0: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 달빛의 노래였습니다. 1385님 경상도로 내려갔다가 강원도로 또 올라갔다가 애들이 더 어렸을 땐 이걸 다 어떻게 했나 몰라요. 그쵸. 저도 생각해보니까 근데 애들이 애기 때는 그냥 걔들 보고 있으면 그 에너지가 생겼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장성한 자녀들이 있어도 꼭 휴대전화의 바탕화면에는 애들 어렸을 때 사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큰집 가면은 아침부터 사람이 많아서 아내랑 단둘이 살고 있는데 집에 오니까 1인 1화장실이라 너무 좋아요. 3505님 이 사연 보니까 진짜 옛날에 대식구에 화장실 하나였을 때 어떻게들 살았나. 그래도 다 군말 없이 잘 살았다던 기억인데 생각해보니까 또 그러네요. 옛날에 친정 가면 그렇게 집에 가기 싫었는데요. 이제 친정 가서 우리 집 소파를 그리워합니다. 우리 집이 제일로 편해요. 라고 0672님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시 광고 듣고 자 주말에만 있는 오늘 아침의 코너 게으른 소파의 노래 준비하고 돌아오겠습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4: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5: 4만원
4: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7: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8: 안녕하세요
9: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9: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9: 연두리
8: 잘 부탁드려요.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5: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6: AI가 생성한 음성입니다.
7: 안녕하십니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원장 홍승권입니다. 아프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 병원이죠. 그런데 막상 어디가 좋은지 어떻게 골라야 할지 막막하시죠. 사실 좋은 병원은 가까이에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통해 믿을 수 있는 좋은 병원을 선택하세요.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일, 심사평가원이 합니다.
6: 가치 있는 심사평가, 같이 가는 국민 건강,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여러분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준비한 첫 곡은요, 뮤지션 사공의 넌 무슨 생각해? 라는 노래인데요. 사공은 2019년부터 좀 소박한 분위기의 포크송을 발표하고 있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기타리스트이고요. 이 노래에는 재즈 보컬리스트 차울 씨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다가 길에서 만난 고양이한테 간식을 주면서 푸념하는 곡이라는데, 중간에 나오는 슬라이드 기타가 고양이 울음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 노래거든요. 자, 사공 그리고 차울 피처링의 넌 무슨 생각해 같이 듣죠.

야, 분위기가 그 재즈의 황금기로 불리는 1900, 뭐한 3, 40년대 흑백 뮤지컬 영화가 떠오르는. 근데 국내 뮤지션입니다. Oldie but Goodie, This is what love feels like라는 곡이었어요. 두 명의 멤버로 구성된 피아니스트 강한성 그리고 보컬리스트 정화,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올드 밧 굿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들의 What Love Feels Like였습니다. 자,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번에 준비된 곡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펜타토닉스의 노래 중에서 Can't Sleep Love라는 노래인데, 이 팀은 거의 모든 장르를 아카펠라로 절묘하게 소화해내는 그런 그룹이죠. 그래서 커버곡으로 만들어진 앨범이 많은데, 또 멤버들이 만든 노래도 틈틈이 발표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이게 이제 이들의 오리지널 곡입니다. Can't Sleep Love. 그리고 한곡더 Lighthouse Family의 Lifted라는 노래인데요. 한 90년대 중반부터 Lighthouse Family의 노래 많이 신청 FM으로도 왔었죠. 영국 출신 팝 듀오. 아주 뭐 담백한 그런 느낌의 음악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데뷔 앨범에서 이 노래가 히트하면서 국내에도 사랑을 받게 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펜타토닉스의 Can't Sleep Love, 라이트하우스 패밀리의 Lifted 편안하게 이어드릴게요.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아직은 본격적으로 규경 정체가 시작되진 않았고요. 곳곳에 사고나 고장차 때문에 갑자기 밀리는 구간이 좀 생겼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쪽으로 조남 분기점 진출로 2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이 혼잡해지는 상태고요. 또 여기서 1km를 더 간 지점 1차로에는 장애물이 떨어져 처리하고 있으니까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그 밖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시구간 양재부터 반포까지 정체가 시작됐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충주 분기점 또 여주 분기점 부근을 중심으로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는 광주 쪽 남원터널 부근 대형버스 고장으로 서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수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소래산 정상에서 코스모스를 만났다. 아빠하고 나하고 놀던 꽃밭에 동요 한 소절이 떠오르더니 눈물이 나려 했다. 어릴 때부터 이 노래만 들으면 6살 때 돌아가신 아빠 생각에 가슴이 아린다. 수옷가 옆에 나팔꽃 봉숭아가 피던 우리 집. 그 옆에서 우리 세 자매와 놀아주던 아빠. 남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엄마 생각이 제일 먼저 난다는데 나는 아이를 낳고 보니 오히려 일찍 떠나신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났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우리가 지나가면 아휴 저 어린 것들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으셨을까 얘기하시곤 했다. 그땐 무례하다고 생각했는데 가여운 마음에 했던 말임을 한참 뒤 커서 알게 됐다. 아빠의 기일이 곧이라 추석 된 아빠 생각이 더 많이 난다. 아빠, 하늘에서 보고 있죠? 셋 중 당신을 제일 많이 닮은 막내딸이 이제는 두 아들의 엄마가 됐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요즘 하늘을 올려다 보면은 너무 맑고 높아서 그리움이 더 짙어지죠. 박예숙님 사연 덕분에 이번 추석에 함께하지 못한 누군가를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저 또한 제 주변에 모두의 안녕을 기원해 봅니다. 다들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문득 너에게 이렇게 답장 전해봅니다.

로드 스튜어트의 음성이었습니다. The Very Thought of You. 박애숙님께 보내는 답장에 이어서 들었는데요. 6522님은 평소에 엄마가 좋아했던 커피랑 빵이랑 떡 챙겨서 엄마가 계신 수목장에 다녀왔어요. 바람이 솔솔 부는데 꼭 엄마가 잘 왔다고 인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9798님은 할머니가 저만 보면 밥 더 먹으라고 갈비찜이며 잡채며 다 제 앞에 끌어다 주셨는데요. 올해부터 할머니가 안 계셔서 유난히 허전했어요. 아무도 저한테 밥 더 먹으란 소리를 안 해요. 이렇게 어른이 되어가는 거 아닐까요? 8577님은 동생네 부부가 방송편을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해서 아예 동생네 집으로 배송될 수 있게 떡집에 주문을 넣었습니다. 뭐 언니니까 이 정도는. 아, 전 직접 하신 줄 알았는데. 떡집에 주문. 그것도 어디야. 그죠? 2734님. 요즘 애들은 용돈을 계좌로 받더라고요. 우리 집 애들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건 엄마가 맡을게 이 말 못하겠어요. 금융 실명제도 이제 30년이 돼가는데. 아, 참.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게 다 이런 얘기 때문이 아닐까 새삼 생각해봤습니다. 자, 노래 이어드립니다. 바네사 윌리엄스예요. The Sweetest Days.

갑자기 프리티 워먼 네. 그 장면이 생각납니다. 로렌 우드의 Fallen. 네. 앞서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와 함께 이어들었어요.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사진 찍을 때 아빠가 자꾸 난 됐다 이렇게 빠지려고 해서 억지로 가운데 세워드렸거든요. 근데 사진 찍고 보여드리니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확대해서 보시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너무 다른 거 아닌가요? 아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뭔가 근엄하게 나오고 싶은데 어렵잖아요. 사진 잘 나오기가. 그래서 아마 이왕 찍혀

0: 했으니까 제일 먼저 확인하시고 싶지 않으셨을까? 예, 9368님. 네. 2014님은 엄마가 싸준 나물 덕분에 한동안 그냥 비빔밥만 해먹을 것 같아요. 집밥 메뉴 고민 안 해도 되고 좋습니다. 예, 저도 뭐 꽂히면 한 2, 3일 연속 먹는 거에 익숙해서 제가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비빔밥. 좋죠 뭐. 고민 안 하면. 7652님. 조카가 저의 배를 한참 보더니 삼촌 왜 이렇게 배가 나왔어? 그래서 어? 삼촌은 원래 그래. 그랬더니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운동 좀 해. 이러더라고요. 순간 PT쌤인 줄. 그쵸. 조카가 아주 예, 할 말 다 하는. 네. 원래 그런 건 없죠. 삼촌들이 다 배가 나오라는 법도 없고. 자, 덕분에 운동 하실 겁니까? 네.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옵니다.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1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0736님, 9월은 추석도 있지만 중학교 1학년 우리 아들 생일도 있고요. 14년 인생 첫 중간고사도 있습니다. 시험 공부하시겠다고 문제집 장만해서 책꽂이에 곱게 꽂아만 두고 매일 야구만 보고 있는 아들. 물론 시험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 번씩 속이 욱합니다. 중학교 1학년이니까. 네. 자, 엄마가 잡채를 만들 때 옆에서 같이 보고 배우긴 했는데요. 간장 얼만큼 넣어야 돼? 참기름은? 이렇게 물으면 다 적당히. 그 적당히가 대체 얼만큼인지 그게 어려운 건데 라고 4861님. 그 앞에서 이제 보시면 되지 않나요? 같이 계신 게 아닌가. 엄마 적당히 하면서 어느 정도 넣으시는지. 사실 엄마도

계량컵을 사용 안 하시고 어머니가 하시던 대로 하니까 뭔가 뭐 몇 스푼 이렇게 얘기하시기 좀 멋쩍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1616님 신청하신 곡 준비됐는데요. 야, 맞아요. 언제 한번 요거 주제로 중학교 때 영어 선생님들이 소개해 줬던 팝송 뭐 이런 거 한번 특집을 해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제랄드 졸링 Love is in your eyes를 신청하셨어요. 중학교 때 영어 과외 선생님이 알려준 노래인데 그때 맨날 힙합 R&B 이렇게 듣다가 이 노래를 처음 듣고 세상에 이런 노래도 있어? 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제랄드 졸링 그러니까 저는 아주 구슬픈 노래 티켓 투 더 트로픽스가 생각나는데요. 맞아요. 거기에 비하면 이 노래는 또 굉장히 화사하죠. 자, 그러면 Love is in your eyes 듣고 잠시 후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네, 들으신 곡 DJ 특전인가요? 윤상의 Back to the Real Life. 이 시간에 들었다는 것은 한 주간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곡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화요일 날 들려드렸던 윤상 Back to the Real Life였습니다. 고3 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곡이 담긴 앨범만 주야장천 듣고 수학 공식은 못 외워도 노래 가사는 다 외웠었어요. 1451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세련된 노래도 들을 수 있어 하고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제일 먼저 얘기했던 노래예요. 이 노래를 들려주면 다들 동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의 기분이란.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는 제가 드려야죠. 2486님. 저 개인적으로도 이때 앨범이 그러니까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막 그런 녹음 시스템이 옮겨가던 딱그 중간선에 있을 때라 욕심을 내서 사실 제가 집에서 믹스를 했던 노래거든요. 뭐 그때 얘기하라면 참할 말이 많지만 또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일요일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덮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국밥에도,
2: 당진 해나루쌀.
1: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3: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에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0: 일일 짬뽕 오케이?
1: 스포한 고영배 세줄 요약.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 주 2회로 늘어남. 2. 아티스트 초대석과 스포왕 차트로 주말 순삭 가능. 3. 앞으로 더 재밌어진다고 무조건 본방사수. 나 됐어요. 주말 밤 DJ 됐어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엔 뭐라고? 스포왕 부문 온다. 주말 밤 10시에 만나요.

빛과 소금, 오래된 친구였습니다. 김승신님, 초등학교 2학년 딸을 둔 아빠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를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얼마 전에 놀이터에서 크게 다치는 바람에 아이고, 당분간 팔을 못 쓰게 됐어요. 윤상님이 얼른 나으라고 마법의 주문을 한번 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뭐 마법은 없지만 네. 따님 이름도 모르고 아무튼 빨리 쾌차해서, 사실 아저씨도 왼손가락을 좀 다쳐가지고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요즘인데 우리 빨리 같이 누가 먼저 낳는가 할까요? 네. 네, 진짜 아기가 아프면 아빠도 아픈데 빨리 나으시길 바라고요. 고모가 가져다 주신 찹쌀 육아가 너무 맛있어서 하나만 먹으려고 했다가 손이가요 손이가, 제가 저도 육아를 이렇게 좋아할지 몰랐어요. 저에게는 뻥튀기가 진짜, 예, 그래서 아예 와이프가 딱 줄 때, 예, 몇 개 이렇게 해서 딱 주지, 봉투채 주면은 그게 그냥 다 없어져 버리니까. 네. 9925님의 사연이었고, 자 이번에 신청곡인데요, 이혜정님, 박선주 조규찬의 소중한 너를 듣고 싶어요. 이 두 분 참 다른 음색인데 이 노래는 이상하게 하나의 목소리처럼 편안하게 들리는 게 참 신기해요 라고. 저 소중한 너, 조금 아까 빛과 소금 노래 들었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김종진 선배가 또 소중한 너의 편곡자이시기도 하고. 자 그러면 혜정님의 신청곡으로 박선주 조규찬 소중한 너 같이 들어요.

자, 들으신 곡은 오늘 공항을 이용하는 분들이 25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예, 공항 가는 길, 마이 앤트 메리의 노래 6963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첫 조카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참에 나도 머리를 좀 다듬어야 하나? 그랬더니 당신이 결혼해? 이러는 거예요. 아 참. 6822님. 아니 와이프

친구가 또 이렇게 단장하면 자기도 좋을 텐데 진짜 미워. 예, 미일 뭐 미운정 고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다들 저보고 얼굴 좋아졌대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될 텐데 찔려서 턱살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그 뒤에 이어질 줄 알았더니 아무 말도 없어요. 3338님. 그게 얼굴 좋아졌다의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예. 그거를 이제 조금 네거티브하게 생각하셨구나. 턱살. 근데 또 뭐 너무 나이 들어서 막 헬스하고 이러면 또 그렇죠. 네. 건강 유지하는 선에서 계속 좋게 지내시길 응원 드리고요. 친정에서 졸업 앨범을 발견했는데 펼치자마자 웃음이 터졌어요. 다들 사자머리라고 있더라고요. 아, 누가 볼까 무서워서 얼른 챙겨가려고 했는데 다들 냅두고 가라는 거예요. 2390님. 그걸 챙겨오는 게 나을까? 두고 오는 게 나을까? 예. 그래도 다들 두고 가라는 팬심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였는데 아, 다들 헤어지기 전에 조심히 가 이 얘기를 하고 이 집 저 집 임사만 하는데 끝나니까 30분 걸린 거 있죠. 4538님. 이게 우리네 정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0474님의 신청곡 준비되어 있어요. 최유리입니다. 도약.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0: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연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페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새벽엔 제주도와 목포 등 남해안 일부 지방에만 비가 내렸는데요. 지금은 부산과 창원, 또 광주에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렇게 전라도와 경상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올 텐데요. 양은 많지 않아서 전남 남부지방 최대 10mm 안팎이 되겠고요. 서울과 중부지방은 오늘 종일 맑은 초가을 날씨가 이어져 한낮에는 28도 등으로 다소 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한편 비가 오는 남해안 지방에 사고 난 곳이 많습니다. 남해 2지선 서부산 쪽으로 서부산 4차로 승용차 단독 사고 확인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군산휴게소 부근은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박수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엔 원 플러스 원. I've been waiting for you. Don't run away now. You got nothing to lose. Maybe. 자, 이번 주 주제는 오고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어제에 이어서 자, 여독도 풀고 지나갔던 길을 돌아보면서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노래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첫 곡, 구구단의 세정이 노래한 집에 가자라는 노래인데요. 내용이 지쳐있는 연인을 옆자리에 태우고 집으로 가는 내용인데 가서 과자 먹고 웃고 떠들다 보면 다 괜찮을 거고 우린 그렇게 늘 함께일 거야 이런 멜로디, 이런 가사의 노래고요. 이 노래를 발표한 게 2021년인데 같은 해 가을에 스텔라장도 같은 제목의 노래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집에 가자. 며칠 고생했으니까 이젠 간식거리 잔뜩 사서 집에 가서 좀 쉬자라는 내용의 노래인데 뭐 명절이어서 바쁘고 힘들었던 모든 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는 노래 같아서 자 그러면 같은 제목의 두 곡 먼저 세정부터 시작할게요.

자, 스텔라장 버전의 집에 가자. 세정의 집에 가자. 아, 버전은 아니군요. 다른 노래니까. 자, 원 플러스 원 오고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선곡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곡은 저도 진짜 좋아하고 오랜만에 듣는 노래입니다. 밴드 아메리카의 벤츄라 하이웨이라는 노래예요. 그래서 전 지금까지 벤츄라 하이웨이가 진짜 미국에 있는 고속도로인 줄 알았는데 오늘 알았어요. 이거 도로명이 아니라 지명이랍니다. 도로, 도시 이름. 근데 아메리카 멤버 중 한 명이 어렸을 때 캘리포니아 여행하다가 잠시 차가 고장이 나서 도로에 서 있다가 그때 벤츄라라고 적힌 이름을 보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해요. 캘리포니아 해변 도로가 눈앞에 펼쳐지는 곡 중에는 제가 오늘 생각난 노래로 한번 틀려고 했다가 이 시간에 내어주게 된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라는 선레이의 곡이 있어요. 호주 출신 뮤지션이고요. 저는 이 곡을 제 기억에는 데이브레이크 콘서트 갔다가 사전에 이렇게 몇 곡 틀어놓는 곡 그때 처음 알았던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이원석 씨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했었던 듣자마자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좋아하실 만한 곡입니다. 자, 먼저 아메리카의 센트럴 하이웨이 그리고 선레이의 샌프란시스코 스트리트 1 플러스 1으로 들려드립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9295님. 엄마가 갈 때 예, 이것만 좀 가져가 하시길래 뭐 작은 봉투 하나 정도인 줄 알았거든요. 받고 보니 뭔 괴짝인 줄. 역시 제가 생각한 조금과 엄마가 생각하는 조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마들은 다 이런 면에서, 물론 안 그런 집도 있겠지만 꼭 이러다가 집에 갈 때 목소리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죠. 이게 조금이냐고, 남으면 어떡하냐고. 본가에 갈 때마다 제가 예전에 쓰던 방에 조금씩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제 물건 사이사이 아빠의 등산용품이 하나 둘 늘어나더니 이젠 제 방인지 아빠 창고방인지 모르겠어요. 7156님. 아빠가 주인이니까 양보하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2452님은 아내가 외출 전에 당신 먼저 차에서 시동 좀 걸어놓고 있어,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는데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전화했더니 아직도 준비가 안 끝났대요. 대체 그놈의 준비는 언제 끝나는 걸까요? 아니, 신혼이세요? 살다가 보면 전 이제 의뢰 그러려니 뭐 갑자기 나오는데 외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거나 이걸 바꿔보니까 아내 셔츠도 좀 바꿔야 되나? 뭐 이런, 네,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휴식이니만큼, 네, 평소 때 일요일보다 훨씬 더 편안한, 네, 일요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끝곡은 미국 출신 싱어송라이터고요. 또 올해 발매된 신곡입니다. 제이앤 은곤다가 노래하는 Hang It On The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목숨 바쳐 지킨 나라는 그를 옥에 가두었고 아들을 찾아오시던 어머니는 길 위에서 눈을 감으셨죠. 막내 아들마저 적의 칼에 잃어버린 참혹한 비극의 해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의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300여 척의 적을 무찌르는 명량이라는 기적을 써내려갑니다. 지금 걷는 길이 어둠뿐이어도 어쩌면 오늘이 가장 빛나는 내일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3: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4: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0: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사내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살 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은 언제일까요? 예, 밤 11시도 아니고 야식 시간도 아닙니다. 바로 점심 먹기 바로 직전이라고 해요. 예, 지금 이 시간쯤 되는 거죠. 이때는 오늘부터 진짜 적게 먹어야지. 예, 그런데 막상 밥상이 차려지면 사람이 밥은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합리적인 인간으로 바뀐답니다. 지금 이 시간이 그렇습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아침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0: 고향에서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듣기 참 편안한 노래로 시작을 해봤는데 The Eagles의 Take It Easy였습니다. 명절의 끄트머리에 주고받기 좋은 인사말이네요. 진짜 Take It Easy. 예, 무리하지 마. 이제 좀 쉬어. 고생했어. 고생했어. 토닥토닥. 고향에서 돌아오는 그 발걸음, 자동차로 움직이는 그 마음 어떨까요? 몸은 좀 무거워도 마음은 좀 가볍고 뭐 홀가분하다 그럴까? 큰 일을 치른 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싶기도 한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추석은 잘들 지내신 겁니까? 아, 내일부터는 다시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이 가을은 추석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나눠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추석 이전하고는 좀 다른 속도로 가을이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계절을 또 만난 것 같은 또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마주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렇게 좀 이분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Take it easy. 예, 느긋한 일요일을 보내보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의 휴식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시간 동안 음악과 함께 여러분과 즐기겠습니다.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천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사호성 캠퍼스 경복.
5: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6: 경복대학교.
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지카.
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0: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 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3: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14: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5: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6: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연휴의 마지막 날, 오늘만큼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쉬고 싶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뮤직. 명절의 피로를 음악으로 푼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music. 음악에는 한계가 없다. 무한한 상상의 세계로 나를 이끌 뿐이다. Non-stop the music. 뮤직, 뮤직. 자, 지금부터 세 곡을 전해드립니다. 아주 세련된 노래로 시작할까요? 로이 킴, Love, Love, Love.

가사에 귀를 기울여 듣지 않아도 이 노래의 분위기가 이끄는 대로 그냥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노래 세 곡, 각자 자신이 작사 작곡해서 부른 노래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죠. 샤키라의 Whenever, Wherever 방금 마쳤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모건 월렌의 Been By Now, 또 첫 번째로 들으셨던 로이 킴 Love, Love, Love 다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였습니다. 로이 킴은 뭐 노래도 잘 부르지만 이렇게 곡도 잘 만들어요. 10월에는 그 올림픽 공원에서 있는 그 페스티벌에도 참여하지만 11월에는 자신의 단독 공연 K스포돔에서 공연하는데 뭐 이미 매진이라고 합니다. 아, 얼마나 좋고 얼마나 또 부담스럽겠어요. 그 많은 관객들 앞에서 또 새로운 공연을 선보여야 하니까. 근데 뭐 야물딱지게 노래하는 친구고 야물딱지게 준비하는 친구라서 아마 잘해 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명절의 마무리를 함께합니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깊어지는 이 가을과 함께 사랑과 영혼을 담아서 준비합니다. Non-stop the music, music, music. 네. 그대만 있다면 이 노래를 전해드릴 텐데 강현민 씨가 작곡을 한 이 노래는 현민 씨가 속해있던 일기예보가 원래 오리지널 곡이고요. 러브홀릭도 이 노래를 리메이크했는데 오늘은 4인조 밴드 너드 커넥션 버전으로 듣게 되는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또 한 곡은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진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켈리 클락슨. 아, 이분은 아메리칸 아이돌의 시즌 1의 우승자였어요. 꽤 오래전에 우승을 했죠. 이제는 심사위원으로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게 된 인물이 됐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건 켈리 클락슨 쇼도 대중들에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런 가수의 Because of You까지 함께합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웅,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 은행, 삼호 농협, 대창식품, 일로 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 사업단, 해남 화원 농협, 대신 푸드 시스템, 롯데 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지금 광주, 부산, 울산, 제주도 등 전남과 경남 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비는 5에서 10mm 안팎으로 다행히 양이 많지는 않겠고요.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아서 날씨로 인해 이동에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오늘 정체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돼 점차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지금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 구간 속도 안 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청주 분기점부터 남이 분기점, 또 옥산 분기점부터 청주 휴게소, 또 양재부터 반포까지 총 20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군산부터 동서천, 수도권 제일순환선 장수 일대 어렵습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한번 만나고 헤어지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커서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약속드렸지요.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오늘은 아바의 파트 2입니다. 네. 그렇죠. 아바 파트 1에 대한 반응이 너무 뜨거우셨어, 그동요. 조성현 씨, 박예숙 씨 이런 분들은 어릴 때 테이프 늘어지도록 아바 노래 들었는데 지금 들어도 너무 좋아요. 윤지선 씨는 신혼여행을 영화 맘마미아 촬영지였던 그리스로 다녀와서 아바 노래 들을 때마다 그리스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어요. 뭐 이렇게 듣고 또 들어도 아바의 음악은 뭐 명절에 만난 반가운 이 가족처럼 우리 청춘의 기억을 불어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아바의 명곡 퍼레이드는 계속 이어집니다. 첫 곡,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곡이죠. Dancing Queen.

영화 마마미아에서는 그 딸의 결혼식에 초청받은 그 엄마 친구들이 전부 모이잖아요. 그 모이면서 우리 예전에 우리 댄싱 퀸 아니었었니? 그러면서 한바탕 노래를 펼쳐지죠. 춤과 노래. 그 감미로우면서도 아주 사랑스럽고 또 경쾌한 댄싱 퀸을 그 딸 앞에서 그 나이 드신 엄마들이 함께 연주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랬던 장면이 떠오르는군요. 지금 차 안에서 혹시 방송 들으신 분 계시면은 아, 아바 노래는 드라이브 할 때도 참 좋구나 하는 걸 느끼실 것 같은데요. 아, 아바는 스웨덴 출신이고 스웨덴 하면 뭐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자동차 있잖아요. 왜 그 자동차가 있지만 아바가 한참 활동했던 1970년대는 그 자동차보다 아바가 벌어들인 수익이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아바 덕분에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그 알게 됐다,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하니까 참 뭐 말 다 했죠. 음악, 이 문화의 힘이라는 게 참 위대하다는 걸 증명해준 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이 노래 두 곡은 아바 노래 중에서도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는 좀 감동스러운 노래 두 곡이에요. I Have a Dream 그리고 Sleeping Through My Fingers.

딸의 머리를 빗겨주면서 엄마가 해주는 그런 얘기들이었죠. Slipping through my fingers. 예, 한미선 씨, 아바의 이 수많은 명곡들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아바의 거의 모든 곡은 이 남성 멤버인 비오른하고 베니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아바의 두 사람은 비틀즈의 그 존 레논과 폴 매카트니 위치랄까? 예, 아, 물론 이 좋은 멜로디가 명곡되기까지는 이 노래들을 매끄럽게 불러준 여성 멤버 아그네사하고 애니 프리드의 공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남성 멤버들의 화성 위에 여성 멤버들이 아주 시원시원 보컬이 얹히면서 시작된 노래가 있어요. 바로 Take a Chance on Me.

0: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차류 전문기업 꽃샘 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이 음악은 제발 틀어주세요, DJ. 2주에 걸쳐서 아바의 노래들, 명곡들 함께 했습니다. 추석 연휴의 끝을 이제 향해 가는 일요일. 오전까지는 괜찮은데 아마 오후, 저녁쯤 되면은 왠지, 좀 우울해질 수도 있어요. 예. 이제 내일부터 일상으로 돌아가는구나에 대한 그 약간의 그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 텐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오늘 들려드린 아바의 노래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선물이 되었길 바라면서, 자, 오늘 끝곡은 정말 음악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Thank you for the music, 예,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세였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 경골 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5: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6: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0: 올곰 후기자 탐험하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입니다. 정의가족 8736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난번에 규리씨가 가만히 있으면 지위에서 멍때리는 거냐고 자꾸 묻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제로 멍때리기 대회가 있는 거 아시나요? 멍때리기 대회 저도 들어봤습니다. 가수 크러쉬씨가 우승을 차지했던 그 대회 맞죠? 저도 한번 참가해보고 싶은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해요. 잡담도 안 되고 휴대폰도 안 되고 졸아서도 안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가능하실 것 같나요? 자, 연휴의 마지막 날이에요. 아무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0: 나는 멍청해.
1: 정호의 희망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화사의 멍청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일주일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씨아의 남규리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멍때리기 대회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저는 멍 잘 때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꼬리를 물기도 하다가 갑자기 그 꼬리가 끊기기도 하다가 갑자기 다른 생각을 하다가 네, 아주 다양한 스타일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편안한 하루가 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역시 다정한 정의 가족분들 오늘도 사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살짝 소개해볼게요. 6020님 아무것도 안 하려면 일단 말을 줄여야 하는데 저는 조용하면 그렇게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침묵이 1분 이상 되면 제가 막 진행을 해요. 자기소개라도 할까요? 뭐 하다가 오셨어요? 제가 유재석 씨도 아니고 왜 이러나 몰라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침묵이 되게 좋아해요. 저는 오히려 그 약간의 맞드는 그 구간 아니면 그 대화 사이 약간의 그 행간에 그때 저는 조금 상대방이 뭔가 느낌을 더 잘 느껴지기도 하고 뭔가 그런 시간들이 저는 좋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이 없으면 뭔가 가짜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리고 다음 사연은 4542님이 보내주셨는데요. 귤디는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풀어요? 저는 일단 옷장 정리부터 합니다. 입을 옷, 버릴 옷 싹 다 정리해서 푸닥거리 한번 하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일단 집안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청소, 빨래, 그리고 빨래 막 햇빛에다 널기, 그리고 막 닦기. 저는 로봇 청소기를 안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밀대로 밉니다. 옷도 저도 추석 때 한번 싹 다 한번 정리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움직이면 스트레스가 풀리고 뭔가 다시 개운해지고 상쾌해지는 기분이 들어서요. 일단 스트레스가 쌓이면 집안 정리부터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수다 떨고 싶고 스트레스를 풀고 싶으신 분들 오늘 2시간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정이 일요일엔 상큼한 비타민 소녀죠. 최유정 씨와 정호의 희망곡 탑15 달려볼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그럼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4: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4: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4: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8: Walk it, walk it 안전화.

0: G마크 확인하고 건강해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G마크.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5: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0: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1: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정어의 희망곡 9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구추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엔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수분 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약사가 만든 영양제 메디온셀에서 비타민 D3K2, 매운 거 먹고 후하고에서 짜먹는 젤스틱, 곱창의 대명사 소팔소곱창에서 소곱창 세트,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초콜릿을 드립니다.
4: 여러분은 지금 실력, 감성, 매력까지 다 가진 팀 이너민이 또 사랑하는
5: 완벽한 라디오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4: 안녕하세요. 이너민이세 감성 리더 재준,
5: 이너민이세 촉촉한 보컬 준태입니다. 이번에 저희 이너민이시 첫 번째 정규 앨범 When the Sun Goes Down Midnight으로 컴백했는데요. 정규 앨범, 그것도 첫 번째 정규 앨범은 가수들에게 의미가 크거든요. 저희도 저희의 다양한 색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한 앨범입니다.
4: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 재준이가 전곡 작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 타이틀곡 Midnight은 이별 후에 혼란스러운 감정을 담아낸 곡이고, 서정적인 댄스곡이지만 아주 기가 막힌 댄스 브레이크까지 담겨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5: 네, 그럼 이번엔 정호의 희망곡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 준태가 가져온 추천곡을 소개해드릴게요. 제 추천곡은 브루노 마스와 레이디 가가의 Die With A Smile입니다. 이 곡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이 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저도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저희의 팬, 이닝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정호의 희망곡 가족분들도 각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들어보시길 추천드려요.

0: 네, 이어서 저 재준이가 들려드릴 추천곡은요. 온앤오프의 오픈 더 도어입니다. 저는 곡 작업을 할 때마다 다음엔 어떤 노래와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참 많이 와닿더라고요. 많은 분들도 일하시면서 혹은 공부하시면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더 잘할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비슷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 노래를 듣고 맞아 내 마음이 딱 저런데 이렇게 공감하실 것 같아서 한번 추천드립니다.
1: 네, 그럼 저희의 추천곡을 들으면서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고요.
0: 네, 지금까지 이너밋의 세준
1: 준태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기대하시라. 후즈 넥스트. 똑똑똑. 저희 왔어요. 정오의 희망곡 문을 살포시 두드리는 주인공들. 바로 만나볼까요? 9월 29일 화요일. 깜찍 상큼 러블리한 팀 라이썸. 9월 30일 수요일. 다정하고 따뜻한 음색 소수빈까지. 다음 주 정오의 희망곡도 기대해주세요.

먹히는 트렌드 음악들을 쏙쏙 잡아내는 차트 인기 급상승 뮤직 잉금뮤. 과연 오늘은 어떤 소식 또 어떤 노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빠르고 정확하게 알찬 이야기로 채워온 잉금뮤 타임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첫 번째 노래는 김연우의 그곳에 올라입니다. 이 곡은 원래 2012년 런던 올림픽을 위해서 MBC가 제작한 노래죠. 이후에도 각종 스포츠 국제대회에서 명장면이 탄생할 때마다 배경음악으로 쓰이면서 사랑받았는데요. 이번 2026 아시안게임을 위해서 2026 버전을 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5종 여자 개인전에서 성승민 선수가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줬고요. 그 이후로도 태크볼, 남자 농구, 수영 등등 다양한 종목에서 메달 소식이 들려오는 중입니다. 대표팀 선수들 모두 다치지 않고 남은 경기들 잘 소화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자 아자! 자, 계속해서 다음 곡은요. 장윤정의 엄마나입니다. 리센느의 멤버 제나씨가 추석 기념 트로트 메들리 영상을 공개했죠. 빵빵 그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 또 이 곡 장윤정의 어머나 등등 총 6곡을 불렀는데요. 간드러지면서 또 쫀득하게 노래를 하는 제나씨 그리고 코러스와 안무를 완벽하게 해낸 우리 멤버들의 모습이 화제가 됐고요. 영상 조회수도요 690만회를 와우 넘겼습니다. 특히 이 영상이 어머나의 원곡자 장윤정 씨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장윤정 씨가 SNS에 영상 캡처 사진을 올리면서 제나 친구 고맙다. 혹시 트로트 해볼 생각 없냐? 라는 글을 남겼고요. 답장으로 러브어택의 안무를 따라하는 영상도 올렸다고 합니다. 이 기세라면요. 리센느가 어르신 팬들의 사랑도 독차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의 잉금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김연우의 그곳에 올라 또 리센느 제나씨의 트로트 메들리 중 한 곡이었죠. 장윤정의 어머나까지 듣고요. 저는 스페셜 DJ 남규리씨와 함께 정호의 희망곡 탑15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문장 미디어 캠프.

0: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오늘 귀경길 정체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고요. 서서히 교통량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은 그리 심하지 않습니다. 지금 출발하시면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6시간 10분 정도 걸리겠고요. 목포는 4시간 40분, 대구 5시간 10분, 대전은 2시간 30분 예상됩니다. 어제 이미 하루 종일 귀경 차량이 도심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한결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만 봐도 아직 서울 쪽으로 청주 분기점, 또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 양재일대 포함해 총 14km만 정체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선산 휴게소, 문경 휴게소, 또 여주 분기점 일대 짧게 지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듣기만 해도 최신 트렌드가 머리에 쏙쏙.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최신 인기 차트. 정어의 희망곡 탑 15. 함께할 분 1203님의 문자로 소개할게요. 우와, 이번 주 일요일은 재결합 성공의 아이콘들의 만남인가요? 시아와 IOI 두 팀 다 재결합의 정석이잖아요. 시아에는 대표님, 저 남규리가 있다면 IOI의 서기 담당 이분이 있죠? 인간 비타민 최유정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서기 담당 최유정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인간 비타민 최유정님. 네. 얼굴을 보니 네, 닉네임이 네. 왜 인간 비타민인지 정말 알 것 같네요. 상큼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저희가 초면인가요? 한 번도 만난 적이 혹시 없나요?
1: 활동하면서 뵌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우연히 예전에 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네, 네 선배님을 저 혼자 이제 이렇게 둘이 선배님이다 대박 이러면서 네. 혼자 진짜 한 몇 번을 친구한테 상의하면서 나 진짜 인사하도록 가도 될까? 얘들아 이러면서 했는데 가 이랬는데 네. 제가 워낙 네. 원래도 극아이거든요. 아~ 근데 그때는 아이력이 더 강할 때였어서 아~ 혼자 막 엄청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아, 집에 하셨... 가면서 네, 아쉬워했던 아, 마음이
0: 그냥 하시지
1: 네, 그러니까요. 그럴 걸 아, 그랬어요.
0: 그럼 이제부터 네. 만나면 인사도 하고 네. SNS에 좋아요도 눌러주고
1: 너무 좋습니다.
0: 또 전화하시면 밥도 사드리겠습니다.
1: 저 심쿵해서 밥 못 먹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0: 맛있는 거 심쿵할 겨를이 없는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1: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0: 그래도 저희가 네. 공통점이 꽤 있잖아요.
1: 네.
0: 일단 앞에서 1203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시아 IOI 두 팀 다 재결합의 아이콘이라는 건데요. 제가 또 시아에서 남 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1: 대표님. 네. 우와.
0: 혹시 유정 씨는 네. 서기 담당이라고.
1: 네네네. 네,
0: 그럼 혹시 뭐 회의록도 작성하고 정리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1: 네, 저희가 이제 네. 재결합 상의를 이제 회의를 멤버들끼리 할 때 아무래도 인원이 11명 가까이 됐었다 보니까는. 네. 그 줌 회의를 많이 했었어요. 화상 회의.
0: 네, 화상 회의.
1: 근데 이제 그거를 할 때 역할 분담을 아무래도 해야 하다 보니 서기를 뽑자 했는데 제가 이제 자진해서 내가 서기 할게 이렇게 했거든요.
0: 아, 그렇구나.
1: 네, 저는 초등학교 때도 서기를 몇 번 했어가지고 그래서 멤버들 말하는 거 있으면은 이제 열심히 받아줬고 그리고 저는 웬만하면 네, 저는 웬만하면 다 좋고 네. 멤버들 하고 싶은 대로 좀 따라가는 약간 성향 그게 좋은 스타일이어서
0: 네네.
1: 그러면은 나는 적어야겠다 내가 적어야겠다. 정리해줘야겠다 해서 열심히 받아 적었어요.
0: 아니 또 이런 소문이 있어요. 유정 씨가 네. 글씨가 엄청 예쁘다.
1: 아이고.
0: 그 글씨 너무 보고 싶은데요.
1: 제 글씨요? 네. 저는 중학교 때 글씨를 잘 못 네. 썼는데 네. 제

0: 친한 친구가 글씨를 너무 잘 써서
1: 네.
0: 그 친구 글씨체 살짝 보면서 따라해보고 이랬더니 좀 교정됐어요.
1: 진짜요?
0: 그래서 예쁘다고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마도.
1: 저도 나름 귤의 글씨체가 있습니다.
0: 엄청
1: 네.
0: 감성적인 캘리그라피 같은 느낌으로 쓰실 것 같아요. 아니면 엄청 아기자기한?
1: 다 연결해서 씁니다.
0: 오!
1: 모든 획을.
0: 아,
1: 네,
0: 진짜요?
1: 이렇게 위아래로 연결해서 쓰는데 다 특이하다고 하는데요. 저도
0: 우와,
1: 사실
0: 네.
1: 연습한 겁니다. 중학교 때.
0: 진짜요?
1: 우리 공통 찌찌뽕.
0: 또 있네요,
1: 또 다음 공통점이,
0: 네.
1: 이거는 쉽지 않은데, 노래 연기 다방면으로 활동 중이라는 건데요.
0: 네.
1: 제가 처음 연기 제안 받았을 때 생각하면 저는 그냥 갑자기 하게 됐어요. 갑자기. 네 생각에
0: 잠겨.
1: 잠겨.
0: 어머,
1: 네,
0: 어떡해.
1: 갑자기 제가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되고,
0: 네.
1: 그래서 드라마타이즈 연기를 하게 되고, 갑자기 영화를 찍게 되고, 갑자기 하게 된 거였어요. 혹시 유정 씨는 처음 연기 제안 들어왔을 때 기억나세요?
0: 저는
1: 네.
0: 뭔가 제대로,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대로 시작했던 거는 데뷔 후에
1: 네?
0: 이제 한 2020년도인가 21년도 그쯤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0: 웹드라마 촬영을 처음 하게 됐었어요.
1: 제안이 들어와서요?
0: 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배우분들도 함께 계시는 곳이다 보니까
1: 네.
0: 그분들이 처음 이제 데뷔 작품으로 홍보를 위한 또 촬영을 할때 약간 특별 출연처럼 한 적은 있었어도 제대로 한 적은 없었는데
1: 네.
0: 너무 막 부담감과 책임감이 너무
1: 맞아요.
0: 막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막
1: 네.
0: 어떻게 했는지도 자세히 기억이 잘안 나기는 하는데 뭐가 됐든 폐만 끼치지 말자.
1: 폐만 끼치지 말자. 내 역할만 잘하자.
0: 네, 그런
1: 네.
0: 생각으로 약간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도 그탈 없이 잘 해낸 것 같기는 해요.
1: 얼마나 열심히 했을지 알것
0: 아,
1: 같아요.
0: 정말요?
1: 저도 그랬거든요. 네,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뭔가.
1: 나중에 꼭 같은 작품에서 만나면
0: 네.
1: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언젠가 꼭
1: 언젠가 꼭,
0: 있기를.
1: 네, 빌어볼게요. 또 오늘 차트 소개하면서 공통점도 더 찾아보고,
0: 네.
1: 네, 더 친해져 보기로 해요, 우리.
0: 좋습니다.
1: 네. 그 전에 차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정호의 희망곡 탑50는요,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와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1: 본격적으로 차트 소개하기 전에 차트 밖 퀴즈 한번 만나볼까요? 유정 씨, 문제 주세요.
0: 네, 9월 17일 이 팀의 신곡 에픽히즘이 발매됐습니다. 이 팀의 멤버 투컷 씨의 솔로곡인 투컷적 사고를 단체 곡으로 재녹음한 버전인데요. Fly, 우산, Love, Love, Love 등의 명곡이 있고요. 최근엔 너튜브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3인조 힙합팀. 이 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다이나믹 듀오. 2번, 에픽하이.
1: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 빠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건강 유산균 쏴드리고요. 정답 기다리면서 유정 씨 추천곡 들어보려고 하는데,
0: 네.
1: 유정 씨의 추천곡 어떤 곡이죠?
0: 네, 제가 오늘 추천할 곡은요, 크래커의 난 너와라는 곡입니다. 약간 설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오늘 가져와 봤어요. 네.
1: 이 가을 날씨의 설렘이라.
0: 네.
1: 네, 그럼 유정 씨가 추천해준 크래커의 난 너와 듣고 오겠습니다.

0: 정호의 희망곡 탑15 차트 만나보기 전에 정답 먼저 발표해야죠, 유정씨?
1: 네, 플라이, 우산, 러브 러브 러브 등등의 명곡을 가진 3인조 힙합팀. 정답은요? 2번 에픽하이였습니다.
0: 그럼 건강 유산균 받으실 분들은 방송 후에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유정씨,
1: 네.
0: 15위부터 우리 소개해 볼까요?
1: 네, 이번 주 15위는요. 이수현의 푸른 산호초입니다. J-POP 리메이크 프로젝트 덕분에 한국어 버전으로 재탄생한 노래죠. 수현 씨는 이렇게 다른 사람 노래도 찰떡같이 소화하는 만능 보컬인데요. 노래만 잘 소화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 책이나 펼쳐서 그 내용에 멜로디를 붙이며 노래를 만들어 부를 수 있는 즉흥곡 능력도 있다고 합니다. 예능 아는 형님에서도 이걸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묵은실 잠자리라는 곤충으로 노래를 만들었는데 저도 이거 들었거든요. 너무 좋더라고요. 반응도 그래서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귤디도
0: 네.
1: 네, 독특한 자작곡이 있다고 삼겹살송이라는 게 있다고
0: 맞습니다.

0: 귀 녹은 줄 알았어요. 대박.
1: 약간 컨트리 팝 스타일의.
0: 아니. 네. 목소리 음색 때문에 삼겹살 송인 네. 걸 까먹었어요.
1: 아, 진짜요? 근데 제가 덕분에 삼겹살 광고도 찍게 됐습니다. 오!
0: 너무 좋다.
1: 네, 너무 웃기죠? 네,
0: 삼겹살인데 뭔가 이렇게 칼로 네. 썰어야 될 것 같은 아, 느낌이에요.
1: 스테이크처럼.
0: 네, 스테이크처럼.
1: 전혀 아닙니다. 아구, 아구.
0: 아구, 아구. 네. 좋습니다. 네.
1: 코너 얘기로 돌아와서 다음 네. 순위도 소개해 봐야죠.
0: 네.
1: 네. 14위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입니다. 도경수 씨가 솔로로 컴백했죠?
0: 네.
1: R&B, 소울 기반의 그루비한 노래인데요. 경수 씨가 이번 노래에 끈적한 바이브를 담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완전 섹시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는데

0: 인데요. 사실 이번 앨범의 추금이는 다크 섹시였는데 그건 본인보다 같은 엑소 멤버 카이 씨한테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며 살짝 아쉬워했어요.
1: 그래도 또 다크 섹시 한번 네.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러니까 저도 좀 궁금한데요.
1: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13위는요. 네. 임영웅의 또또입니다.
0: 또또.
1: 발매만 하면 차트에 나는 음원 강자. 쭉쭉 신기록을 세우는 임영웅 씨의 신곡이죠. 데뷔 10주년 기념으로 발매한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임영웅 씨가 작사, 작곡에 참여한 자작곡입니다. 일상 속에서 불쑥불쑥 마주하는 설렘을 담은 노래인데요. 임히어로답게 역시 발매하자마자 음원 차트 상위권에 들었고요. 그리고 쇼음악 중심에서는 빅뱅을 제치고 1위에 오르기도 했고요. 쇼음악 중심 점수 합산 결과를 보니까요. 우리 팬덤 영웅시대 분들의 열정이 정말 어마어마하신 게 느껴지더라고요. 음원 점수도 5,000점 만점에 5,000점이고요. 와, 생방송 투표 점수도요. 1,000점 만점에 1,000점이라고 합니다.
0: 올이네요, 무조건.
1: 네, 진짜 네. 히어로다우시다.
0: 와, 진짜
1: 네, 좋습니다.
0: 네, 소개한 곡들 전부 차트 순위도 좋고 기운이 좋은데 그럼 기운 받아보는 마음으로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유정 씨?
1: 네, 저희는 도경수의 기타리스트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0: 싱크볼.
1: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0: 일요일에 함께하는 정호의 희망곡 탑
1: 15.
0: 다음 곡은 어떤 곡이죠, 유정 씨?
1: 네, 12위는요. 태연의 만찬가입니다. 태연 씨가요, 예전에 심야 괴담에 출연해서 숙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데뷔 초에 맨 처음에 살던 숙소에서 잘 때 특정 자리만 가면 가위를 자주 늘렸다고 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효연 씨가 깜짝 고백을 했는데 효연 씨도 태연 씨랑 같은 자리에서 가위를 눌렸대요. 심지어 그때마다 무서워 장롱에 어떤 아이가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멤버들이 무서워할까봐 여태까지 말도 안 하고 꼭 참고 있다가 20년 만에 밝힌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귤디는 네. 귀신을 믿긴 하는데 또 안 무서워한다는
0: 네,
1: 얘기를
0: 맞아요.
1: 네, 또 기사도 있더라고요. K-호러퀸 남규리 귀신? 있다고 믿지만 무섭진 않아라고.
0: 네, 맞아요.
1: 귀신 안 무서워요?
0: 네, 저도
1: 와요?
0: 귀신 본 적도 있고 가위 눌린 적도 있고 네. 막 소리도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사실 무섭지는 않아요.
1: 진짜요?
0: 네. 그리고 이렇게 막 장롱에 아이가 앉아있는 거 네. 보셨다고 했잖아요.
1: 네.
0: 뭐 그런 속설도 있어요. 그런 이렇게 어디 귀신이 보이면 네. 대박이 난다. 그래서 소녀시대가 대박이 났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1: 진짜요?
0: 네. 역시 귀신이네.
1: 해맑게 웃으시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안 무서워지는 것 같은데.
0: 그렇죠.
1: 네. 그러면은
0: 귀신 만나면 우와. 네. 좋은 일 생기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렇게 생각해야겠어요, 저도.
0: 네, 네.
1: 그러면은 다른 거는요, 뭐 벌레 이런 것도 안 무서워하는 편이에요?
0: 벌레도 딱히 무섭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진짜요? 그러면은 벌레도 막 잡고 그러세요? 바퀴벌레 네. 집에 나오거나 이러면?
0: 이제 그 반찬통 같은 걸로
1: 우와.
0: 덮은 다음에 네. 파일을 넣어서 밖에다 놓아주는 거미도. 너도 살아 이렇게.
1: 살생하지 않으시고
0: 맞아요 살생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고
1: 우와.
0: 부득이해서 얘가 죽지 않은 이상 파리도 날려 보내주려고 하고 아 근데 제가 살생하는 게 있어요 모기
1: 아
0: 모기랑
1: 모기는
0: 타협이 안 되고 해충이니까
1: 그럼요 맞아요
0: 근데 웬만한 벌레들은 다 밖에 잔디밭에 뿌려주는
1: 소름이 너무 돋았어요
0: 몸을 이렇게
1: 네. 우와
0: 저는 지네도 한번 밖에 보내준 네. 적이 있어요.
1: 와 진짜요?
0: 저희가 산속에 살아서
1: 저도 산속에 있는데
0: 공기가 좋으니까 대나무도 있고
1: 크잖아요.
0: 크고 길어요. 빠졌고 다리도 많고
1: 아 잠깐만요.
0: 아 진짜
1: 와 저 진짜
0: 이렇게 싫어할 줄이야.
1: 와 저 다리 많을수록 싫어하는 편이어서 근데 너무 해맑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웃기다.
0: 돈벌레도 좋아해요. 와, 돈 들어올려나 보다.
1: 어떡해. 그러면은 다 챙겨가야겠다. 선생님 만날 때.
0: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돈벌레 보면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1: 와. 안 무서우실 만해요, 귀신이.
0: 그렇죠. 네. 다 함께 우리는 잘 어우러져 살자. 잘 살자. 이런 주의입니다.
1: 아, 좋습니다. 본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조금 전에
1: 네.
0: 귀신 벌레 이야기에
1: 네.
0: 유리 심정 유정 씨가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
1: 맞습니다.
0: 저희는 태연의 만찬가 들으면서 잠시 진정하고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죠. 그래서 그의 명언도 이런 게 전해집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편집해서 뒤가 잘린 거고 원문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금언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사랑도 말고 미워도 말고 말하지 말고 믿지도 말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 진짜 문제란 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3: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4: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5: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방지로 편리하게.
4: 뿌리엔으로 배추농사, 풍년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5: 경농이 만듭니다.
6: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 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7: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8: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정호의 희망곡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남규리고요. 정호의 희망곡
1: 15
0: 인간 비타민 최유정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정씨,
1: 네.
0: 차트 순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려주세요.
1: 네, 정호의 희망곡 탑 15는요,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에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0: 계속해서 11위 소개해볼까요?
1: 네, 방금 듣고 오신 곡이죠. 이번 주 11위는요, 소녀시대 효리수의 스키비디입니다. 효연 씨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솔직함, 털털함인데요. 얼마 전 인터뷰에서도 이게 잘 느껴지더라고요. 인터뷰에서 춤을 오래 좋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뭐냐라고 물었는데요. 효연 씨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데 요즘은 옛날만큼 춤에 에너지를 쏟지 않는다. 많이 안 움직여도 멋있는 안무가 좋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근데 귤디도 시아 콘서트 때문에 이제 안무 연습을 엄청 했다고 들었어요.
0: 맞아요.
1: 근데 연습하다가 너무 힘들다, 혹시 그 산재 처리 되냐라는 말도 했다고 하던데.

0: 그 어떤 곡 안무가 제일 힘들었어요?
1: 제 인생에 갑자기 네. 마이클 잭슨님의 안무를 추게 된 우와. 거예요.
0: 문워크 이런 거.
1: 데인저러스.
0: 데인저러스. 와.
1: 저는 제 인생에 데인저러스를 추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팬분들이 네. 제가 이제 총을 빵 쓰는데 네. 다들 앞에서 깍 이러고 쓰러져 주세요.
0: 어머. 너무 귀여우시다. 네,
1: 그 이게 멋있어야 되는데 네. 자꾸 마이클 잭슨.
0: 마이클 잭슨,
1: 아, 규리클 잭슨 이런 자꾸 별명이 붙고 있습니다.
0: 너무 귀여운데요?
1: 네, 씨야 아무 생각하니까 또 아득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숨 좀 돌리고 올게요.
2: 네.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은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1: 베이글닷컴.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정호의 희망곡 타 15 타 잘하는 맞는 걸 최유정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1: 네.
0: 계속해서 이번 주 10위 소개해 볼게요. 10위는 빅나티의 노스탈지아입니다. 박나티 씨는 음악도 굉장히 잘 만들지만 학창시절에는 전교 5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어머니가 들려준 빈지노 씨의 노래 때문에 힙합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빅나티 씨의 쇼미더머니 합격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아 괜히 노래를 들려줬다 하면서 조금 후회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힘든 길을 가는 걸까봐 걱정도 많이 되셨대요.
1: 아 최근에 안 그래도 네. 방송에서 네. 그 빅나티 씨 어머니께서 객석에 앉아 계시고 빅나티 씨가 이제 네. 마이크를 건네주려고 어머니께 네. 막 가는데 어머니께서 필사적으로 손으로 X를 막 치시면서 오지 마라 하지 마라 했는데 마이크를 막상 딱 이렇게 입가에 네. 이제 대니까 네. 정말 바로 아들의 진짜요? 노래를 막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와우. 그 장면이 되게 뭔가 그 아티스트 이전에 그냥 네. 엄마와 아들로 보이니까 네. 너무 보기가 좋았어요. 여기 와,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0: 그렇구나.
1: 네, 저렇게 계속 쳐다를 안 보시다가 어머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0: 우와. 오, 너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1: 그렇죠. 너무 따뜻해집니다.
0: 네.
1: 좋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곡은요. 9위 저희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0: 저희 팀 IOI 자랑 한번 해보자면은 멤버들이 다 다재다능하고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또 노력하고 빛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요즘에 솔로 활동도 하고 요즘에는 축제와 행사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바쁘게 보내고 있고요. 리더 나영 씨는 쇼드라마가 공개됐고 우리 채연 씨, 채연 언니는 최근에 공포 드라마 M 리부트에 주연으로 캐스팅돼서 또 준비 중입니다.
1: 유정 씨는 공포 영화나 드라마에 혹시 도전해볼 생각은 없나요?
0: 근데 사실 저는 이 공포라는 장르를 자체는 너무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평상시에 이제 유튜브로 네. 이제 프로그램 찾아볼 때도 공포가 꼭 껴있거든요, 항상.
1: 그래요?
0: 네, 뭔가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체험을 하러 가서 구경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네. 제가 하는 거는
1: 왜요?
0: 제가 그리고 너무 깜짝 놀라는 것도 너무 그 무섭고요.
1: 무서워요?
0: 네, 그리고 제가 피를 못 봐서 저는
1: 피 그거 그냥 달달한데?
0: 그니까요.
1: 맛있어요.
0: 그렇다면 물엿 같은 걸로 만드는 거예요.
1: 물엿이랑 뭐 꿀 같은 맛이죠? 빨간?
0: 그니까요. 근데 방송으로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네. 저는 F력이 너무 세서 제가 같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전 수술 장면 이런 의학 작품도 잘 못 봐요, 사실은.
1: 진짜요?
0: 네.
1: 그냥 다 소리인데. 무직.
0: 어떡해.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잘 모르겠는데 저도 F라던데.
0: 아, 진짜요?
1: I랑. 제가 자꾸 할 때마다 다르게 나와서
0: 아 정말요?
1: 다 포기했어요.
0: 아 진짜요?
1: 그냥 없는 MBTI다. 없는 MBTI. 없는 사람이다.
0: 좋다. 궁금하네요.
1: 네. 네. 저도 독특합니다.
0: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1: 네. 네, 다재다능한 네. IOI 너무 귀엽고 상큼한 그중에서도 특히 너무 예쁜 우리 유정씨 네, 콕 집어서 응원해보면서 이번에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유정씨?
0: 네 먼저 IOI의 갑자기 그리고 이어서 빅나티의 노스탈지아까지 듣고 올게요.

0: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우의 희망곡
1: TOP 15!
0: 한 주간 사랑받았던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있고요. 계속해서 8위 만나볼게요.
1: 네, 8위는요. 아이유의 이별로부터입니다. 아이유 씨의 이번 신곡이죠. 끝나버린 사랑이지만 행복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제는 그 추억들을 두고 떠나겠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곡인데요. 제목에 남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별로부터가 아니라 이띠고 별로부터거든요. 이게 이별하는 과정을 한때 나의 전부였던 세계, 그 사랑으로 가득했던 우리만의 별에서 떠나는 모습에 비유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뮤직비디오에도 우주의 모습이 나오고요. 과학 유튜버 궤도 씨도 내레이션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0: 이어서 만나볼 7위는 빅뱅의 빅입니다. 요즘 미디어 전시, 디지털 전시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음악이나 영상, VR 등을 사용해서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전시회들이 생기고 있는데요. 빅뱅도 이런 기술을 제대로 활용했습니다. 코스모스라는 미디어 전시를 열었는데 여기서 레이저쇼도 볼 수

0: 초대받아서 갔는데 그 이세기 아이돌 그 버추얼 그룹이잖아요.
1: 네.
0: 그 공연을 봤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1: 아,
0: 건가요?
1: VR이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고글 같은 거 쓰고
0: 쓰고
1: 그 가상으로
0: 현실처럼.
1: 네, 그려진 곳에서 막 움직이면서 그
0: 그럼 영화만
1: 안에서
0: 봤던 것
1: 활동하는?
0: 같아요. 뭐 아바타를 본다던가. 이때 이제 이걸 쓰고 봤던.
1: 진짜요?
0: 네네.
1: 저는 VR 게임을 해봤었는데.
0: 아, 게임 저도요.
1: 아, 진짜요?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0: 맞아요.
1: 네, 그래서 이거 끼고 그
0: 네.
1: 무슨 막그 케이크 주워서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엄청 높은 고층 빌딩 그 나무 판자가 쭉
0: 네.
1: 나와 있는 나무 판자 하나 위에 서서 그 끝에 있는 케이크를 집어 먹어야 되는 게임인데, 네, 맞아요. 이거예요. 요렇게, 요
0: 아니, 왜
1: 막대기.
0: 케이크를 굳이 어렵게 이렇게 먹는 걸까요?
1: 그러니까요. 그래서
0: 특별한 케이크인가요?
1: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드 모드는 막
0: 네.
1: 위에서 뭐가 갑자기 뚱 해서 놀래키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느끼는데, 밖에서 사람들이 보면 저는 이걸 쓰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사람들은 그냥 맨
0: 그쵸,
1: 땅인데 막,
0: 그쵸.
1: 이렇게 하고 있고,
0: 왜
1: 허우적대고.
0: 저러는 걸까?
1: 네. 그냥 그런 재미 포인트가 있는 게임이구나 생각이
0: 그럼 맨
1: 들더라고요.
0: 땅에 막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네요.
1: 맞아요, 맞아요.
0: 나중에 기회 되면 저희
1: 네.
0: 같이 VR 게임 한번 하러
1: 와,
0: 갑시다.
1: 좋아요. 할게 많네요. 너무
0: 네.
1: 좋아요.
0: 이쯤에서
1: 네.
0: VR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생하게 노래 들려드려야죠.
1: 네.
0: 이번에 들어볼 노래는 먼저 아이유의 이 별로부터 그리고 빅뱅의 빛까지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 1급 자동차 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 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5: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2: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남부지방의 비도 점점 그치고 있습니다. 귀경길 정체 아직은 심하지 않아서 이동하는데 큰 불편 없으실 텐데요. 단 사고가 좀 많습니다.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해대교 부근 1, 2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송악부터 행담도 휴게소까지 쭉 정체고요. 남해고속도로도 부산 쪽으로 김해분기점 2차로 승용차 단독 사고 발생해 뒤로 1km가량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역시 하남 쪽으로

0: 일죽 부근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2km가량 차들이 뒤로 밀리고 있고요. 그 밖에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향으로 쇠운교 부근 승용차 고장으로 2차로와 갓길 막고 견인작업 기다리고 있으니까 전방 잘 살피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준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3: Oh my get get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get get get 또 놓치지 않아.
2: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웃음 사냥꾼 신디가 청취율 향해

0: 정호의 희망곡 저는 스페셜 DJ 남규리고요. 일요일에 비타민 최유정 씨와 정호의 희망곡 탑
1: 15
0: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유정 씨, 네? 6위는 어떤 곡이죠?
1: 바로 6위 코르티스의 Red Red입니다.
0: Red Red.
1: 얼마 전 코르티스가 일본 야외 페스티벌 무대에 올랐는데요. 그날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거든요. 야외 공연이다 보니까 바닥은 진흙탕이 되고 멤버들도 비를 다 맞으면서 무대를 했는데 코르티스는 오히려 이 상황을 즐기면서 비에 지지 말고 더 신나게 놀아봅시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덕분에 현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다들 신나게 뛰어놀았다고 하죠. 귤디도 이제 행사나 무대 하다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이제 종종 있을 것 같은데
0: 그쵸.
1: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으신가요?
0: 네. 노래를 부르러 올라갔는데 네. 바람이
2: 얼굴을 다 가지고
1: 맞아 바람
0: 그리고 뭐 이렇게 폭죽 터뜨리잖아요.
1: 네.
0: 그 잔재가 목으로 들어가서 킥킥 거리지 못하잖아요. 노래해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아주 고생했던 네. 숨을 참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래 호흡을 빼야 되잖아요.
1: 네.
0: 숨을 꽉 참고 부르고 끝나고 쾌쾌거리고
1: 제가
0: 방송에 얼굴은 이제 이렇게
1: 나가고
0: 네, 커튼이 되었고요.
1: 맞아요.
0: 혹시 유정님은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네. 뭔가 야외 무대를 하면 일단 네. 비도 맞아봤고 그리고 벌레 대왕 벌레
0: 혹시 벌레가 입으로 들어간 적 있나요?
1: 아니요.
0: 전 있어요.
2: 너무 소리
1: 죄송합니다. 너무 싫었어요. 아니, 어떻겠어요?
0: 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1: 쏙 들었어요?
0: 삼켰어요.
1: 어머!
0: 어쩔 수 없죠. 어떻게
1: 삼켰음. 진짜 PR옷이다.
0: 그리고 그냥 끝나고 계속 단백질이야.
1: 진짜.
0: 네.
1: 어떡해.
0: 저기 지금 다 표정이
1: 할 수 있어요? 저 지금 몸이 막 베베 꼬리거든요. 너무 싫어갖고
0: 기승전 벌레네. 어떻게 된 거지?
1: 참 좋아.
0: 네, 제작진분들 더 놀라기 전에 이번엔 5위를 소개해볼게요. 5위는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인데요.
1: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맞아요.
0: 이 노래의 뮤직비디오에 60년지기 절친 배우 남훈이, 김영욱 선생님들께서 출연해 주셨는데요. 아이유 씨가 두 분을 위해 준비한 깜짝 이벤트도 화제가 됐습니다. 아이유 씨가 직접 풍선을 불어서 촬영장 대기실을 꾸몄고요. 간식으로 요즘 핫한 호박 인절미를 준비하느라 오픈런도 하고 선생님들이 국민 배우로 오래오래 남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금거북이도 준비했다고 합니다.
1: 너무 멋있어요.
0: 네. 유정 씨도 약간 이벤트 해주는 거 좋아할 네. 것 같은데 혹시 친구분들한테 이벤트 해준 적이 있을까요?
1: 저는 이제 네. 크리스마스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그 벽을 꾸미는 풍선이랑 그런 가랜드 장식 같은 에이. 거랑
0: 막 이렇게
1: 네
0: 파티
1: 맞아요. 파티 용품 막 사가지고 집 벽면을 막 꾸며둬요. 그리고 막 요리도 해놓고
0: 요리 잘해요?
1: 요리 좋아해요.
0: 우와 그래서 부럽다.
1: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 SNS에 또 네. 크리스마스 무드 요리 뭐 간단 레시피 이런 거를 우와. 많이 올리셔서 그쯤 되면 막 따라해보고 그렇게 준비해서 빨리 와

0: 내가 아이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안 와? 이렇게 하면서 또 불러가지고 사진도 찍어주고 밥도 맛있게 먹고 그걸 좋아해요.
1: 너무 낭만적이다. 네. 저도 이거 벽에 하고 네. 케이크 사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런 건 해봤어요.
0: 너무
1: 저는
0: 좋아요.
1: 요리를 못해서.
0: 아 진짜요?
1: 유아일 못.
0: 진짜요?
1: 진짜 아무리 해도 안 느는 게 요리예요.
0: 아 진짜요?
1: 생전 처음 태어나서 제가 네. 만든 순두부 레시피 자취생들이 하는 레시피 인스타로 네. 보다가 네. 만들어서 다음날까지 연락이 안 돼서 네. 식구들이 난리가 났었답니다.
0: 아 진짜요?
1: 간장을 넣어야 되는데 뭔가 네. 간장을 넣었는데 까만 거예요.
0: 네.
1: 왜 내 거는 순두부찌개가 이렇게 까맣지? 그래서 다섯 번을 넣었는데 큰 수저로
0: 많이 넣었구나.
1: 그걸 만들어서 까맸어요 뭔가. 그래서 네. 막 먹고 언니한테 사진 찍어서 내가 순두부찌개 처음으로 만들어봤다 하고 네. 자랑하고 내가 만들어서 그걸 다 먹었어요.
0: 네.
1: 근데 그 조미료에 취해서 하루 종일 잠만 잔 거.
0: 아 진짜요?
1: 제가 조미료에 약하거든요.
0: 아 진짜요?
1: 언니가 집으로 올라왔어요. 연락이 너무 안 돼서
0: 어머.
1: 저를 깨웠는데 네. 그 순두부찌개를 먹고 잠에 취해서
0: 그랬구나.
1: 네, 그런 적이 있습니다.
0: 조미료로도 그럴 수가 있구나.
1: 네, 그래서 너무 부럽네요. 요리도 잘하고 주위 아유. 사람도 잘 챙기는 유정 씨에게 스튜디오가 아주 훈훈해졌는데요. 그럼 이 마음 가득 안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2: 네.
1: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유정 씨?
2: 네, 아이유의 Dear My Crazy Soulmate.

0: 일요일의 요정 최요정 씨와 함께하는 정호의 희망곡 탑
1: 15
0: 4위 소개해 주시죠.
1: 네, 4위입니다. 에이티즈의 Bad입니다. 에이티즈의 북부대공 배드의 주인공 최산씨는 카리스마 있는 모습과는 다르게 귀엽고 부드러운 성격이라고 하는데요. 팬사랑도 정말 지극하다고 합니다. 지금 1년 넘게 하루에 최소 30분씩 영어 공부를 하는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해외 팬들과 편하게 소통하고 싶어서라고 합니다. 에이티즈가 또 해외 팬덤이 엄청 크다 보니까 외국어로 소통을

0: 일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대화도 하고 또 마음을 잘 전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도 언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일본어 공부를.
1: 니혼고.
0: 아, 하이.
1: 니혼고 변경하시마스까?
0: 네, 근데 진짜 잘하신다고 일본어를.
1: 제가 사실
0: 네.
1: 중학교 때 일본에서 데뷔할 뻔했어요. 엄청 큰 대형 오디션을 했는데
0: 네.
1: 거기서 이제 붙어가지고 도쿄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0: 네.
1: 일본 문화를 좀 배우고 공부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릴 때 배운 거라
0: 네.
1: 아직도 뭐 단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배워야 될 것들이 있지만
0: 네.
1: 그냥 혼자 여행 가서 뭔가 이렇게 할 수는 있는 정도?
0: 진짜요?
1: 네,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0: 네, 저는 네. 한 3년 정도 공부했는데
1: 3년.
0: 네,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최선님처럼
1: 네.
0: 하루에 매일 30분씩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1: 벼락치기?
0: 약간 그냥 될 때 좀 하고 안 될 때 좀 안 하고 약간 이렇게
1: 즐기면서
0: 네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래도 바짝 하려고
1: 네.
0: 전화로 일본어 그래도
1: 진짜.
0: 수업 받고 있거든요.
1: 저는 중국어를 하고 공부를 조금씩 이제 더 하고
0: 있어요.
1: 네 중국에서 이제 좀 드라마 찍었었고 광고 찍으러 몇 번 갔었는데 좀 최근에 또 중국 일정을 하고 왔었는데
0: 네.
1: 언어는 조금씩 다 잘하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제가 스케줄이 없을 때는.
0: 네.
1: 공식 스케줄이 없을 때는 영어 하다가 일본어 배우다가 중국어
0: 우와.
1: 배우다가
0: 진짜요?
1: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재밌게 유정 씨처럼
0: 네,
1: 네.
0: 저도 기회가 되면 다른 언어들도
1: 네.
0: 더 배워보고 싶습니다.
1: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 문화를 또 알게 되니까
0: 네.
1: 또 뭔가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네.
0: 도전해보겠습니다.
1: 네, 도전. 우리 귀여운 유정 씨도 언어 천재가 되길 바랍니다.
0: 네, 화이팅!
1: 화이팅! 계속해서 3위 소개해볼게요. 3위는 리센의 프리티 걸입니다. 요즘 리센드가 완전 대세죠? 광고도 많이 찍고 출연하는 예능도 다 화제고 음원 성적도 좋은데요. 이 기세를 이어서 11월에 또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미니 4집 펄스가 발매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리센의 이름에 향기가 남는 음악을 하겠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 앨범마다 향기와 관련된 포인트를 넣었는데요. 곧 나올 앨범 펄스도 향수를 뿌리면 좋은 손목, 목덜미 같은 포인트, 펄스 포인트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컨셉을 꾸준히 잡고 유지하는 것도 아주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서사가 쭉 이어지잖아요.
0: 맞아요. 팬분들도
1: 네.
0: 참 좋아하시는
1: 그쵸?
0: 네, 느낌입니다.
1: 맞습니다.
0: 계속해서 2위 만나보겠습니다. 오, 역시 대세 그룹이에요. 2위도 리센의 노래입니다. 러브 어택. 리센느가 대세를 달리면서 리센느를 미리 알아보고 도움을 줬던 분들도 같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원희 씨와 너튜브를 같이 찍었던 삼촌들이죠. 이선민, 유영우 씨도 요즘 대세로 떠오르고 있고요. 지상렬 씨는 홍보도 도와주고 챌린지도 같이 촬영했던 장면들이 화제가 되면서 미담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로 뭔가 이렇게 신인 시절에
1: 네.
0: 같이 고생해주시고 잘 챙겨주신 네. 분들이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렇죠?
1: 네.
0: 혹시 기억에 남는 분이 있으신가요?
1: 네. 저도 예전에 SG워너비 선배님들이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같은 회사였고 또 저희가 어떻게 저는 또 2주 만에 데뷔한 케이스라
0: 네.
1: 네, 그 전에 회사들에서는 7, 8년 연습생 시절이 있었지만
0: 네.
1: 이제 처음으로 소머리를 하게 되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아, 정말요?
1: 소머리로 노래를 부르는 게 너무 어려웠거든요. 갑자기.
0: 도움을 받아야 했군요.
1: 네, 그럼 유정 씨는
0: 네.
1: 혹시 기억에 남는 선배님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0: 저는
1: 네.
0: 당연히 저희 같은 회사 이제
1: 네.
0: 아스트로 오빠들 그리고 사나는 오빠가 아니니까 동생
1: 네, 동생.
0: 네 너무너무 잘 챙겨줘서
1: 네.
0: 늘 좀 든든한 존재고 좀 그런 인연 말고 아예 몰랐던 인연은
1: 네.
0: 제가 선미 선배님 되게 좋아하는데
1: 네.
0: 그때 인연이 없었을 때가 있었는데 같이 촬영 한번 이제 예능에서 뵙고서
1: 네.
0: 이제 알고 연락을 간간히 했었어요.
1: 네.
0: 근데 제가 한번 활동

0: 수행을 확 이렇게 중단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이제 다시 네. 이제 건강 회복을 위해서. 네. 근데 이제 그때 안부 물어봐 주시면서 되게 많은 저의 심리적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되게 인상 깊게 아직도 너무 감사한 선배님이신 것 같아요.
1: 그게 다 이렇게 살다 보면 네.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진짜 저희는 꼭 그런 고마움을 잊지 않는 네. 사람들이 됩시다.
0: 좋습니다.
1: 네. 저희 두 사람도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어보자 약속하면서 먼저 광고 듣고 이번 주 1위 곡 만나보겠습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4: 꽃도라미 해 친정에 나 가고 지가 해 가서 그려허 뭣 갖고 갈까 말까 해
5: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옛 여인들이 심심풀이로 부르던 귀뚜라미 타령입니다.
4: 정렬패 낮춰갖고 가서 그려허 누구게다 지고 갈까 말까 해
5: 떡을 해서 친정에 가는 귀뚜라미 부인 이야기는 친정에 대한 옛 여인들의 그리움이 만든 것이겠죠.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6: 안녕하세요. MBC 축구 해설위원 안정환입니다. 승부는 끝날 때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는 더 뜨겁고 국가대표의 도전은 더 특별하죠.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MBC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파이팅!
7: 안녕하세요. MBC 야구 해설위원 오승환입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오승환의 돌직구처럼 시원하고 정확한 해설과 함께 대한민국 선수들의 뜨거운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함께 아시아, 함께 MBC, 대한민국 화이팅!

0: 일요일에 함께하는 정우의 희망곡. 저는 스페셜 DJ 남규리고요. 정우의 희망곡 탑
1: 15.
0: 이번 주 1위 유정 씨가 발표해 주시죠?
1: 네, 정우의 희망곡 탑 15. 이번 주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소연의 퇴사할게요입니다. 정말 직장인 공감송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죠. 출퇴근 시간만 되면 음원 차트 순위가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사람 마음 다 똑같구나 라면서 공감을 하기도 했는데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다른 시간대에도 음원 차트 1위를 찍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소연 씨가 정호의 희망곡에서 음원 차트 1위를 하면 정말 힘들겠지만 채소 뷔페 먹방을 하겠다 라고 공약을 걸었거든요. 얼마 전에 이 공약을 바로 지켰습니다. 우와. 라이브 방송으로 먹방을 하는데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진짜 소연 씨가 채소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0: 하더라고요. 채소를 치트
1: 네, 맞아요. 예전에도
0: 이 사진이
1: 어떻게 많이
0: 오마이갓
1: 힘들었겠다.
0: 어머머
1: 근데 귤디도 이 노래에
0: 네
1: 아주 푹 빠졌다고.
0: 네 저는 사실
1: 네.
0: 엊그저께
1: 네.
0: 제가 지금 대구, 전주, 광주 행사를 엄청 다니고 있어요.
1: 네.
0: 막 촬영을 하면서 그래서
1: 네.
0: 거의 잘 시간이 없는데
1: 네.
0: 목이 잠길 것 같은 거예요. 이제
1: 네.
0: 조금 있으면 무대를 거의 올라가야
1: 올라가야
0: 되는데
1: 되는데.
0: 우연히 퇴사할 기회를 보게 된 거예요.
1: 오.
0: 빠져가지고 뭐 이동할 때마다 요즘 퇴사할 기회
1: 찾아보시고.
0: 찾아보고 있고
1: 아,
0: 따라 부르고
1: 진짜요?
0: 네 그러고
1: 맞아.
0: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무대 연출도 너무 재밌게.
0: 너무 네 시선이 고정이 돼요. 무대에서
1: 맞아요.
0: 하시는 모습을 보면
1: 맞아요,
0: 네
1: 맞아요. 근데 혹시
0: 네
1: 채소 싫어하는 소연 씨처럼
0: 네
1: 혹시 귤디 채소 싫어하시나요?
0: 저는 진짜 다잘 먹어요.
1: 진짜요?
0: 저는 뭐 이렇게 억지로 동물을 먹는 그런 행위 빼고는
1: 네.
0: 그 먹지 말아야 될 뭐 음식들도 있잖아요.
1: 네네, 그쵸.
0: 저는 근데 진짜 편식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
1: 오,
0: 신기하게.
1: 다잘
0: 네, 저는
1: 드시는구나.
0: 다잘 먹어요. 진짜 막 못 드신다고 하는 막 홍어 이런 것도
1: 네. 오, 진짜요?
0: 닭발 너무 좋아하고.
1: 저도요. 저도 홍어도
0: 진짜요?
1: 좋아하고, 과메기도
0: 저도요.
1: 좋아하고, 다잘 먹어요.
0: 저도요, 뭐,
1: 오,
0: 대창, 막창, 막.
1: 다 좋아합니다.
0: 네, 그런데 너무
1: 오, 요것도 또 공통점을
0: 맛있잖아요.
1: 찾았네요. 네.
0: 그러네요.
1: 좋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근데 너무 아쉽게 제가 오늘 스페셜 DJ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아쉬운데, 아쉬운 줄 모르고 했어요.
1: 아,
0: 너무
1: 진짜요?
0: 유정님이랑 이렇게 같이 티키타카 하니까 뭔가 너무 너무 즐거웠어요.
1: 저도요, 너무
0: 네.
1: 즐거웠어요.
0: 그리고 이렇게 제가 항상 뭔가 게스트로만 오던
1: 네.
0: 정호의 희망곡에 이렇게 스페셜 DJ를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다소 좀 죄송한 부분은 텐션이 엄청 높으신 김신영님의 텐션을 못 따라간 게 너무 죄송합니다.
1: 아니에요, 새로운 매력.
0: 네, 그래도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그럼
1: 네.
0: 저도 이제 퇴사잖아요?
1: 그렇게
0: 네,
1: 되나요?
0: 저도 스페셜 DJ 퇴사합니다, 여러분. 퇴사할게요. 네, 그럼 저희는 이번 주 1위 곡 소연의 퇴사할게요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남규리
1: 최유정이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 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일요일이 처음도 아닌데 오늘은 그냥 1분 1초가 유난히 아쉽죠? 연휴라고 며칠 쉬었더니 컨디션은 더 안 좋고요. 하루만 더 놀고 싶어지고요. 눈꺼풀은 자꾸 내려오는 것이

참 마음이 참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시원한 냉수 같은 목소리 안녕입니다. 오늘도 저는 열심히 파닥파닥 두댕이들의 뇌가 번쩍 깨어나도록 까불어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2시에 데이트, 저는 안녕입니다.

9월 27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켈리 클락슨의 스트롱거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고 가세요. 됐다. 됐어. 자 여러분 내일이 드디어 월요일입니다. 우후! 물론 솔로이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 또 저 같은 아이를 키우는 또 육아를 하는 엄마들은 내일이 얼마나 그리웠겠어. 아 진짜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몰라요. 이게 명절날 이게 가족들 친척들한테 차라리 그 너 언제 시집 갈 거니? 너 언제 장가 갈 거니? 너 뭐 취직은 했니? 너 대학 갔어? 이런 잔소리 듣는 게 낫지. 정말 그 말 한 통 하는 아이들과 그 장시간 동안 있다 보면은 너무너무 힘이 들거든요. 됐다. 드디어 됐어요. 아 여러분 부정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연휴는 오늘로 끝이 났고요.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0: 자, 미리미리 정신 챙기자고요. 자, 한 대씩 때려드릴게. 정신 차려 이제. 자, 누가 들어도 듣기 좋은 음악 그리고 저의 찰진 입담으로다가 2시간 꾸며볼 테니까요. 두댕이들 볼륨 딱 키우고 기다려주세요.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할게요. 크레이지고 광고 나갑니다잉.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축제에서 만나요.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4: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지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확인하고 건강을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온 가족이 모이는 추석 연휴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로 거하게 한상 차려봤습니다. 두 대 추석 특집 추석엔 이 노래지. 추석 특집 제2탄입니다. 추석엔 이 노래지. 어제는 추석엔 가족이지로 가족이 부른 노래들 들려드렸는데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어떻게 선곡을 했냐.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선곡표를 들춰봤고요. 그중에서도 딱 추석 연휴에 틀었던 노래들로 엄선을 해봤습니다. 그간의 추석 연휴엔 두 대에서 과연 어떤 노래들로 두 댕이들의 귀를 사로잡았는지 파헤쳐볼게요. 그럼 첫 번째 곡 나갑니다. 작년으로 가네요. 2025년의 추석 당일 10월 6일에 선곡된 헌트릭스의 골든. 와, 이게 벌써 작년 일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난리 난 K-POP 데몬 헌터스의 OST고요. 캐대언이 작년 6월에 출시됐으니까 이때 인기가 절정이었죠. 그나저나 작년 추석 연휴 다들 기억나세요? 정말 달콤했잖아요. 10월 3일 개천절이었던 금요일부터 10월 8일 대체 휴일 하루 끼고 한글날인 10월 9일 목요일까지 쭉 빨간 날이었잖아요. 여기서 연차 쓸 수 있는 분들은 10일 금요일까지 연차 써가지고 무려 열흘 동안 연휴를 즐기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 생각해보면 이때 여행 가는 두댕이들 참 많았어요. 저도 부러워서 한참을 대잡았던 기억이 나고요. 자, 작년의 달콤함을 떠올리면서 헌트릭스의 골든 나갈게요.

지나온 추석의 추억과 함께합니다. 추석엔 이 노래지. 헌트릭스의 골든 듣고 왔고요. 다음은 재작년 추석 연휴로 가볼게요. 2024년의 추석 당일 9월 17일에 선곡됐던 에스파의 슈슈슈슈퍼노바. 슈퍼노바도 인기가 엄청났죠. 에스파가 2024년에 발매한 정규 1집의 타이틀곡이었고요.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의 음원 시상식에서 대상도 싹쓸이 했었고요. 그리고 2024년 추석 연휴엔 어떤 일이 있었나 한번 찾아봤는데 어머나, 추석 연휴가 끝난 월요일에 이력서 등록 건수가 평소에 평일보다 두 배 이상이었다는 기사가 났었네요. 취준생분들이나 이직하시는 분들은 연휴에도 편히 쉬지를 못하셔.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좀 더 과거로 한번 가볼게요. 2023년의 추석 9월 29일에 선곡된 잇지의 케이크. 이때도 추석 연휴가 꽤 길었어요. 9월 28일 목요일부터 10월 1일 월요일 임시 공휴일 껴서 10월 3일 화요일 개천절까지 총 6일. 와, 연휴라는 게 길었으면 좋겠다 싶다가도 이제 저처럼 육아하는 분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간 날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어. 정말 다 까만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4일은 너무 짧다. 예, 요 말씀드리면서 에스파의 슈퍼노바 이제 케이크 바로 나갑니다.

부채데이트 안영미입니다. 노래 듣는 동안에 어머 입장해 주신 분들 어머 너무 고마우셔. 어떻게 제 은인이에요.

0: 추석엔 이 노래지. 에스파의 슈퍼노바, 있지의 케이크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2023년 추석 9월 29일에 선곡됐던 프로미스나인의 위고 듣고 왔습니다. 오늘 귀경길 오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막히는 도로 위에서 지루하지 않게 밝은 노래로 쭉쭉 달려봤고요. 고막도 살짝 쉬어줘야겠죠? 차분한 노래 하나 준비했습니다. 2022년 추석 9월 10일에 선곡된 자이언티의 꺼내먹어요. 이게 생각보다 추석 연휴랑 찰떡인 노래예요. 가사를 보면요.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아, 시끄럽죠. 저희 딱콩이가 많이 하는 말인데, 엄마 조용히 해, 시끄러워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시끄럽죠. 자, 그리고 2022년 추석이 언제였냐 봤더니 아이고 토요일이었네요. 추석이 주말이었네. 그래, 별로다 별로야. 자, 노래는 자이언티의 꺼내먹어요 듣고요. 이때 기억은 안 꺼내 먹을래요.
1: 안녕.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시월드 고속회리, 호름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귀경길입니다. 어제는 서해안고속도로 오후 한때 정체가 80km에 달할 정도로 아주 심했는데요. 오늘은 한결 여유가 있습니다. 물론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 서해안고속도로 보면 서울 쪽으로 군산과 송악, 일직 부근 포함해 총 13km 구간만 밀리고 있고요. 그러나 동서천 분기점 부근은 2차로에 추돌사고가 발생해 잠시 더 혼잡해진 모습이니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옥산 하이패스부터 청주휴게소 구간 제외하면 나머지는 괜찮은데 신탄진 부근 2차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이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안녕입니다. 광고와 날씨 정보 듣고 왔고요. 방금 듣고 오신 곡은 마룬5의 Moves Like Jagger였습니다. 아, 자거 이제 작은 아버지도 많이 보고 이제 작은 것처럼 뭐 움직여라 뭐 이런 말인 것 같기도 하고 Moves Like Jagger. 아, 2024년 추석 9월 17일에 선곡됐었고요. 아, 여기 나오는 휘파람 소리 언제 들어도 이거 흥겹지 않습니까? 지난 추석의 추억을 돌이켜보며 두대는 그간 10년 동안 추석 연휴에 어떤 노래들을 들려드렸는지 되새김질해보는 코너 추석엔 이 노래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년의 추석 9월 15일에 선곡된 FX의 Electric Shock. 직역하면 전기 충격이거든요. 사실 추석하면요 전기보단 전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뭐 고구마전, 애호박전, 새우전. 저는 참고로 김치전을 좋아합니다. 근데 10년 전인 2016년만 해도 차례 지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차례 상차림의 스케일도 어마어마했거든요. 요즘은

10년 전에 비하면 엄청 간소해졌대요. 차례상 차리는 가정도 그때보다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다음 곡은 2023년 추석 9월 29일에서 목된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이 부른 오빠차인데요. 뭐 전 먹으면 또 뭐야, 막걸리 한잔 해야죠. 곁들여 또 마셔야죠. 근데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2023년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 사고 건수가 제일 많았다고 해요. 그래,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가족들이랑 그 음복한다고 그 훌쩍훌쩍 마시다가 아 괜찮아 괜찮아 하고 이렇게 운전하시다가 큰일 납니다. 진짜 지나친 과음은 몸에 해로우니까 음주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FX의 일렉트릭 쇼크 그리고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 듣고 올게요.

FX의 일렉트릭 쇼크 그리고 인크레더블 타블로 진우션의 오빠차에 이어서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듣고 왔습니다. 2025년 추석 10월 6일에 선곡됐네요. 이 노래가 2018년에 발매가 됐었는데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잖아요. 그 친구들도 지금은 성인이 됐다. 다 성인이 됐어요. 요즘 초등학생 친구들한테는 또 어떤 노래가 인기일지 모르겠는데 어떤 노래가 인기일까? 배드? 배드가 인기일까? 초등학생들이 이거 최산 춤추면 너무 귀여울 것 같다. 자, 듣고 계신 초등학생 친구들 영미 이모한테 좀 알려주세요. 나도 트렌드에 예민해지고 싶어. 온 가족이 떼창할 수 있는 곡으로 엄선해온 추석엔 이 노래지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은 2020년 추석 10월 1일에 선곡된 싸이 피처링 박정현의 어땠을까 들어볼게요. 와, 2020년도면은 제가 딱 남편이랑 혼인신고 했을 때네. 자, 여러분, 이때 맞아. 코로나. 그래, 코로나가 그때. 참,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싸이 박정현의 어땠을까 들으면서 우리 그때 한번 추억해보자고요. 내가 그때 너 잡았더라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check, check, check, 엉덩이에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check, and check, 팬티 check.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 안녕하세요, 배우 여진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내일을 응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게에는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만들고, 기업에는 다시 나아갈 희망을 채우고, 국가 자산은 더 큰 가치로 되살리는 곳, 바로 캠코입니다. 저와 캠코는 당신의 가능성을 믿고 오늘도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내일이 다시 빛나도록 오늘도 캠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 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 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3: 2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추석엔 이 노래지. 지금 흐르고 있는 곡 2018년 추석 9월 24일에 선곡됐던 김형중의 좋은 사람 들으면서 저희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2: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잠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4: 소담스퀘어 전남.
1: 소담스퀘어 전남.
2: 소담스퀘어 전남.
3: 소담스퀘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퀘어 전남.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부 시작됐고요. 2025년 추석 10월 6일에 선곡됐던 원 리퍼블릭의 굿나이프 듣고 왔습니다. 희망찬 가사와 밝은 멜로디로 빌보드 차트 8위에 올랐을 만큼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노래예요. 두댕이들도 연휴 끝나기 전에 올 추석엔 어떤 소확행이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가올 월요일에 큰 힘이 될 겁니다. 월요일이다! 이야! 2시에 데이트 크레이지고 광고 주인들 만나고 올게요.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4: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3: 환인제약.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 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추석 연휴 온 가족이 흔들어 제낄 수 있는 노래로 선정해온 추석엔 이 노래지. 2024년 추석 9월 17일에 선곡된 철사의 흔들어주세요 듣고 왔습니다. 무한도전 서해안고속도로 가요제에서 한 팀이 된 노홍철과 싸이가 함께 부른 곡이죠. 철사 요 흔들어주세요 안무가 다이어트 진짜 직방이에요. 노래 나오는 동안 같이 흔들어 제끼신 분들은 땀 좀 나셨을 텐데 두 대 덕에 호박전 하나 정도 칼로리는 소모가 되셨다는 점. 자, 요 텐션 유지하면서 2022년 추석 9월 10일에 선곡된 2PM의 Again and Again 2022

2020년 추석인 10월 1일에 선곡된 엑소의 Love Me Right까지 쭉쭉 달려가 볼게요. 2PM에게 여러 시상식의 대상을 안겨준 노래 Again and Again. 한 여자에게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도 다시 돌아가는 남자의 안타까움이 담긴 스토리인데요. 아, 노래 내용은 모르겠고 추석 연휴나 다시 Again and Again 했으면 좋겠네요 라고 써져 있지만 저는 여기서 피니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엑소의 Love Me Right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드라이브가 우주여행을 하는 것처럼 설레고 좋다는 내용입니다. 귀경길 가는 두댕이들도 입국 닫고 거미줄 치고 계시지 말고 요거 들으시면서 기분 업업 가족들과 신나게 집으로 돌아가시길 바라볼게요. 2PM의 Again and Again 그리고 엑소의 Love Me Right 만나고 올게요.

추석엔 이 노래지. 2PM의 Again and Again 그리고 엑소의 Love Me Right 이어서 2023년 추석 9월 29일에 선곡된 애프터스쿨의 디바 디바 디디디바 듣고 왔습니다. 아, 제대로 오르죠. 디바 활동 때 멤버 유이 씨가 처음 영입됐었는데 추억이 정말 새록새록 돋습니다. 그리고 디바 하면 줄넘기 안무가 포인트잖아요. 여기서 꿀팁, 줄넘기를 20분 동안 1000개만 해도요 동그랑 때 5개 정도의 칼로리를 뺄 수 있다. 그러면 에라이 안 할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많이 드셨을 테니까. 뭐야? 20분 동안 1000개를 했는데 그것밖에 안 돼? 안 하고 말지.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10년 전으로 가볼게요. 2016년 추석 9월 15일에 선곡된 B1A4의 이게 무슨 일이야? 이 노래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B1A4가 지난 5월에 두 대 한 번 놀러 왔었는데 그때 라이브로 불러줬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떼창하게 돼 있어요. 그쵸? 그리고 10년 전 추석엔 B1A4도 와, 아이돌 육상 선수권 대회 출전했더라고요. 근데 아육대 아직도 하나? 이걸 모르겠네. 아이돌들이 그렇게나 힘들어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B1A4 외에도 그 시절 아육대 라인업이 블락비, 방탄소년단, 갓세븐, 트와이스. 와, 맞아 맞아. 우리 셀럽파이브도 했었어요. 그 아육대 비스코미라에게 한 거 있었어. 볼링 치는 건데 그마저도 우리 멤버들 다 안 된다는 거야. 가장 잘하는 한 명만 낄 수 있대. 그래서 그때 신영이랑 송 선배님만 그 볼링 치는 거 하고 저랑 봉선 언니는 응원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지? 저 같은 아이돌인데. 자, 비원에이퍼. 아, 스캔들 날까 봐 그랬나 보다. 자, 비원에이퍼의 이게 무슨 일이야 듣고 올게요.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삼호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 마트, 목포 신항만 운영, 목포 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 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전국 탑지구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 고속도로 복잡한데요. 더불어서 사고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해안선 서울 방향 줄포 부근 추돌 사고입니다. 이 사고 여파로 선운산 나들목부터 7km 구간에서 꽉 막혀 있고요. 이후로 군산에서 동서천, 송악에서 포승 분기점, 또 일직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 일대도 사고 여파로 정체고요. 반대 양평 방향 선산 진출로에서도 사고 때문에 어렵습니다. 정체는 선산에서 상주터널까지 12km 구간, 충주분기점, 감곡에서 여주까지 정체가 깁니다. 천안호산고속도로 천안방향 정안휴게소에서 풍세까지 어렵습니다. 최수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5: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대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6: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7: 안영미 감성 몰라도 좀 들어와라.

두세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앞서 들으신 곡은 2019년 추석 9월 13일에 선곡된 넬리 피처링 켈리 롤런드의 딜레마였습니다. 2002년에 발매돼서 빌보드 핫100 차트에서 10주를 1위했던 넬리의 메가 히트곡인데요. 요즘엔 또 틱응 챌린지에 많이 쓰여서 엄청 핫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틱응 챌린지

그때 들었어가지고 최신곡인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초등학생 두댕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나왔던 노래라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과 함께여서 더 풍성한 추석 연휴, 아버님, 어머님, 딸내미, 아들내미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노래들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두대 추석 특집 추석엔 이 노래지. 뒷좌석에 앉아있을 학생 두댕이들을 위해서 2024년 추석인 9월 17일에 선곡된 곡 하나 띄워드릴게요. 뉴진스의 How Sweet. 그리고 우리 부모님 두댕이들을 위해서 2016년 추석 9월 15일에 선곡됐던 거미의 미안해요 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진스 데뷔하자마자 신드롬을 일으킨 걸그룹 아니겠습니까? 청량한 것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하우스윗으로 올드스쿨 힙합도 제대로 말아줬어요. 우리 뉴진스 참 잘하는데 얼른 무대에서 다시 좀 봤으면 좋겠고요. 정말 하마터면 같은 소속사 식구가 될 뻔했던 우리 거미 언니의 미안해요 또 들어볼게요. 제가 또 셀럽5로 활동할 때 거미 언니 콘서트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도 있거든요. 우리 거미 언니 기브앤테이크로 두 대 게스트 출연 한번 어떻게 안 될까요? 방금 버스 지나간 것 같죠? 안 될까요? 난지씨 환영해봐요. 뉴진스의 하우스윗, 거미의 미안해요. 감상하고 올게요.

0: 추석엔 이 노래지. 뉴진스의 하우스위 그리고 거미의 미안해요에 이어서 떼창 유발곡 이지의 응급실 듣고 왔습니다. 2025년 10월 6일에 선곡됐었고요. 응급실이 나온 지도 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2005년에 나왔다고 해요. 이지의 드럼 멤버였던 김준환 씨도 이젠 배우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잖아요. 지난 5월에 개봉된 공포영화 살목지도 대박이 났고요. 맞아. 지난 9월 16일에 개봉한 영화 인턴도 절찬리에 상영 중이고요. 우리 학생 두댕이들은 이지 멤버였는지 꿈에도 몰랐겠죠? 뭐 이제라도 알았으면 된 겁니다.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6: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5: 1일 1짬뽕 오케이?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2시의 데이트 안영민입니다. 두 대 추석 특집 추석엔 이 노래지 함께 달려봤고요. 마지막 곡은요, 11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15년 추석 9월 27일에 선곡된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올 추석 연휴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았지만 원래 추석엔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빌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조댕이들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바라면서 이 곡을 끝곡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고속도로 운전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우린 내일 또 해도 돼?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0: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1: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의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진짜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남 곡성에 있는 동화정원. 섬진강 기차마을 근처 언덕에 자리한 정원인데요. 봄에는 초록빛 호밀밭이 펼쳐지고 가을이 되면 주황빛 황화 코스모스가 가득 피어난다고 해요. 동화정원의 소나무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언덕 위로 넓은 꽃밭이 펼쳐지는데요. 꽃밭 사이로 S자 모양의 오솔길이 이어지고 길 양옆으로 코스모스가 끝없이 피어 있다고 해요. 가을바람이 불 때마다 꽃들이 하늘하늘 흔들리는데 그 모습을 보느라 자꾸 멈춰서게 된다고 합니다. 파란 하늘 아래 주황빛 코스모스라니 가을은 색깔만 봐도 설레네요.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첫 곡은 스티비 원더의 Overjoyed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관리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상순 DJ를 대신해 진행을 맡게 된 가수 권진아입니다. 아, 그런데 벌써 오늘 저의 DJ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조금 익숙해지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랑 정도 든 것 같은데 이렇게 벌써 마지막 날이 찾아와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8816님께서 주말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해보겠습니다. 4562님께서 저 오늘 지각 안 했어요. 시작부터 듣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의 신청곡 그리고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드릴게요.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0: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덮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국밥에도
3: 당진 해나루쌀.
2: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4: 1336, 1336, 1336, 1336.
5: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4: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7: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8: 너무 좋아요.
7: 유후,
8: 끝내줬어요.
7: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8: 완전 좋아요.
7: 연두리
8: 잘 부탁드립니다.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캐스커의 고양이 편지 듣고 오셨어요. 청취자 여러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9291님께서 남편이랑 드라이브 중이에요. 요즘 날씨 굉장히 가을가을하네요. 나들이 하기 딱이에요. 오늘은 야장도 즐기려고요. 그쵸, 이제 야장의 계절 아닙니까? 한 2년 전 추석 쯤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더워서 막 할머니 댁에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사촌 동생들이랑 막 복닥복닥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 가을은 정말 이 좋은 날이 굉장히 오래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득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 0705님께서 매달 모임 갖는 30년 지기 친구들 약속이 취소됐어요. 약속이 취소됐는데 저 왜 좋아하고 있죠? 내향인이시구나. 내향인 특 약속 취소되면 오히려 좋아. 그런 경향이 있죠. 네, 저는 친구가 진짜 없어요. 저는 혼자가 좋아요. 그래도 저는 약속이 굉장히 드물게 있기 때문에 약속이 생기면 좋던데 취소됐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거 보고 참 약속이 많으신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튼 친구들이 30년 지기 친구들이 있다니 부럽습니다. 네, 이제 노래 듣고 올게요. 김연우의 너의 SNS.

김연우의 너의 SNS 그리고 데이브레이크 피처링 헤이즈의 말이 안 되잖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또 들으실 곡은 크로미오 피처링 프렌치 몬타나 앤 스테플론 돈의 Don't Sleep 듣고 저는 2부 나, 너, 그리고 음악으로 돌아올게요.

0: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고속도로 충청권으로는 아직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영동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로 27km 구간에서 정체고요. 이후로는 쭉 좋다가 양재에서 반포까지 수도권에서 다시 밀립니다. 중부선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하남 방향 남이천 나들목 부근 고장차로 인해서 3km 구간에서 정체고 또 서청주 구간에서도 밀립니다. 청주 영덕선은 청주 방향 수리티 터널에서 피발령 터널 구간 속도 못 내고 있고요. 평택 제천선은 평택 방향 대소 분기점에서 안진 터널 사이 10km 구간에서 밀립니다. 이 밖에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 휴게소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요. 이천까지 정체가 이어집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일요일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나, 너, 그리고 음악.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약간 현타가 오는데요? 네, 약간 느낌 있게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느끼하게 해봤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과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Electric Light Orchestra의 Mr. Blue Sky였는데요. 6575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하셨어요. 6575님께서 연휴 마지막 날 그냥 보내긴 아쉬워서 이따 친구랑 소주에 물냉 그리고 제육 먹으러 갈 건데요. 벌써 배고프네요. 신청곡은 ELO의 Mr. Blue Sky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소주에 물냉 먹으면 위가 너무 아플 것 같은데요. 저는 위가 굉장히 약한 사람으로서 약간 의아한 메뉴 선택인데 제육이 잘 달래주겠죠. 네, 다음은 유장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왔는데 진안? 푸르던 벼가 노랗게 익어가고 회질력엔 황금색으로 물드네요. 가을이 온 게 느껴집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신청곡 있어요. 나얼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네, 신청해 주셨어요. 나얼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노래 듣고 올게요.

나얼의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들으셨고요. 이어 들으신 곡은 6316님 그리고 8101님 두 분이 신청하신 네, 권진아의 원더랜드였습니다. 이어지는 사연 또 볼게요. 7479님께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틀어주세요.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요. 라고 네, 보내주셨어요. 네, 그럼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노래 듣겠습니다.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시 미필.
3: 올바른 품질하면
4: 올품,
3: 올품하면
4: 올바른 품질.
3: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4: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3: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4: 올바른 품질.
5: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6: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5: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7: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8: 이번 추석 가족의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9: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0: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음악으로 이뤄지는 일요일의 코너죠. 나, 너, 그리고 음악. 2부 끝곡으로 박순정님이 신청해 주신 까에타누 벨로즈의 꾸꾸루꾸 꾸꾸 다시 까에타누 벨로즈의 꾸꾸루꾸꾸 팔로마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올게요.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책을 읽는데 비밀에 붙이다 라는 표현이 눈에 띕니다. 붙이다로 쓰여 있었는데요. 붙이다가 맞죠. 비밀에 붙이다, 극비에 붙이다처럼 어떤 일을 거론하거나 문제 삼지 않는 상태에 있게 하다. 표준어는 붙이다입니다. 이 밖에도 편지를 붙이다, 표결에 붙이다도 붙이다를 쓰고 한글날에 붙이는 글처럼 특별한 날 즈음에 어떤 의견을 낼 때도 붙이다를 씁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0: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3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 The Carpenters의 Yesterday Once More 였습니다. 이 노래는 7181님이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요즘 엄마가 많이 아프세요. 보는 것만으로도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답니다. 부디 잘 이겨내시길 바래요. 사랑하는 우리 엄마께 많이 사랑한다 전해주세요. 카펜터스 Yesterday Once More 엄마와 함께 듣고 싶은 곡이에요. 아, 그쵸. 이제 저도 엄마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 담낭을 떼셨는데 맨 처음에 엄마가 엄마 수술해야 돼 이래가지고 너무 심장이 철컹 내려앉았었는데 아 진짜 부모님이 건강하신 게 진짜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7181님께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네, 그럼 우리 이제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4: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0: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1: 오뚜기.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일요일의 코너, 나, 너, 그리고 음악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였습니다. 3347님이 보내주신 사연이네요.

오늘은 진짜 이거 틀어야 돼요.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같이 기분 전환해보아요. 진짜 이거는 샤이닝 로드 뭔가 샤이닝 로드 차로 달리면서 들어야 될 것 같은 곡이네요. 노래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669님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날이 쌀쌀해지면 듣는 노래가 있어요. 바로 레드벨벳의 So Good입니다. 잠도 깰 겸 꼭 듣고 싶어요. 진짜 아이돌분들 노래 좋은 거 진짜 많은데 저도 제 취향이 이 SM 쪽에 있거든요. SM이 수록곡이 다 좋고 정말 여러분 많이 찾아 들어보세요. 네, 레드벨벳의 So Good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의 So Good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7209님이 신청해 주신 악뮤의 다이너소어였습니다. 8302님께서 뭔가 쓸쓸한 가을 저녁에 바람 맞으며 걷고 싶은 노래 U2의 One 신청합니다. 그럼 U2의 One 듣고 올게요.

여러분의 사연 그리고 음악으로 이뤄지는 일요일의 코너죠. 나, 너 그리고 음악. 마지막 곡은 박소라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네요. 에드 시런의 Perfect.

0: 한강, 이청준, 송기수 그들의 문장이 갇힌 곳에서 시작되는 탈출의 시간. 전남 고등학생 40명이 이곳에 모여 우리 작가의 한 문장으로 진짜 탈출을 꿈꾼다. 한강의 문장이 대사가 되고 이청준의 문장이 장면이 되듯 학생들은 팀별로 자신만의 한 문장으로 저마다의 영화를 완성해 나갑니다. 시나리오 작가, 영화감독, 문학작가, 밴드까지 함께하는 다채로운 경험의 시간. 2026년 10월 장흥에서 열리는 한 문장 미디어 캠프. 문학이 영화가 되는 1박 2일이 시작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목포와 전남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귀경길 이 구간만큼은 미끄럼 사고를 특히 주의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충청권의 정체가 아직 심한데요. 천안용산고속도로 천안방향 선운안산에서 남풍새까지 27km 구간 정체고 경부선은 영동에서 영동 1터널,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또 안성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서울로 가는데 모두 28km 구간에서 밀립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죽전 구간 고장차 여파로 밀리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칠서에서 여주분기점 사이 33km 구간 속도 떨어지고 서해안선 군산 휴게소 4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지연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905년 오늘 9월 27일은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공식 E는 mc제곱이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이 공식은 지금까지도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공식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공식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은 당연히 노벨 물리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 드릴게요.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상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E는 mc제곱이라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이 숫자 노름과 굉장히 거리가 먼 사람으로서 그래도 문제가 어렵진 않네요. 아인슈타인이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안 했다, 제 생각엔 X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조금 약간 괴짜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 뭐 실험을 하거나 이럴 때 정말 진짜 괴짜스럽게 뭐랄까 전혀 자비 없이 했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언젠가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X입니다. X예요. 여러분들 생각 네 보내주시고요.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상금을 장학

바네사 칼튼의 A Thousand Miles 들으셨습니다. 오늘 문제 바로 정답 알아볼게요.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상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했다. 정답은 저는 X를 했고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X 역시 그래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호락호락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아인슈타인은 노벨상 상금을 장학재단에 기부하지 않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상금을 장학재단이 아닌 이혼 위자료 및 양육비로 사용했는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지밖에 모르는 거 봐. 그래요. 사람이 다 완벽할 순 없어요. 천재면 어디 한 군데 구멍이 나게 돼 있어. 1919년 첫 번째 부인 밀레바 마리치와 이혼할 당시 노벨상을 받게 되면 상금 전액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19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결정되자 약속대로 상금을 전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기부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지금 자기 코가 석잔데 어디다 기부해요, 기부하기는. 그래요. 잘했네요. 전 아내와 두 아들을 위해 잘 사용하셨고요. 네. 위인이든 누구든 참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 어디 한 군데가 특출나면, 그러니까 저도 노래만 잘하거든요. 다른 건 정말 정말 문외한이고 이렇게 무능력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무능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른 어떤 분야에서 혹시 저를 만나시거든 좀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네 여기서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노래 들을게요. 지바노프의 Love Game.

지바노프의 Love Game 들으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건희의 내가 그 벽을 허물게 였습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 마이클 부블레의 Haven't Met You Yet.

0: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5: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7: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8: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9: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10: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11: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12: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입니다. 이제 진짜 마칠 시간인데요. 일주일 동안 함께 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청취자분들 중에 어떤 분이 아저씨 목소리 듣다가 젊은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상순 DJ를 대신해서 그 빈자리가 그래도 당연히 상순 DJ만큼은 채워지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즐거우셨길 바라면서 또 상순 DJ 얼른 건강 회복하셔서 또 빨리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건강 이슈가 아닌 어떤 뭐랄까요? 뭐 휴가를 가신다든지 그런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불러주세요. 제가 또 반갑게 또 돌아오겠습니다. 아, 아쉽네요. 이렇게 헤어지려고 하니까 또 저도 음악 열심히 하고 있을 거고요. 또 공연도 있고 어디서든 어떻게든 여러분들 마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했어요. 마지막 곡 정우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완벽한 하루 저는 권진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1: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송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임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방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 마당발을 자랑하던 어떤 어르신은 수백, 수천 장의 명함을 자신의 재산 목록 1호라고 하셨습니다.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된 각계각층 인물들의 전화번호를 보며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뿌듯해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인맥관리로 접근하는 사람은 질보다 양, 얼마나 많은 일을 알고 있느냐를 성공의 잣대로 삼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구와 시간을 보내는가를 중시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내게 어떤 새로운 세계와 관점을 보여주는지, 나아가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먼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은 주변 인물들의 생각과 언어와 기준과 취향을 닮아가게 마련이어서 그는 누구에게 시간을 쓸 것인가를 더 많이 고민합니다. 아, 얼마나 많은 걸 아느냐를 성공 기준으로 삼던 시대도 있었죠.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의 양으로, 인맥관리 목록으로 사람을 평가하던 시절의 이야기. 뭐 AI 시대에는 점점 옛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뭐 명절엔 옛날 이야기 하기도 좋은 시즌이죠. 하지만 또 명곡 듣기에도 좋습니다. 자,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명절은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자, 오늘 20위부터 출발합니다. 20위, 토마스 돌비, She Blinded Me With Science. 1982년 작품.

네, 토마스 돌비 She Blinded Me With Science 1982년 작품 네, 영국 뮤지션입니다. 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 3일간의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예,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예,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20위 들었고요. 19위는 Iron Butterfly 이나가다 다비다 1968년 작품 예, 이 뭐 사이키델릭 록의 걸작이죠. 예, 원래 이 노래 제목은 In the Garden of Eden이에요. 근데 녹음하다가 어느 날 술에 너무 취해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이게 뭐 이나가다 다비다처럼 들렸대요. 근데 이게 괜찮은 것 같아서 제목을 아예 바꿨습니다. 이나가다 다비다. 이게 앨범 버전은 러닝타임 17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어렸을 때 얼마 전에 한번 보내드렸죠. 레어스의 Get Ready. 그래서 앞면에는 레어스의 Get Ready, 뒤집으면 아이언 버터플라이의 이나가다 다비다. 이렇게 두 곡으로 만들어진 LP가 진짜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음악 감상지 이런 데선 음악다방 같은 데서 무지하게 나왔죠. 자, 오늘은 뭐 너무 기니까 일단은 싱글 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광고 뒤에 듣겠습니다. 19위 아이언 버터플라이 이나가다 다비다.

0: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에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19위 아이언 버터플라이 이나가다 다비다 들었습니다. 1968년 작품에. 자, 18위는 시네이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1990년 작품. 이 곡은 뭐 프린스가 만들었다는 거 다들 아시죠? 예. 1985년에 프린스가 발표했는데 그렇게 뭐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다 시네이드 오코너 버전이 큰 인기를 얻었죠. 그 뒤에 프린스가 이 곡의 라이브 버전을 공개를 했고요. 프린스 사망한 뒤에 또 프린스의 데모 버전도 공개됐고요. 자, 미국 싱글 차트, 영국 싱글 차트 모두 1위. 시네이드 오코너. 시네이드 오코너는 아일랜드 출신입니다. Nothing compares to you. 그리고 17위가 Twisted Sister. We're not gonna take it. 1984년 작품. 자, 두 곡 듣겠습니다. 시네이드 오코너, Nothing compares to you.

Twisted Sister, We Not Gonna Take It. 우리나라에서 뭐 이게 뭐 저 야구 응원가로 진짜 많이 사용돼가지고 다들 친숙하죠. 네. 17위. 앞에 들으신 음악은 18위 시네이드 오커너 Nothing Compares to You였고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Greatest 20 Wonders 16위는 The Sugar Hill Gang의 Rapper's Delight 1979년 작품이에요. 쉬게 굿타임스를 샘플링했고요.

이게 저 음악 관계자들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정식 싱글로 발매된 역사상 최초의 힙합 음악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곡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끊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뭐 놀잔 얘기 아니에요. 예. 아, 근데 1980년대 초반에 The Message라는 곡 나오면서 예, 사회 비판적인 아, 메시지를 들려주기 시작을 했죠. 예. 그 OTT에 보면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힙합 이볼루션이라고요. 에미상도 받은 작품인데 재밌습니다. 자, 16위 The Sugar Hill Gang Rapper's Delight 듣겠습니다. Now what you hear is not a test. I'm rapping to the beat. And me, the groove, and my friends are gonna try to move your feet.

0: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전국 탑지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추석 연휴 내내 어려웠던 고속도로 지금은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다만 충청권으로는 아직 밀리고 있는데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에서 남풍세까지 15km 구간에서 정체고요. 경부선 서울 방향은 영동에서 영동 1터널,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또다시 안성 분기점 구간에서 밀립니다. 안성 분기점에서는 버스 관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여파가 남아 있고요.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천, 또 송악에서 행담도 휴게소에서 밀립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는 아직까지 어렵습니다. 상주 또 문경 휴게소, 청주 분기점에서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특집 방송,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예. Greatest One Hit Wonders. 15위는 1966년 작품이에요. Question Mark and the Mysterians. 96 Tears. 예. 미국 밴드고요. 싱글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자, 15위 Question Mark and the Mysterians. 96 Tears.

네, question mark and the Mysterians. 96 Tears. 15위 곡 들었습니다. 자, One Hit Wonders 14위는 Delight. Groove is in the heart. 1990년 작품이에요. 예. 13위가 Van McCoy and the Soul City Symphony. The Hustle. 1975년 작품. 이 당시 이 허슬이라는 춤이 진짜 유행했었거든요. 예. 자,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14위 Delight. Groove is in the heart. We're going to dance and have some fun.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6: 우리 아이 도드람
7: 나왔어.
6: 우리 남편 도드람,
8: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6: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5: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6: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7: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네, 3일간의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11위 데비 부은. 예. 아버지가 아주 유명한 분이죠. 팻 부은이라고요. 예. 데비 부은의 You Light Up My Life 1977년 작품. 아, 이게 원래 우크라이나 가수 KCCC에 부른 건데, 동명의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여주인공을 역할을 맡은 배우 디디 콘이 립싱크로 노래를 했고요. 영화에는 아무튼 KCCC 버전이 삽입됐는데 사운드트랙 싱글로 발매된 건 데뷔 부은. 제작자가 아, 요 히트하려면 데이비 부은 버전이 좋겠다고 해서 결국 데이비 부은 버전이 엄청 히트가 됐으니까 와, 뭐 성공적이죠. 70년대 가장 히트한 작품 중에 하나죠. 데이비 부은의 You Light Up My Life. 자, 요 곡 들으면서 1, 2부 마치고요. 3부 첫 곡은 10위 내나의 99 루프트 발론스. 자, 데이비 부은입니다. You Light Up My Life.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쇼펜하우어 하면 염세주의죠. 그래서 그의 명언도 이런 게 전해집니다. 사랑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 이것이 지혜의 절반에 해당된다.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아무것도 믿지 말라. 그것이 지혜의 나머지 절반이다. 그런데 사실 이건 편집해서 뒤가 잘린 거고 원문엔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이런 금언을 지켜야 하는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가. 사랑도 말고 미워도 말고 말하지 말고 믿지도 말자. 이렇게 살아야 하는 세상이 진짜 문제란 얘기입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입니다.
2: 감기가 좀 오래가네 하고 그냥 넘기신 적이 있으시죠? 폐렴은 감기와 증상이 비슷해 초기에는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폐렴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입니다. 감기약을 복용해도 일주일 이상 고열이나 누런가래를 동반한 기침이 계속되거나 숨이 차고 가슴 통증이 나타난다면 폐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은 기침이나 발열 없이 기운이 없거나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폐렴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감염내과 이형돈 과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4: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0: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원래 저 영어로 노래한 버전도 있는데 아 미국의 디스크 자키들이 독일어 버전이 더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독일어 버전을 많이 틀었다고 그래요. 네. 내나의 99 루프트 발론. 이거 저 고등학생들이 막 UFO처럼 보이려고 아 풍선 이거 99개 띄워보내가지고 뭐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이게. 예. 신문에 이게 기사가 났고 이 기사를 보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추석 특집 명절의 명곡이다. 예. VH1에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One Hit Wonder. 예. 한 곡 히트시켰는데 그 다음엔 어디로 갔는지 사라진. 계속 얘기 드립니다만 이건 미국 경우입니다. 이 아티스트가 유럽 및 아시아에서는 계속 히트곡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광고 뒤에 계속합니다.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2: 안전화.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3: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어마나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우리 두 대가 보니까 십자층들이 좀 많이 듣더라고. 아니 그 선생님들이 두 대를 듣는 이건 이유는 뭘까요?
2: 안영미 씨 때문이죠?
1: 저 때문에요?
2: 네, 매력이 있잖아요.
1: 세상에 네. 뭐 이렇게 느끼한 말 들어봤어요. 매력 있잖아요.
2: 네네.
1: 고마워요. 한 번만 들어보셔요. 안영미의 매력 가지가지 오만 가지야. 팔색조 팔색조. 2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
3: 테이 좋아, 아침 좋아.
4: 진짜로? 굿모닝 테이입니다. 굿모닝 FM이 당신의 출근길을 직접 찾아갑니다. 통근 버스 정류장, 등굣길 지하철, 오픈 준비하는 동네 식당까지 바쁜 아침 어디서 굿모닝 FM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당신의 목소리로 굿모닝 FM의 아침을 깨워주세요. 출근길 씹어먹고 선물도 받자. 테이 야호. 지금 바로 imbc.co.kr 굿모닝 FM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매일 아침 7시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특집 방송. 예. 명절엔 명곡이다. 100 greatest 원히트 원더스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9위는 에콰도르 출신이라 이거 스페인어로 발음하면 헤라르도 뭐 이렇게 발음되죠. 근데 뭐 미국에서는 다 DJ들이 제라르도라고 발음했습니다. 제라르도. 에콰도르에서 태어나서 12살 때 미국으로 왔다고 그래요. 1990년 히트곡 리코 수아베. 네. 리코 수아베는 매력적이고 세련된 남자라는 뜻이래요. 히트곡은 이거밖에 없지만 제작자로 여러 가수들을 성공시켰는데 대표적인 가수가 바로 엔리케 이글레시아스. 자, 8위는 아하, Take on Me. 1985년 작품. 네. 아하를 원히트 원더라고 하니까 참 웃기죠, 우리는. 예. 우리한테는 웃기지만 미국에서는 그런 거죠. 자, 9위 헤라르도 리코 수아베부터 듣겠습니다.

suave, rico, suave.

suave, rico, suave, rico, suave, rico, suave, rico.

네. 아하, Take on Me. 1985년 작품. 80년대를 통틀어도 가장 인기 있는 곡 중에 한 곡 아니에요? 네. 아하, 노르웨이 출신이고요. 네. 노르웨이 출신 뮤지션 중에서도 가장 유명할 것 같은데. 레이 만자락이라고 도어스의 키보드 연주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아, 이분의 저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멤버들이. 아하, Take on Me. 8위. 앞에 들으신 음악은 9위. 헤라르도. 예. 리코 수아베. 자, 7위입니다. 7위는 Vanilla Ice. Ice Ice Baby. 1990년 작품. 와, 이거 뭐 백햄 초창기에 또 많이 신청을 하셨는데, 퀸과 데이비 보우이의 언더 프레셔를 샘플링했죠. 근데 이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샘플링을 해가지고 나중에 보상금도 지불하고 또 크레딧에 퀸의 멤버 4명 이름을 더해야 했죠. 야, 이게 법정까지 갔는데 법정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 해가지고 진짜 비웃음을 샀습니다. 예. 아니, 자기가 샘플링 한 건, 그니까, 퀸의 원곡은 땅땅땅 따다다당, 요건데, 자기는 땅땅땅 따다다당당, 뒤에 당이 하나 더 붙었다고. 예. 정말 어이없는 거 아니에요? 어이는 없죠. 예. 7위, 베닐라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자, 6위는 바하맨, Who Let the Dogs Out. 아, 이 노래도 진짜 많이 들었죠? 예, 먼저

6위 바하맨, Who Let the Dogs Out. 2000년 작품이에요. 아, 여기서 이 개들은 아, 진짜 개 아니고 여성을 존중할 줄 모르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남자들을 비판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6위 바하맨, Who Let the Dogs Out. 앞에 들으시는 음악은 7위 Vanilla Ice의 Ice Ice Baby.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VH1에 선정한 100 Greatest 20 Wonders. 5위는 토니 베즐, 미키. 야, 이 노래도 참 많이 들었죠. 1981년 작품. 1979년에 영국 밴드 레이시가 키티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게 원곡이에요. 네. 자, 토니 베즐, 미키. 아, 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요. 예. 광고 뒤에 처음부터 다시 들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토니 베즐, 미키.

0: 오늘도 저마다의 자리에서 힘을 내는 사람들. 하루하루 웃으며 버텨보지만 힘든 날도 있습니다.
1: 가게 문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힘들죠.
0: 그렇지만 한번 해보는 마음.
2: 처음엔 온라인 판매가 어렵게만 느껴졌는데 그래도 한번 해봤어요.
0: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가능한 일.
3: 촬영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장비를 같이 써면서 해보니까 감이 오더라고요.
0: 그 따뜻한 한마디에 다시 힘을 내봅니다.
4: 다시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싶어요.
0: 그 순간들이 모여 소상공인의 웃음이 됩니다. 소담스퀘어와 함께하는

0: 소상공인 흐흐흐 캠페인
1: 소담스케어 전남
2: 소담스케어 전남
3: 소담스케어 전남
4: 소담스케어 전남
0: 961만 소상공인이 모두 웃을 때까지 소담스케어 전남.
5: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8: 추석 연휴가 마무리돼가는 시간인데요. 아직 귀경길은 밀리는 곳들이 있고요. 전남 지역 곳곳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목포와 광주, 창원 지역에는 빗길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은 25km 구간에 정체가 남아있습니다. 특히 대전과 청주, 안성 구간에서 어렵게 이동하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천안 방향으로 정안나들목 또 차령터널에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동서천 분기점에서 정체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정체가 조금 긴데요. 문경휴게소에서 진남터널, 문경세제, 충주 분기점으로 모두 14km 구간에서 속도 떨어집니다. 최수연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토니 베즐, 미키 들었습니다. 1981년 작품이고요. 야, 이 음악에 맞춰서 이 치어리더들이 정말 춤 많이 추랬는데요. 아하. 자, 그레이티스트 원이 투 원더스 4위는 라이셋 프렛, I'm Too Sexy, 1991년 작품. 야, 이 음악 나왔을 때부터 저도 제목 진짜 웃겼거든요. 난 너무 섹시해. 이게 웃기잖아요, 진짜. 예. 이 라이셋 프레드의 핵심 멤버이자 형제가 피트니스 센터를 운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짐에 다니는 남자들 중에서 자아도취에 빠진 인간들이 또 많았다고. 이게 좀 웃겨서 여기서 영감을 얻어서 작곡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피트니스 센터는 이거 성별 불문하고 좀 이런 분들이 많지 않나? 자아도취? 주로 거울 앞에서 이상하게 하고 늘. 네. 아니, 제 생각입니다. 예. 자, 3위는 Dixie's Midnight Runners. Come on, Eileen. 네. 1982년 작품. 83년에 Breed Awards가 있었는데 이 노래가 베스트 브리티시 싱글로 지금으로 따지면 송 오브 더 이어죠. 예. 미국, 영국 모두 싱글 차트 1위. Dixie's Midnight Runners. Come on, Eileen. 자, 4위부터 듣겠습니다. Rysett Fred. I'm too sexy.
1: I'm too sexy for my love. Too sexy for my love. Love's going to leave me.

3위 Texas Midnight Runners Come on Eileen. 이 아일린은 실제 인물은 아니고 가상의 여성.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Texas Midnight Runners Come on Eileen. 앞에 들으신 음악은 4위 Lisette Fred의 I'm Too Sexy. 자, 2위 곡입니다. Soft Cell, Tainted Love, 1981년 히트곡입니다. 아, 이건 원래 1965년에 발표됐거든요. 글로리아 존스라는 가수가 발표했는데 음악도 약간 R&B 음악이었어요. 이걸 Soft Cell이

신스 팝 스타일로 커버를 한 겁니다. 영국에서 먼저 엄청나게 히트가 됐고 싱글로만 130만 장이 넘게 팔렸다니까요. 예. 영국 싱글 차트 1위.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도 8위까지 올랐습니다. 1981년 작품 소프트 셀 Tainted Love.

0: 찾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5: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6: 272개의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7: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8: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7: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9: I was born by the river.
10: 음악은 어떠한 지혜, 어떠한 철학보다도 높은 계시다. 음악은 영혼이 살고 생각하고 창조하는 전기적 토양이다. 루트비 반 베이토벤. 지난 36년 음악이 있어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음악 캠프의 역사를 써내려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0: 고맙습니다.
1: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0: 배철수의 음악캠프입니다. 자, 3일간의 추석 특집 방송 명절엔 명곡이다. VH1에서 선정한 100 Greatest One Hit Wonders 원히트 원더들의 음악을 쫙 들어봤습니다. 예. 자, 1위 대망의 1위 1위는 스페인의 아저씨 듀오 예. 로스델 리오 마카레나 예. 야, 1993년에 이 곡이 오리지널이 1993년에 발매가 됐습니다. 이 뒤에 몇몇 리믹스 버전이 나오면서 서서히 인기를 얻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마이애미 출신 프로듀서로 구성된 베이사이드 보이스가 이 곡을 믹스를 했는데 이때부터 말 그대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거죠. 그리고 이 음악이 히트하는 데는 이 댄스 열풍이 있었어요. 마카레나 댄스라는 게 전 세계로 휩쓸었습니다. 뭐 특히 야구장 같은 데서 막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이 음악에 맞춰서 마카레나 댄스를 췄거든요. 와, 전 세계적인 열풍. 이 마카레나 댄스 열풍에 비견될 수 있는 건 싸이의 강남 스타일, 요 말춤. 이것도 전 세계적인 히트 아니에요. 마카레나는 그 여성의 이름이에요. 가사에는 뭐 그냥 함께 춤추자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예.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4주 동안이나 1위에 올랐습니다. 예. 자, 1위 곡 로스델 리오의 마카레나 들으면서 3일간의 특집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없구나. 이제 내일부터 또 일하셔야 되네. 명절 연휴 그래도 몇 시간 남았잖아요. 잘 보내시고요. 예. 건강하신 거죠? 예. 내일 또 만나요. 자, 로스델 리오 마카레나 들으면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목숨 바쳐 지킨 나라는 그를 옥에가 두었고 아들을 찾아오시던 어머니는 길 위에서 눈을 감으셨죠. 막내 아들마저 적의 칼에 잃어버린 참혹한 비극의 해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의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300여 척의 적을 무찌르는 명량이라는 기적을 써내려 갑니다. 지금 걷는 길이 어둠뿐이어도 어쩌면 오늘이 가장 빛나는 내일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어깨 힘줄이 치료조차 어렵다는 말을 들으셨나요?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일이 치료 시기를 놓쳤거나 이미 스스로 다시 손상된 경우 더 이상 봉합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어깨 안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손상된 어깨 힘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을 하자니 아직은 나이도 젊고 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봉합이 불가능하든 한번 치료받은 힘줄이 다시 떨어졌든 우리는 다시 고쳐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 땅속에서는 달콤한 해남 고구마가 익어갑니다. 산이정원에서 만나는 특별한 가을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남 산이정원에서는 해남 고구마 캐기 체험을 비롯해 공연과 다양한 체험, 맛있는 먹거리와 ESG 콘텐츠까지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가을 축제가 펼쳐집니다. 흙 속에 숨어있는 고구마를 내 손으로 직접 캐보는 특별한 시간, 고구마 캐기 체험은 10월 17일부터 11월 8일까지 매 주말마다 운영되며 9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산이정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캐고, 보고, 즐기고, 맛보고 2026 해남 고구마 정원축제, 올가을 가족과 함께 고구마 캐러 산이정원으로 오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불교의 가르침 중에 두 번째 화살을 경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한 1차적인 고통이지만 두 번째 화살은 아픈 일 뒤에 그 일을 곱씹으며 생기는 부정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그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일어났는지, 내 잘못도 아닌데 내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계속 생각하면서 분노와 원망에 휩싸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 외부에서 불가피하게 날아온 것이라면 두 번째 화살은 내가 나에게 쏘는 거죠. 명절에 반가움 사이사이 뜻하지 않은 불쾌함과 불편함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건 불가피한 첫 번째 화살이었으니 두 번째 화살까지 쏘는 일은 없어야겠죠.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9월 27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조용필의 그래도 돼였습니다. 오프닝에서 두 번째 화살을 경계하라는 불교의 가르침 꺼냈어요. 불가피한 외부 요인이 첫 번째 화살이라면 그걸 계속 곱씹고 분노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내가 나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이다라는 이야기. 아마 연휴 보내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뭐 그러지 말자라는 문화가 뭐 퍼져도 듣기 싫은 잔소리, 그리고 뭐 딱히 어떤 의도 없이 했던 말인데도 살짝 배려 없는 말에 상처가 살짝 남아있는 분들, 절대 그것을 본인의 세계에 멈춰있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나간 일에 대한 이게 나를 계속 영향을 미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은 완전히 나에게 있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 4부에서는 이지혜 영화 기자님이 추천해 주시는 영화에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까지 함께 알아보는 영화가 빛나는 밤 있습니다. 이따 9시부터고요. 오늘도 별밤으로 하고 싶은 얘기, 신청곡 보내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사과가 달콤하게 무르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5: 오뚜기.
6: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7: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8: Walk it, walk it 안전화.
9: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듣고 오셨습니다. 5508님, 아내랑 아이들이 약속 있다고 나가서 심심하던 차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운 좋게 별밤 시간

8월부터 들었습니다. 이동하는 중간에는 라디오 들을 일이 종종 있는데 이렇게 텅 빈 거실에서 듣는 건 처음이라 새롭습니다. 좋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게 라디오 보통은 이동할 때 또는 잘 안 들으시는 분들은 버스, 택시 안에서만 잠깐씩 듣는데 어쩌다가 가끔 집에서 오랜만에 한번 틀어볼까 하고 들었다면서 처음 문자 주시는 분들 공통적으로 이거 참 분위기 있고 너무 좋네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그 경험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1749님, 조명이 확실히 분위기 한몫하는 것 같아요. 하얀색 형광등만 켜고 살다가 은은한 주황색 불빛으로 하니까 좀 감성이 생기는 듯하고 갑자기 일기 쓰고 싶어지네요. 전 조명이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제 인테리어 신조는 가구는 심플하게 그리고 조명 배치 그리고 뭐 약간의 오브제 이렇게 하는 게 집안 분위기는 제일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집에 별다른 예쁜 가구나 뭐 배치도 뭐 별거 뭐 없고 그래도 조명만 바닥 조명 하나 뭐 그냥 뭐 벽 조명 하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거 몇 개 그것만 살짝 켜놔도 어쩔 때는 다 켜고 어쩔 때는 한두 개만 켜놓으면 엄청 무드 있고 이렇게 공간 분위기가 휙휙 바뀌어요. 이연화님께서요. 저 위로해 주세요. 오늘 산 지 3개월도 안 된 폰 액정이 깨졌어요. 앉아서 신발 신다가 주머니에 있던 폰이 스르륵 바닥으로 떨어졌을 뿐인데 아니 서서 떨어뜨렸을 땐 안 깨지더니 그래도 쓰는 데에는 문제가 없어서 필름을 새로 붙이려고 했는데 집에 오니까 새로 산 액정 필름까지 깨져 있었어요. 뭐 이런 날이 다 있죠? 너무 서러워요. 아이고 아주 단단히 깨진 모양이에요. 필름을 붙였는데도 깨졌다니 진짜 그래요. 폰이 요새는 강화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잘 안 깨지나 싶다가도 어떤 각도로 떨어지면은 완전 또 박살이 나기도 하거든요. 이건 정말 액정으로 액땜했다라고 우리 믿어봅시다. 너무 속상해 마시고요. 아, 액정 가는 일 너무 번거로운 일인데 앞으로 당분간은 이렇게 쓸데없이 돈 나가는 일이나 와장창 하는 일 절대 없으실 거예요. 알겠죠? 노래 듣고 올게요.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백예린의 그건 아마 우리의 잘못은 아닐 거야. 이어서 최예나 피처링 폴킴의 물음표 듣고 왔습니다. 8053님께서요. 대장부엉, 갑자기 줄 이어폰이 쓰고 싶어서 샀는데요. 처음에는 감성 있는 것 같고 좋았는데 이거 얼마 안 가더라고요. 엉켜있는 줄 풀다가 아, 이래서 안 썼지 싶더라는. 대장부엉은 감성과 실용성 중에 어떤 걸 더 중시하는 편이세요? 저는 뭐 둘 다를 조합을 잘 해놓은 제품들이 당연히 좋지만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실용성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특히 내가 데일리로 쓰는 물건은 계속 편리함이 제일 중요한 것

병원에 갔는데요. 저희 집 강아지 몸무게가 400g이나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탄수화물이 살의 직방이긴 한가 봐요. 생각해보니까 간식으로 단호박을 주다가 이번 여름부터 안 줬거든요. 탄수화물 제한하니까 바로 빠지는 거 너무 신기. 강아지 몸무게는 오히려 적정 체중이라 다행인데 괜히 말라 보여서 안쓰러워요.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해요. 이상순 선우정아의 네가 종일 내려 신청합니다. 라면서 강아지 사진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주 잘 아는 강아지군요. 아, 이 털, 코트 색깔이 너무 예뻐요, 여러분. 그 크루엘라 머리 색깔 같은 코트를 입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컹크 같다고. 너무 귀여운 우리 토모 사진 또 보내주셨어요. 아, 토모 소식도 이렇게 종종 전해주세요. 노래 들려드릴게요. 이상순 선우정아의 네가 종일 내려.

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목포문화방송에 대한 제어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연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귀경길 정체가 짧아졌지만 밀리는 곳들이 아직 남아있고요. 더불어서 창원 지역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두워지고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10km 구간,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리고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에는 사고입니다. 북공주 분기점 반촌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고, 이 사고 여파로 6km 구간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판교 방향 김포 구간도 사고 때문에 어려워졌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선산에서 상주터널, 노은분기점에서 충주분기점으로 11km 구간 정체입니다. 최수연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샘 스미스의 Baby You Make Me Crazy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습니다. 1204님, 날씨가 다시 더워져서 여름 이불을 꺼냈더니 엄마가 기껏 빨아 넣어놨더니 왜 꺼내냐? 라고 하시길래 에어컨을 틀었더니 이번엔 9월에 무슨 에어컨이냐? 라고 하시네요. 저희 엄마 요즘 밤에 전기장판 깔고 주무세요. 엄마의 적정 온도는 대체 몇 도인 건지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아, 이거 식구들 간에 이 온도 체감하는 느낌이 심하게 다르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저는 희한하게 남편이랑 지금은 좀 맞춰졌거든요. 제가 몸에 열이 좀 생긴 모양이에요. 근데 처음에 한 5년 동안은 남편은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저는 에어컨 틀고 못 자고 이런 체질이었어갖고 너무 더우면 마루에 나가서 자라고 했었거든요. 아, 이게 좀 큰 차이가 있으신 두 분 같습니다. 0507님은 며칠 전에 처음으로 이별한 부엉인데요. 다시 사귀고 싶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지금 좀 뭐하고 있을까 궁금해지기도 하면서 나는 뭐하고 있나 싶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요. 이게 무슨 감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루틴이 생기고 습관들이 생기는 건데 그게 훙 하고 빠져나간 자리가 헛헛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관성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떤 마음일까라고 생각을 오래 하면서 사로잡힐 필요는 없고 좀 자연스럽게 그래도 문득 슬퍼지는 것도 당연한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듯이 내버려두면서 또 다음 소중한 인연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김지영님이 동료에게서 화분을 하나 받았어요. 잘 키워서 뿌리를 내렸다고 주네요. 전 동물은 찐 사랑하는데 식물은 먹을 줄밖에 모르거든요. 저한테서도 얘네가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름도 잊었네요. 저도 식물 참 재능 없거든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 이게 뭔가 이 물을 너무 많이 주어서 항상 전 망했었어요. 그리고 환기. 일단 어지간해서는 식물은 말라서 죽진 않습니다. 과습으로 많이 죽어요. 그것만 기억해보고 잘 한번 반려식물로 키워보시지요. 노래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아라의 시작.

고아라의 시작이어서 라이즈의 모든 하루의 끝 듣고 오셨습니다. 4394님께서 실제로는 제가 이나 씨보다 나이가 많지만 이나 언니 혹은 대장부엉이로 많이들 부르니 저도 합류할까 해요. 이나 언니, 저는 얼마 전까지 어린이집 교사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검진 중 유방에서 혹을 발견하게 됐고 조직 검사를 통해 유방암을 진단받았답니다. 상급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위한 모든 검사를 다시 하는 중이에요. 물론 다니던 어린이집도 서둘러 그만둬야 했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시간 보내고 있을 텐데 다들 지치지 않고 완치라는 단어를 들을 날이 오길 바랍니다. 시작하면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우리 나이에 5년은 또 금방이겠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잘 발견하셨어요.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아, 참 그래요. 이참에 본인을 잘 돌보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거 좋아했었지 하고 재발견하게 되는 것도 있으실 거고요. 5년은 서운하리만 지금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아시죠? 아,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거고요. 오히려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4394님, 사연도 종종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악뮤의 시간과 낙엽.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4: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3: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5: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6: 이번 추석 가족의 식은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와 함께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자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8: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7181님께서 대장부엉, 저 주말에 카페 아르바이트 해보려고요. 면접 보러 오라는데 떨어지든 붙든 요즘은 자리가 별로 없어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사장님께 감사해요. 별밤 들으면서 지금 면접 상상만 해도 덜덜 떨고 있어요. 면접 떨어져도 제 얘기를 들어주는 별밤이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득 차 있는 거 보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바라는 대로 일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홀레노츠의 You Make My Dreams 듣고요. 3부에서 이지혜 기자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입니다.
2: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은 효과적인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담석이나 담낭염, 췌장염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용 중에 명치나 오른쪽 윗배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통증이 등쪽으로 퍼지는 경우 또는 구토나 발열, 황달이 동반된다면 단순한 소화불량으로 넘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런 질환이 모두 약물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빠른 체중 감소 자체도 담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 치료제를 사용하시는 중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단순한 약물 부작용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서승은 과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롯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롯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가요제는 전남 농협, HD 현대삼호, 무안군의회, 목포무안신한축협, 씨월드 고속페리, 코롬방 제과점, MC에너지, 초원건설,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목포중앙병원 장례식장, 운남농협, 하나은행, 신한군 수협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에 사막도 목포 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스크린 위에 펼쳐진 영화를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의
1: 영화가 빛나는 밤.
0: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이제는 익숙해질 때도 된 것 같은데 네. 음악계나 영화계에서 국제적인 쾌거를 이룬 소식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제 세대 특성인지 여전히
1: 기분 좋아요.
0: 감독님의 쾌거인데 네. 왠지 우리 모두의 것인 것만 같고.
1: 괜히 어깨가 올라가고요.
0: 왜? 특히 기자님 더 그럴 것 같아요. 같은 어깨잖아요. 동료.
1: 어머.
0: 아니 맞잖아요. 우리 모두.
1: 갑자기 저의 신분이 막 급상승하는 느낌인데 맞죠?
0: 맞죠. 네. 자, 다름 아닌 이창동 감독의 가능한 사랑. 네. 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과 네. 국제비평가 연맹상을 맞아요. 수상을 했는데 심사위원 대상이 이 베니스 영화제에서 이게 최초인가요? 한국 영화가?
1: 네. 이제 김기덕 감독이 피에타로 황금사자상 가장 큰 상을 받은 적은
0: 어쩌다
1: 있었어요.
0: 물어보려고 은사자인데 네. 대상이래길래 네. 금사자가 있는 맞아 황금사자 있었지.
1: 네, 네. 그래서 이제 은사자상 심사위원 대상을 이번에 이창동 감독님이 받으셨는데 뭐 이창동 감독님은 24년 전에 오아시스로도 네. 감독상을 이미 베니스 영화제에서 수상하신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상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서 수상 소감도 기쁘긴 하지만 상을 받은 것보다는 이 영화제에서 나의 영화를 처음 만나는 관객들의 얼굴을 볼 수 있었던 거 그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라고 말씀하셨죠.
0: 그리고 돌아가서 혼자 화장실 들어가서 발이 동동 구르셨다면 되게 인간적이게 보일 것 같은데
1: 역시 아, 이분은 안 그러셨을 네, 것 같아요.
0: 거장은 네. 다릅니다.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고요.
1: 저도요.
0: 그러니까 이게 오아시스는 제가 두 번 보기는 힘들었어요.
1: 맞아요. 이창동 감독님 영화들이 좀 대부분 그렇죠.
0: 근데 시는 제가 몇 번을 보게 됐어요. 왜냐면 굉장히 내 안을 들여다보게 하는 네. 작품이었어서 네. 오아시스는 딱 두 번 보니까 그 이상 너무 좀 힘든.
1: 맞아요. 육체적으로 힘듦이 느껴질 정도로 네, 굉장히 좀 터프한 영화죠.
0: 진짜. 네. 이번 또 작품은 어떤 식으로 우리를 또 즐겁게 힘들게 해주실지 진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극장에서 상영 중이고 11월에는 OTT로 네. 전 세계 공개가 됩니다. 아무튼 쾌거이고요. 모두들 꼭 이제 보고 우리도 이제 이 시간에 네. 언젠가 다루게 되겠죠.
1: 그쵸.
0: 좋습니다. 이번 주 영화가 빛나는 밤 주제 또 확인하고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보죠.
1: 네. 오늘의 주제는 전도연입니다.
0: 진짜 이 비슷한 존재감으로는 해외에 네. 메릴 네. 스트립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지금 뭐 바야흐로 전도연의 시대고요. 네. 지금 가능한 사랑이 베니스에서 수상을 했는데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 수상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데는 이제 오스카죠. 이 제작한 OTT에서 강력한 이제 오스카 후보로서 이제 오스카 홍보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했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여우주연상도 이제 노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도연 씨한테 오스카 여우주연상 트로피 너무 잘 어울립니다.
0: 안 받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전도연 씨가 받았으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제 기분이.
0: 또 이제 또 우리의 쾌거처럼 또 느껴지고. 네. 전도연 씨의 쾌거인데. 아, 그 자체로 주제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이번 개봉작인 가능한 사랑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작품에서. 그리고 정말 어릴 때부터 맞아요. 우리에게도 친숙한 배우이기까지 해요. 네. 자, 이 중에 어떤 작품이 오늘 등장할지 노래 하나 듣고 와서 아주 사적인 감상문으로 만나볼게요. 잔나비의 She.

0: 분명히 사랑하는데 마주했을 때 짜증내지 않기는 왜 이리 힘들까요? 가족 이야기입니다. 부쩍 늙어버린 부모님이 안타깝지만 바쁠 때 전화가 오면 볼멘 소리부터 나오죠. 착한 딸 노릇을 하리라 다짐하고 명절을 맞이해도 짜증을 쏟아내는 불효녀가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영화 인어공주의 나영처럼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차라리 부모 없이 혼자 살고 싶다고 아픈 소리를 잘도 해대던 질풍노도의 시기는 지났지만 늙은 부모에게 언제쯤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그런 못난 내가 싫어질 때쯤 제가 맞는 백신은 인어공주입니다. 엄마에게도 그 사람이 올까봐 하루 종일 문만 쳐다보던 설렘이 있었고, 아빠에게도 입안 가득 짜장면을 삼키는 상대에게 단무지를 챙겨주는 다정한 마음이 있던 시절. 오로지 현실뿐이 아니라 낭만이 그들에게도 있었고, 그것이 분실되는데 가장 유력한 조력자는 바로 나라는 걸 생각하면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전국의 불효자 불효녀 여러분, 명절에 인어공주 관람 어떠세요?
1: 왜 이렇게 경쾌하게 잔소리를 하세요? 관람 어떠세요?
0: 어떠세요?
1: 불효자 불효녀 여러분,
0: 한번 회초리 맞아 보시겠어요?
1: 너무 경쾌하게 맞는 회초리 소리 같았어요, 진짜. 아, 이제 부인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0: 아, 그러니까요.
1: 나는 아닌데? 나는 완전 효자인데? 와. 그런 분이 계시면 난 정말 부러워.
0: 아, 좀 너무 대단하신
1: 그런
0: 것
1: 삶 한번 살아보는 것도.
0: 어떤 삶인지 전혀 상상이 안 되네요.
1: 상상이 안 가요. 아, 아무튼 오늘 인어 공주를 꼽아오셨고, 아, 이 문장이 새겨놔야 되는 효심의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의 낭만이 분실되는데 가장 유력한 조력자는 바로 나라는 것.
0: 제가 좀 이렇게 순화시켜서 말했는데 원흉이죠.
1: 원흉이라고 하면 거부감이 들어. 또 맞기 싫어. 근데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지의 글의 힘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거 어디 타투로 이건 저희가 접어놨다가 너무 아픈 문장이고.
0: 맞아요.
1: 이걸로 영화 한 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이
0: 맞아요.
1: 문장은 스스로도 어디 메모해놨다가 되게 위대한 문장 같아요. 지금
0: 어떡해, 너무 기분 좋아요.
1: 여기서만 듣고 증발할 문장이 아닙니다.
0: 저 어디 등 뒤에 새겨놔야 될까 봐요.
1: 아니, 이걸로 뭐가 스토리를 길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0: 노력해 보겠습니다.
1: 자, 이제 그 조력자 여러분들.
0: 네.
1: 나눌. 이 인어공주 또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줄거리 좀 알려주세요.
0: 네. 아버지가 비포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이제 주인공인 나영이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엄마 연수는 목욕탕에서 때를 미면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요. 나영은 어떻게든 집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픈 아버지가 사라지고

0: 이제 나영이가 아버지를 찾으러 어머니의 고향으로 떠나요. 거기 있을 것 같다라는 외삼촌의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갔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곳에서 20살 시절의 엄마를 만나게 돼요. 그 20살 시절의 엄마는 지금이랑 너무 다르게 정말 잘 닦은 차돌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그 20살의 엄마는 동네에 얼굴이 하얗고 키가 크고 손이 예쁜 청년 집배원을 좋아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어주기 위해서 나영 역시 힘을 보태면서 엄마와 아빠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비로소 나영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전도연 씨가 최근에 이 인어공주 행사가 있었어요. 영화가 작은 극장에서 이제 상영을 특별 상영을 하면서 같이 주연을 했던 박해일 씨와 함께 GV를 했는데 영화 다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영화 속에 자신을 보면서 질투나고 부럽다라고 할 정도로 이 당시 1인 2역을 통해서 전도연 씨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배우로서의 역량을 아낌없이 쏟아부은 작품입니다.
1: 아, 저 인어공주를 또 못 봤는데 근데 일단 애초에 나영이 부모님한테 진저리를 치게 된 이유가 뭘까요?
0: 일단 참 가족에 대한 사랑은 늘 독특한 부분이 분명히 사랑해요. 만약에 엄마가 간이식을 필요로 해. 그럼 정말 주저하지 않고 내 간을 이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2박 3일로 여행을 간다. 이러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만 친하고 좋아하는 것과는 좀 다른 종류의 사랑인 것 같아요. 나영 역시도 고생하는 엄마가 안쓰럽고 마음 아파요. 근데 매일 얼굴 보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사이랑은 또 다른 얘기예요. 왜냐하면 나영은 엄마를 좀 부끄럽게 생각해요. 남편이 이제 보증을 서서 친구의 보증을 섰는데 그게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빚을 다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데 심지어 그 친구가 먼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그 상갓집에 가서 내 돈을 다 가져갔다 너희가 너무 억울하다면서 이제 들어 누워서 소동을 피워요 상갓집에서. 그러니까 나영은 그때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를 막 껴안는데 위로하려고 껴안는 게 아니라 엄마 입을 막아요. 그 양갈래 머리를 한 고등학생 소녀가 엄마 입부터 막는 거예요. 이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질적인 가장으로 먹고 그럼. 사느라 체면을 차릴 새가 없죠. 그래서 막 수틀리면 육두문자도 쓰고 다른 여자들과 머리채 잡는 거를 주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또 엄마는 아무데나 막 침을 뱉어요. 그리고 걸핏하면 벌어진 물건을 주워와서 나영의 방에다가 이제 막 넣어놓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나영이는 엄마를 보면 화가 나는 거죠. 엄마는 품위도 없고 돈만 알고 아빠는 무기력하게 집 한 구석에 가구처럼 놓여 있어요. 이 모든 게 너무 지긋지긋해서 나영은 집을 떠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남자친구한테 막 부모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는데도 이때도 한 얘기가 나는 차라리 고아면 좋겠다. 남자친구는 고아거든요. 그래서 너처럼 난 고아였으면 좋겠어. 부모와 함께해서 단 한 번도 아름다운 기억이 없어. 라면서 온통 모든 게 현실이라고 진저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조연순, 김진국의 딸로 태어난 현실에서 나영은 너무 벗어나고 싶어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불을 끼얹은 게 이제 아버지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숨기고 있다가 가족이 알게 됐어요. 근데 엄마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빚잔치 버린 아버지를 여전히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영은 엄마를 원망하다가 이제 원망하다 하다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판타지적인 설정인 거죠. 20살의 엄마를 만나요. 근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엄마랑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순수한 시골 처녀 연순이고 연순이는 글을 몰라서 이 집배원 청년이 글을 연순이한테 가르쳐주면서 서로 마음을 키워가거든요. 그러니까 나영이 진저리 치던 이 현실과는 한 1억 강량 정도 떨어져 있는 상황을 만나기 때문에 나영 입장에서는 얼떨떨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와, 너무 아프다. 진짜 왜.
0: 아프죠.
1: 이게 유난히 자식들이 부모의 우아하지 못한 모습에 유난한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그게 부모가 고단한 삶을 살아왔으면 왔을수록 그걸 바라는 마음은 약간 폭력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맞아요. 그것도 참 그래도 이 정도 나이가 드니까 드는 생각이지.
1: 맞아요.
0: 20대 때, 10대 때는 그런 생각 못하죠.
1: 아, 진짜 어떤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인 엄마, 아빠의 모습을 정해놓고
0: 맞아요.
1: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건 누구보다 우리였던 것 같아요.
0: 자식들도 그렇죠. 네.
1: 아, 회초리를 계속 동아리를 때리게 만드는 영화인데 아무튼 일단 그 돌아가서 마주친

0: 엄마 아빠의 모습 네. 얘기 들려주세요.
1: 그 20살이죠 엄마는. 그래서 글을 이제 아빠에게서 그때 집배원이었던 청년에서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둘이 그냥 알콩달콩 너무 귀엽게 사랑했어요가 아니라 연순의 세계가 이 진국으로 인해서 넓어진 거죠. 글을 읽을 수 있게 되니까 마을의 뭐 표지판이나 온갖 낙서들을 막 신나게 읽어요. 연순이가 진국이가 그 자전거 뒤에 태워주면서 이제 마을을 이제 돌 때 그렇게 하는데 그 모습을 진국이 더없이 사랑스럽고 뿌듯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 사이에 있었던 그런 설렘과 다정한 마음들이 다 어디로 갔지? 그것들이 이제 사랑의 원망으로 바뀌는 시간 동안 다 산산이 부서져서 흩어져 버린 걸까? 그건 다 사라졌을까? 이렇게 좀 어떤 세월에 대해서 회한을 갖기가 쉬운데 영화의 답은 또 그렇지만은 않아요.
0: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쯤 해서 기자님이 뽑은 영화 인어공주 속 명대사 듣고 와서 영화 얘기 이어갈 텐데요. 일단 어떤 장면이며 누구 대사인가요?
1: 네, 이제 연순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진국이 다른 이제 지역으로 정근을 가고 이제 혼자 남았을 때 사실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사실 물질도 안 하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살고 싶었는데 라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이제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걸 이제 엄마는 나영을 어디 다른 뭐 서울에서 온 언니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걸 들은 나영도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0: 좋습니다. 그 장면 듣고 올게요.
2: 절대로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어요. 근데 왜 이러지? 엄마가 가엾고 엄마가 불쌍하고 자꾸 엄마 생각이 나요. 이렇게 엄마를 보고 있는데도 자꾸 엄마 생각이 나.
0: 아, 전도연 씨는 정말 요즘 이렇게 눈물 네. 뽑아내기 명수야.
1: 이 장면이 이 전도연 씨가 스무 살 시절에 엄마야 연기도 하고 그 딸인 나영 연기도 같이 하잖아요. 네. 그 두 캐릭터의 감정이 모두 다 클라이막스에 올라있을 상황을 이제 다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술적으로 완벽한 완벽을 뛰어넘는 경지에 이른 연기를 이 장면에서 보여줍니다.
0: 아, 진짜 여러모로 명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대사를 골라오신 이유는요?
1: 이제 나영은 이제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부모와 함께한 삶이 온통 현실이라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아닌 부분도 있었구나. 그 설렘과 낭만, 사랑들이 다 사라진 게 아니었구나. 이 삶이 그 아름다운 동화의 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어쩌면 그 결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막 울었지만 영화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을 보고 슬며시 웃거든요. 거기에서 비로소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긍정할 수 있게 된 거죠. 판타지를 통해서 다시 현실을 살아갈 힘을 얻은 거고요. 근데 저는 이 영화가 더 좋았던 부분은 그럼 이제 나영이는 세상 최고의 효녀가 되는 길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현실로 왔을 때 이제 엄마와 만나면 엄마한테 얼마나 효심지극한 아이가 되겠어요. 근데 그 감동을 다 안고 엄마를 마주쳤어요. 현실에서 마주했어요. 근데 또 엄마 보자마자 엄마! 이러면서 엄마 내 말 안 들어! 막 이러면서 또 짜증을 냅니다.
0: 그렇죠.
1: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 연순과 진국을 이어주려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나영이 이제 부모를 다시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래서 이 모습들을 보면 시간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하고 또 세월은 야속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시간이 아름다운 거라고 영화가 말하는 거죠.
0: 그게 오히려 진짜 좀 이 판타지를 극중 중요한 그 장치로 쓴 영화이지만
1: 네.
0: 굉장히 현실적인 엔딩이죠.
1: 맞아요. 그
0: 돌아와서 엄마 여기 앉아봐 종아리를 주무르며 막 그동안 나 때문에 그거 막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알죠. 저건 말이 안 돼. 라는 거를
1: 네.
0: 우리 그렇게 수많은 영화를 보고 다짐하고 하지만 집에 들어가서 엄마를 보며
1: 왜 그럴까요 참.
0: 아, 진짜 지금 연휴 끝나는 마당에.

0: 네. 자꾸 우리를 자꾸 죄인을 만드는.
1: 아마 분명 싸우신 분들 계실 거예요.
0: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자, 아무튼 이 영화가 시작할 때 네. 그 나의 어머니께라고 감독님이 쓴 말이 네. 실제 감독님의 그 어떤 마음이 담긴 건가요?
1: 네, 자전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화의 수신자를 명확히 밝혔죠. 그래서 박흥식 감독님의 어머니는 이 영화 속의 연순처럼 남편이 보증을 잘못

0: 선언 같은 것도 이 감독님의 그런 경험에서 나온 거라고 합니다.
1: 좋습니다. 영화 인어공주에 대한 얘기였고요. 3부 마무리하면서 김세정의 꽃길 듣고 4부로 올게요.

0: AI와 함께 일하는 소상공인, 그 새로운 도전을 위한 소담스퀘어 전남 AI 디지털 커머스 실전 교육이 시작됩니다. AI를 활용한 이미지와 쇼폼 영상 제작부터 상품 상세 페이지와 홍보 영상 제작, 라이브 커머스 실전 방송까지 온라인 판매에 필요한 다양한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은 9월부터 10월까지 나주와 목포에서 진행됩니다. 수료생에게는 남도장터 특별기획관 입점 기회가 제공되며 우수 콘텐츠는 목포 MBC 5개 광고를 통해서 소개됩니다. 온라인 매출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탐판대로를 통해 신청해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2004년 작품 전도연 씨가 1인 2역을 맡았던 영화 인어공주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영화는 또 뭐랑 같이 보면 좋을까요?
1: 네, 영화 클래식인데요. 여기서는 손예진 씨가 딸과 엄마 1인 2역을 하셨죠. 그래서 인어공주가 현실을 위해서 판타지가 필요하다라는 태도라면 클래식은 좀 정반대에 있죠. 판타지에 더 집중하는 영화여서 조금 다른 결로 그런 1인 2역을 다루고 있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맞네요. 여기서 네. 손예진 씨도 1인 2역을 네. 했었구나. 손예진 씨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네. 이후로의 배우로서의 활동이 굉장히 네. 기대가 되는 게 네. 너무 예뻐서 좀 그 연기 스펙트럼이나 네. 대중들이 볼 때 연기력이 굉장히 좀 좋으시잖아요. 네. 근데 얼굴이 너무 부각이 되는 느낌이 맞아요. 좀 있어요.
1: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 네. 있죠.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남자 배우 좀 원빈 씨처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조금 중년을 넘어가면서부터가 진짜 네. 필모가 시작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1: 손예진 씨는 정말 어떤 배우들보다도 저는 정확하게 연기하는 배우 같다라는 정확하게. 생각을 받는 것 같아요. 감독이나 시나리오가 원하는 어떤 감정들을 아주 정확하게 관객에게 전달하는 너무나 어려운 경지를 또 이룬 또 한 명의 대가시죠.
0: 아 맞습니다. 노래 하나 또 듣고 와서 부엉이들은 전도연 하면 어떤 영화 떠올랐는지 볼게요. 명곡이죠. 영화 클래식 OST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희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 전도연을 주제로 2000

0: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도연이고요.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 만나기 전에 한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9629님, 얼마 전에 한강 산책하다 다리에 쓰여진 말이 인상적이라서 찍어봤어요. 이번 주제 전도연과 딱 맞는 말 아닐까 싶어요. 하면서 스타는 한때지만 배우는 영원해요. 장만옥 씨가 한 얘기랍니다.
1: 너무 멋진 말이네요.
0: 근데 본인이 너무 스타이기도 한데.
1: 그래서 약간 저도 보면서 배우도 안 영원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장만옥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이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0: 이게 역시 누가 얘기했느냐에 따라 맞아요.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1: 맞습니다.
0: 아 진짜 정말 잘 살아야 되는 것 같고요. 네. 자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 하나씩 소개해보죠.
1: 네. 7445님께서요. 많은 작품에 출연하셨지만 접속이 가장 기억이 나요. 지금은 너무나 간편하고 쉽게 소통하는 시대지만 그 시절의 설렘과 감동이 그립기도 합니다. 흘러나왔던 음악도 너무 좋았죠.
0: 아, 이거 진짜 영화에서 네. 어떤 팝송이 어마어마한 히트를 친 그런 케이스에 조금 거의 시발점 아니었나 싶을 정도.
1: 네. 근데 한국 영화 최초로 이제 라이선스를 이제 획득한 OST를 발매해서 100만 부 이상 팔렸고요. 이게 바로 전도연 씨의 영화 데뷔작이죠. 사실 지금은 거의 안 쓰는 말인데 이때는 TV 드라마에 나오는 탤런트와 영화에 나오는 영화 배우 약간 좀 엄격하게 갈라져 있었잖아요. 근데 전도연 씨도 한창 드라마 활동만 하시다가 이제 10대의 모델로 데뷔해서 드라마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 드라마 젊은이의 양지에서 굉장히 발랄하고 청순한 이제 종이라는 역할로 나왔었어요. 그걸 이제 명필름의 신보경 이사님이 보시고 이제 접속의 수연으로 발탁하신 거죠.
0: 맞아요. 그래서 그 신보경 대표님한테 들었던 얘기로는 그때 당시로는 노래 그 라이센스를 사오는데 그 정도 비용을 드리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1: 왜냐면 설레가 없었으니까요.
0: 근데 그거를 또 그런 고집이 있어야지만 영화 제작자 하나 봐요.
1: 이 영화는 많은 면에서 다 새로웠는데 네. 그것도 있고 예고편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드라마타이즈드 되는 뮤직비디오와 같은 예고편을 내놓은 첫 번째 영화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도 전도연 씨가 좀 새로운 연기 스타일을 제시한 영화이기도 해요. 이때만 해도 좀 열연. 메소드 이런 불같이 뜨거운 연기를 해야지만 연기를 잘한다라는 평을 들었는데 이 영화에서 전도연 씨는 한석규 씨는 그런 연기를 하지 않죠.
0: 맞네.
1: 그냥 보통 우리가 만나는 사람처럼 평범하게 얘기하고 평범하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그걸 굉장히 좀 섬세하게 표현한 거죠.
0: 맞네, 맞네. 네. 그리고 피자님께서요. 영화 해피엔드. 네. 뭐랄까 전도연 배우하면 청순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였는데. 해피엔드 보고 나서 띵 하고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연기 스펙트럼이 넓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맞죠?
1: 맞아요.
0: 와 이거 너무 네. 제 기억 속의 이 해피엔드가 네. 슬래셔 무비처럼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감정적으로 너무 잔인한 네. 그런 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네. 이때부터 전도연 씨의 느낌이 하이틴 스타 그래도 이미지 너무 컸기 때문에 물론 접속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셨어도 그 약간 남아있던 시점에 네. 이 완전 그냥 배우.
1: 그러니까 전도연 씨는 항상 도전으로 자신의 필모로 이어갔던 게 바로 이런 작품에서도 등장하죠. 이렇게 여성의 욕망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그 여성이 부정적인 이미지로 등장. 왜냐하면 내연남을 만나려고 내 자식한테 수면제를 먹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0: 그 장면이 너무 무서웠어. 네.
1: 그 정도로 이제 좀 처절한 역할이었는데 네. 이걸 여배우가 그때 당시에 선택하기는 쉽지 맞아. 않았죠.
0: 그 시절은 진짜 그렇죠. 네. 요새야 뭐 그런 역할 하고 싶다라는 분들 오히려 많을 수 있지만 네. 이때만 해도
1: 맞아요.
0: 그게 힘든 시대였습니다.
1: 거기다가 이 영화의 감독이 신인 감독이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전인데 전도연 씨는 유난히 또 신인 감독들과 작품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발길발길이 도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죠.
0: 그러면은 그 시나리오를 보는 눈이 좀 탁월하신 게 있는
1: 그쵸?
0: 거네요.
1: 네.
0: 또 어떤 작품 있죠?
1: 3040님께서요. 2005년 영화 너는 내 운명이요. 시골 노총각 석준과 다방에서 일하는 은하의 러브스토리.

0: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라 더욱 애잔하게 느껴졌어요. 구치소 면회실 창 너머로 제외하며 애써 손잡으려 하던 그 씬. 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명장면이었지요. 두 배우가 함께 부른 너는 내 운명도 듣고 싶네요.
1: 이거 진짜 생각해보면 네. 이 영화 자체는 한 60년대 시절에 많이 나온 그냥
0: 너무 익숙한 이야기죠.
1: 너무 심플한 클리셰잖아요. 네. 그 울리는 장면도 그 이 네. 면회실 장면도 사실 이 두 분의 연기가 아니면 네. 사실 다르게 회자될 수도 있어요.
0: 만약에 그냥 그 면회실 유리문에 손을 댄다거나 그 정도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끝났다라면 이렇게 회자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 이 배우들의 연기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1: 거의 진승이 됐었어.
0: 맞아요. 두 분 다 울부짖잖아요.
1: 진짜 제일 맞아. 울부짖었었어요. 정말. 아 그게 지금 생각해도 또 소름 끼쳐. 알면서 봐도 또 울게 되는 장면.
0: 맞아요.
1: 아 진짜 두 분의 연기의 이 그 파파박 튀는 그 케미스트리가 굉장했습니다. 이게 청룡영화상 감독상과 남우주연상과 베스트 커플상의 또 대중상영화제 여우주연상의 춘상영화제 여우주연상. 굉장했었군요.
0: 네.
1: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부엉이들의 추천 영화 더 만나볼게요. 전도연, 황정민이 부른 너는 내 운명.

0: 영아야 사랑해.
1: 오빠 나도.
2: 전도연 황정민이 부른 너는 내 운명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만 들어도 또 글썽글썽하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3: 네.
2: 자, 계속해서 배우 전도연에 관한 영화 만나보겠습니다. 소피님이요. 아 이거 영화 약속이요. 진짜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조폭과 의사 커플이라는 얘기도 신박했고 명대사 엄청났죠. 다른 여자 만나는 것만이 배신이 아니야. 네 마음속에서 날 제껴놓는 것도 나한텐 배신이야. OST인 제시카의 굿바이도 너무 좋았어요. 제가 유일하게 다 외우는 팝송입니다. 이때
3: 네, 난리였습니다.
2: 아 이거 왜 이렇게 그리고 조폭이 많이 나왔나 몰라?
3: 조폭 영화 굉장히 한창 많이 나왔었죠. 뭐 그런 두사부일체류의
2: 조폭 마누라.
3: 네, 액션과 코미디 위주였는데 약속은 좀 결이 달랐죠.
2: 달랐지.
3: 멜로인데 거기에 주인공이 조폭이고 좀 다른 조폭과는 달랐죠. 네. 박신양 씨가 이제 안경을 끼고 약간 지적인 면모까지 있는 그런 조폭이었는데 여기서도 정말 전도연 씨의 연기가 섬세했던 것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로맨스 소설 같은 이야기잖아요.
2: 그쵸, 그쵸.
3: 근데 여기에 좀 현실감을 부여했던 게 전도연 씨가 의사였고 붕대를 감고 있던 이제 이 박신양 씨가 연기한 상두라는 캐릭터가 붕대를 이제 풀었을 때 이제 처음 얼굴을 보는 거예요. 계속 티격태격하고 감정이 안 좋다가 그때 전도연 씨의 얼굴을 보면 아무런 대사가 없는 그 몇 초간에 이 남자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첫눈에 반했다라는 순간을 설득해내거든요.
2: 맞아.
3: 정말 섬세한 배우예요.
2: 사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0: 박신영 씨가 굉장히 미남 배우는 아니었더라고 저는. 제 그렇거든요.
1: 전형적인 그런 꽃미남 스타일은 아니죠.
0: 예,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설득시키는 게 상대 배우의 눈빛이야. 진짜로.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왜 그 이정재가 영화 관상에서 등장할 때 송강호의 그 공포설인 눈빛이 맞아요, 맞아요. 이정재를 굉장히 잔인한 인물로 보이게 한 것처럼 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박신영 씨가 참 그게 있어요. 대사로만 났을 때 너무 오그라드는 대사들을 다 말이 되게
1: 맞아요.
0: 뱉어. 그걸 잘하는 배우가 제 생각에 공효진 씨.
1: 아 맞아요. 공효진 씨도 너무
0: 전지현
1: 잘하죠.
0: 씨. 좀 남들이 했으면 이거 이 대사 못 살려. 그리고 놀림감이 밈이 돼. 이거 솔직히 왜 당신께서 저한테 내
1: 저
0: 제가
1: 이거 무엇이냐고 줄 알았어요.
0: 모르신다면 이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고 혼자 남겨두고 떠나는 게 가장 큰 죄일 것입니다. 이 대사. 그런 대사를 참 잘 처리하시는 분이고 네. 또 전도연 씨 또한 그 두 분의 케미 때문에 또 이 영화가 명작으로 남지 않았나 싶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1: 네. 블루님께서요. 전도연 하면 무란입니다. 인생 다 놓은 듯 보이지만 뜨거운 불안 좀 가진 여자. 나 김혜경이야 하고 눌러 지그시 말하면서 스크린을 잡아먹던 연기 잊지 못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영화고요. 여기서 전도연 씨의 연기는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네. 여기서 또 눌러 지그시 말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때 뭘 누르라면 양 어금니를 약간 꽉 깨물면서 얘기해요. 근데 이 여자가 정말 진창에서 확 살아남아서 단란주점 마담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혜경이라는 인물인데 이 여자가 살아온 삶이 어떤지를 거기서 다 보여줘요. 이 어금니를 꽉 깨물면서 말할 정도로 계속 악을 쓰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너무 힘들 때는 얼음을 아드득 아드득 씹어 먹으면서 그 힘듦을 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빨이 다 마모될 정도로 그런 삶의 고통을 지나온 여자다라는 것을 그런 디테일로서도 굉장히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그리고 네. 여성 캐릭터 중에 센케가 생각보다 네. 연기 난이도가 굉장히 있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0: 시간씩 만나는 이 시간 주제는 별밤 SNS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니까요. 추천 영화 남기고 싶은 분들은 별밤 인별그램 봐주시면 됩니다. 연휴에 딱 맞는 영화였겠죠?
1: 네.
0: 우리 2주 뒤에 또 만나요.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다시 돌아올게요.
2: 1336 1336 1336 1336
3: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9월 27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고요. 1143님께서 찬바람이 불어오니 이제 슬슬 발동이 걸립니다. 제가 좋아하는 핸드크림 잔뜩 사두기. 저렴하면서 향 좋은 걸로 침대 옆, 책상, 가방, 주방 근처에 두고 수시로 바르면 기분이 좋거든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 사연과 어울리는 노래 이석훈의 향기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린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설민석입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목숨 바쳐 지킨 나라는 그를 옥에가 두었고 아들을 찾아오시던 어머니는 길 위에서 눈을 감으셨죠. 막내 아들마저 적의 칼에 잃어버린 참혹한 비극의 해였어요. 하지만 바로 그의 이순신은 13척의 배로 300여 척의 적을 무찌르는 명량이라는 기적을 써내려 갑니다. 지금 걷는 길이 어둠뿐이어도 어쩌면 오늘이 가장 빛나는 내일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에서 전해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3: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연골판 손상을 의심해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연골은 농사나 조선형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연골판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탑백귀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노브레인 그리고 데이식스의 성진 도훈이 함께한 넌 내게 반했어.

0: 둘, 셋!
1: 반했어!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1: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2: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와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현배입니다.

일요일엔 스포항 차트로 함께하고요. 오늘 첫 곡은 노브레인의 데뷔 30주년을 기념해서 나온 노래죠. 노브레인과 데이식스의 성진, 도훈이 함께한 넌 내게 반했어 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밤 어떻습니까? 아이고 벌써부터 성질 내고 벌써 성격이 조금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막 그러고 계신 건 아니지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는지 다들 오늘은 집에서 쉬면서 내일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보통 이런 날 쉬는데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몸은 또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명절 후유증을 또 겪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거 어릴 때 저도 엄청 심했어요. 우울해. 기분이 막 쓸쓸하고 막 왠지 막 그 마음 한쪽이 간질간질하면서 나만 잘못한 것 같고 막 내가 괜히 막 죄도 없는데 죄진 기분 드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일요일 밤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몸과 마음을 릴렉스 해보면서 스포항 차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주는요. 국내 음원 차트 그 풀땡이죠. 풀땡. 풀그땡 곡이랑 함께 할 건데요. 풀땡의 1020대, 3040대, 그리고 5060대 이렇게 세대별로 인기 있는 노래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차트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차트를 보면서 다른 세대는 어떤 노래에 꽂혀 있는가, 그리고 나의 동년배 친구들은 과연 나랑 비슷한 음악을 듣고 있는가 비교도 해보고 또 공감도 해보고 공감도 해보고 또 비교도 해보고 비교도 하니까 공감을 하고 공감을 하니까 비교를 하고 장기하 씨 스타일 그 신곡에 좀 제가 참여해봤습니다. 비교를 하니까 공감을 하고 또 공감을 하니까 비교를 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5060 차트부터 보겠습니다. 아, 지금 만약에 가족들이 연휴 마지막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배를 이렇게 두들두들 하면서 라디오를 같이 듣고 있다면 어머 5060 야 우리 세대다 우리 세대 야 볼륨 좀 키워봐 이런 분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5060대 차트 89위를 차지한 노래는요. 어른이라는 존재의 고단함을 담아낸 노래죠. 드라마 나의 아저씨 OST 손디아의 어른이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67위는요. 젊은 날의 뜨거운 사랑을 지나 한층 더 깊고 편안해진 사랑의 모습을 담은 노래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요 노래가 67위. 악뮤 오늘은 왜 이렇게 빨리 나온 거야 악뮤. 맨날 저 뒤에 나올 때 악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요 노래가 5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아저씨 OST 손디아의 어른 로이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악뮤의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듣고 올게요.

60대 분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골랐습니다. 스펑 차트! 이어서 5060 50대에서 60대 차트에서 42위를 차지한 곡은요. 치열한 시간을 버텨온 나에게 당신도 충분히 빛나는 사람이라고 아주 다정하게 위로를 해주는 그런 노래죠.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이 노래가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5060대 차트인데 이분이 안 나오실 수가 없죠. 사실 이분 노래만으로도 오늘 방송 러닝타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2026년 이번 추석에 부모님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트로트 가수 1위를 차지한 분입니다. 26년뿐일까요? 아마 몇 년째 석권 중이실 것 같은데 바로 임영웅 씨! 임영웅 씨의 노래 중에서 드라마 신사와 아가씨 OST죠. 사랑은 내일 도망가 이 노래가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볼게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 임영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실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지금 주목받고 있는 K-아티스트들을 만나보는 시간 스포한 차트! 이번 주는 1020, 10에서 20대, 그리고 3040대, 그리고 5060대까지 각 연령대 차트에 오른 K-아티스트의 음악을 준비했는데요. 2부에서는, 아까 1부에서 저희가 50대, 60대 봤죠? 2부는 내려옵니다. 30대, 40대 차트에 오른 음악들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이 두 곡은요, 듣는 순간 바로 타임머신 타고 학창시절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런 추억의 노래고요. 노래가 탁 시작되는 순간 바로 입에서 가사가 튀어나오는 전설의 떼창곡입니다. 이거 들으면 안 따라 부를 수가 없다. 요 말이죠. 97위에 오른 거북이의 비행기 타고 가요. 96위를 차지한 빅뱅의 아 난 너를 사랑 붉은 노을 듣고 오시죠.

3040, 30, 40대 세대에게 가장 인기 있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스포앙 차트! 오늘 하루라는 멋진 쇼를 끝마친, 아, 이 말이 멋있는데? 오늘 하루라는 멋진 쇼. 누가 보고 있다 이건가, 내 하루를? 트루먼 쇼처럼? 관찰 예능인가요? 근데 아 멋있다. 오늘 하루라는 멋진 쇼를 끝마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노래입니다. 데이식스의 Welcome to the Show. 이 곡이 89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와. 그리고 듣는 순간 마음속에 숨어있던 연애세포와 학창시절에 풋풋했던 기억까지 모두 꺼내주는 노래죠. 아 뭡니까? 잘나가다가 10cm 노래입니까? 너에게 닿기를. 아이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고 소개를 열심히 읽었네. 아이 두괄식으로 해줘야지 내가 안 헷갈리지. 아이고 이게 미괄식이라 제가 당했습니다. 이 노래가 57위에 올라있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아아아 회주. 이 다음 가사를 알기가 좀 어렵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를 잘 압니다. 한번 들으면 멈출 수 없는 중독성 갑 로제와 브루노마스. 아 브루노마스가 내한 공연이 지금 계속 늘어나가지고 회차를 이거 아예 이럴 거면 넘어와라 막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는 브루노마스가 함께한 아파트. 이 곡이 42위에 올랐습니다. 브루노 U42 오케이? 3040 세대의 플레이리스트를 책임지고 있는 세 곡 데이식스의 웰컴 투 더 쇼,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로제 브루노마스의 아파트 듣고 오시죠.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30대, 40대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K 아티스트들의 노래만 골랐습니다. 스포앙 차트. 이분은요, 30, 40대뿐만 아니라 그냥 전 연령대에서 꾸준히, 아, 이 말이 딱 맞네. 모든 연령대에서 지금 아주 오랫동안 꾸준하게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죠. 아이유 씨. 올 9월에 발매된 신곡이자 또 곧 나올 정규 6집의 선공개 곡인 이별로부터 이 노래가 3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4위는요, 화사의 굿 굿바이인데요. 이 노래는 여러 음원 사이트의 순위를 종합해서 보여주는 통합 음원 차트에서도 퍼펙트 올킬을 PAK라고 하는구나. PAK 퍼펙트 올킬을 750회나 기록했다고 합니다. 팍이 아니군요. 예예. 예. 한마디로 국내 음원 시장을 올킬한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이어서 13위 도경수 D.O의 기타리스트가 차지했어요. 저도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네 번째 미니 앨범의 타이틀곡이고요. 해외에서도 일본, 인도네시아, 파라과이, 우즈벡 등등 많은 곳에서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역시 엑소, 역시 디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곡 이어서 듣고요. 저는 잠시 후에 3부에서 디그 인 더 차트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의 이별로부터 화사의 굿굿바이, 도경수 디오의 기타리스트 듣고 오시죠.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항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I gotta be a bad boy.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차트 키워드 또는 테마와 딱 맞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인기 차트에서 디깅해가지고 30분 동안 알차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번 주 디깅인더 차트의 테마는 요 노래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아니 너무 어려운데? 2NE1의 그리워해요.

디그인더 차트 스포곡으로 2NE1의 그리워해요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테마가 뭔지 눈치채셨나요? 이번 주 디그인더 차트의 테마 바로 그리움 그리고 아쉬움입니다. 그리움 아쉬움입니다. 오늘이 왜냐면 연휴의 마지막 날이자 2026년 9월의 마지막 일요일 밤. 아, 그렇네.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은 10월이네요. 그러다 보니 왠지 10월이 오고 이러면

지나간 시간이 벌써 막 그리워지기도 하고 이 밤을 보내기엔 연휴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과 어울리는 노래들을 찾아봤거든요. 지금 또 어떤 노래가 기다리고 있냐면요. 떠나는 연인 그리고 지나가는 연휴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게 만들어지는 노래죠. 마지막 브라운 아이즈가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지금 저와 저희 제작진은 그걸 아무도 모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러는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그리고 붙잡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보내줘야 하는 순간이 또 있죠. 노래 붙잡고도 싶었지 붙잡고도 요 두 곡 듣고 올게요.

디그 인더 차트 이번 주는 그리움과 아쉬움을 테마로 한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별이란 아픈 현실을 몽글몽글한 동화로 만들어주는 노래예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그리고 지나간 사랑의 미련을 털어내고 나의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담은 노래입니다. 백예린의 돌아가자. 요 두 곡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백예린의 돌아가자 듣고 오시죠.

디그 인 더 차트. 오늘은 그리움과 아쉬움을 테마로 한 노래들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야, 요 두 곡은 또 추억의 명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떠나는 이유도 묻지 않고 사랑했던 사람을 웃으며 보내주는 그런 애틋한 곡입니다. 제이의 어제처럼. Please don't tell me why. 제가 이제 가요에 있는 영어 중에 항상 이제 나오면 반가운 가사예요. Please don't tell me why는 제가 항상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많이 나오거든요. Please don't tell me why가. 어제처럼 이 노래. 그리고 잊어야지 잊어야지 다짐해봐도 그 사람이 돌아오길 기다리게 되는 그런 미련과 그리움. 한 번만 내 마음을 보여줘. Every day every night I'm missing you. 노래방 가면 진짜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Fly to the sky의 Missing you, you, you, you. 내 곁에 없어도. 여기 이제 딱 브라이언 파트 맡은 친구가 딱 받아주는 요 정말 좀 많이 불렀습니다. 3부 끝곡으로 요 두 곡 들으시고 잠시 후 4부에서 1020 10대 20대 차트 소개해드릴게요. 제이의 어제처럼,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미싱 요 듣고 올게요.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1: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2: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3: 10대부터 60대까지 각 세대별로 사랑받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봅니다. 스포왕 차트. 1부에서는 50대, 60대, 5060 차트, 그리고 2부에서는 30대, 40대 차트를 소개를 해드렸고요. 4부에서 10대, 20대, 1020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영크크,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있을까요? 먼저 97위는요. 세월이 지나도 트렌디한 명곡은 결국 통한다. 요걸 보여준 노래입니다. 요즘 난리예요.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또 MZ세대 하면 챌린지 빼놓을 수가 없는데 요 노래 챌린지가 인기를 얻으면서 또 차트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86위는요. SNS 감성 피드의 소환이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아 맞아요. 이거 피드 보면 이 노래 많이 나와요. 사랑에 빠진 마음을 솔직하고 예쁜 가사로 풀어낸 Damon's Ear의 Yours. 이 노래가 86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서 52위는요. SNS에 올린 라이브 영상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차트까지 역주행한 곡이죠. 엠플라잉의 Flashback. 이 노래가 52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러면 세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에픽하이 피처링 캐스커 융진의 Love, Love, Love, Damon's Ear의 Yours, 엠플라잉의 Flashback 듣고 올게요.

아니고 10대 20대 세대의 픽을 받은 K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는 시간 스포왕 차트. 노래를 들으면서 저의 10대와 20대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아, 10대 때 제가 가장 좋아했던 아티스트, 뭐 10대 때를 떠나서 제가 맨 처음 빠져들었던 음악 취향 아티스트는 역시 서태지와 아이들. 하,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산 CD 마이클 잭슨 히스토리 앨범. 그것도 정말 저희 집이 그때 당시 이렇게 막 넉넉하지 않았었는데 부모님이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또 부모님도 음악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때 그게 뭐 최신 제품은 아니었는데 5CD 체인저 그걸 사오신 거예요. 그때 전축이라고 그때 오디오를 그렇게 불렀었는데 거기에 이걸 띵 누르면 거대한 판이 하나 쭉 나와요. 거기 CD 다섯 장을 넣어 놓을 수 있어. 1번 CD, 2번 CD, 3번 CD, 4번 CD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거기다가 넣고 그거를 정말 얼마나 들었는지. 그 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나 뭐 김건모, 신승훈 이런 선배님들 노래들은 다 테이프로 엄청 들었었고 많이 좋아했었죠. 이때 근데 이때는 지금은 아마 저도 잘은 모르지만 어린 친구들이 교실에서 이렇게 음악 취향을 이야기하면 한 반에서도 얘가 아는 노래를 제가 모르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온 국민 음악 취향 통일이었습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면 싹쓸이 촥. 그래서 딱히 다른 친구들이 누굴 좋아하고 이런 게 그때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각자 취향이 생기지. 여전히 TV에 많이 나오고 라디오에 많이 나오는 유행하는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거를 또 이제 싹 나는 그런 거보다는 난 해외 메탈을 좋아해 막 이런 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나는 그때 당시 이제 구하기도 힘들었던 일본 음악을 찾아서 들어 막 이런 애들도 생기고 그때부터 취향이 갈리기 시작해서 저도 그때는 락 음악을 처음 좀 접했던 것 같고 저는 중고등학교 때는 조금 더 코드가 많고 화성적으로 좀 아름다운 노래들을 좋아했어요. 외국에는 뭐 데이빗 포스터, 뭐 한국의 김동률 선배, 이적 선배, 뭐 토이 이런 분들의 음악들을 되게 많이 좋아했었습니다. 아우 스멀스멀 기억이 나네. 이어서 10대 20대 차트의 오른 노래를 또 소개해볼까요? 딱 요즘 감성! 사랑과 우정 그 애매한 경계에 서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제니의 Less Than A Lover 이 노래가 45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불안한 청춘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곡입니다. 1020 세대 또 우리 다현이도 이 노래 좋아하더라고요. 할로로의 영영 이 노래가 39위를 차지했습니다. 제니의 Less Than A Lover 할로로의 영영 듣고 오시죠.

차트 이번 주는 10대, 20대, 30대, 40대 그리고 50대, 60대까지 각 연령대 인기 차트에서 사랑받고 있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순서로 10대, 20대 차트 쫙 봤는데요. 1위 후보, 과연 우리 어린 친구들의 1위 후보는 뭘까요?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후보는요, 인별그램 릴스의 인기곡입니다. 또 공간 가는 가사로 입소문 제대로 탔죠? 이 노래가 1위 후보군요.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그리고 두 번째 후보, 역시 우리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이자 직장인들의 애국가입니다. 바로 소연의 퇴사할게요. 네네네는요. 이 노래가요, 1020

차트뿐만 아니고 국내 음원 사이트 인기 탑백스 차트까지 휩쓸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두 곡 중에 2위를 차지한 노래 지금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2위는 머무르의 꿈꾸던 어른이 되었나요? 입니다. 노래 계속 들어볼게요.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왕 차트. 이야, 10월의 문턱. 문턱은 이제 그걸 넘어가는 이제 말일 같은 표현이니까 문턱으로 가기 두 발자국 앞에서. 아, 9월이 끝나가는 와중에 이렇게 노래들 쫙 들어봤는데요. 아이고, 가을이 참 짧습니다. 근데 또 저 이번 주에 공연할 때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진짜 막 뜨거워,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게 가을이 맞냐 다 그러시고. 또 그런데 그러다가 휙 돌아보면 또 추워요. 가을이 짧게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러분들, 우리 아까 또 디그 인더 차트에서 아쉬움, 그리움 아까 찾아봤잖아요. 그런 마음 남지 않도록 한 주 동안 가을 또 마음껏 누리시고 저랑은 10월 첫째 주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끝곡은 스포왕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한 노래입니다. 10대, 20대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기도 하죠. 기안84가 나레이션으로 함께한 소연의 퇴사할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추석 연휴 특집 매직아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가게. 김신의 음반가게는 원래 주말 코너였죠. 비정기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시간. 연휴 기간 동안 이 음반가게를 확장 오픈했습니다. 그래미 어워즈 역대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수상작 가운데 5장을 골라 소개하는 특집, 그 마지막 날.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뮤지컬 영화 시카고 사운드 트랙입니다.

론 마셜 감독의 2002년 뮤지컬 영화 시카고 사운드 트랙에서 오버처 앤 올 댓 재즈였습니다. 캐서린 제타 존스와 르네 젤웨거가 함께 불렀고요. 2003년 아카데미 작품상을 포함해서 6개 부문의 상을 받았고요. 이 사운드 트랙은 46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았고요. 저는 이 영화를 2003년 베를린 영화제에서 보았고요. 자막 없이 보느라 힘들었지만 뮤지컬이니까 대충은 다 따라가겠더라고요. 제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게 몇 개 없지만 그 중에 하나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고 르네 젤웨거, 캐서린 제타-존스, 리차드 기어를 코앞에서 보았다. 뭐 이거는 좀 자랑할 만한 일이죠. 추석 연휴 특집 김신의 음반 가게. 매일 장르를 바꾸어서 5장의 영화 음악 앨범, 모두 다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작품들이고요. 그 마지막 시간으로 뮤지컬 영화를 골랐어요. 오늘 이 시카고의 음악들과 함께 한 시간 꽉 채워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0: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1: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0: Funny Honey라는 곡이고요. 르네 젤웨거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중간중간 영화 속 르네 젤웨거가 연기하는 그 록시의 남편이죠. 존 C. 라일리 배우의 목소리도 들렸죠. 뮤지컬 시카고는요. 캐서린 제타존스가 연기하는 벨마라는 캐릭터와 르네 젤웨거가 연기하는 록시라는 캐릭터가 이제 감옥에 들어와 만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둘 다 살인 혐의로 감옥에 들어와 있고요. 둘 다 스타가 되고 싶은 꿈이 있고요. 감옥에 들어와 보니 저마다의 사연으로 이곳에 와 있는 또 다른 수감자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는 퀸 라티파가 연기하는 그 교도관이 또 중요한 배역으로 등장하고요. 그래서 감옥 안에서의 생활을 소개하는 그 시퀀스에 흐르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퀸 라티파의 When You're Good to Mama, 캐서린 제타존스를 비롯한 출연진이 함께 부르는 셀 블락 탱고.
1: And now, ladies and gentlemen, the keeper of the keys, the countess of the clink, the mistress of murderer's row, matron Mama Morton.

0: single my ass.
1: Ten times. Number 17, the spread eagle.
0: Artistic differences. Pop.
1: Six. Squish. Cicero.
0: Lipschitz.
2: 보통 영화제에서는 객석의 리액션이 되게 적극적인 편이거든요. 저 베를린 영화제에서 이 영화 상영 때 이 셀블락 탱고 시퀀스 끝날 때 다 박수 쳤어요.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셀블락 탱고였고요. 그전에는 When You're Good to Mama 퀸라티파의 노래였습니다. 이 퀸라티파는 감옥 안에 있는 사람과 감옥 밖의 세상을 연결해주는 역할인데 감옥 밖에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변호사 빌리입니다. 바로 리차드 기어가 연기하는 캐릭터인데 돈도 되지만 유명세도 얻을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귀신같이 캐치해서 또 여우 같은 전략으로 변호를 하는 그런 변호사인데 록시, 르네 제레거 사건의 가능성을 본 거죠. 이 사건, 요거 먹힌다. 그래서 르네 제레거 사건을 리차드 기어가 맡기로 하면서

이제 법정은 재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쇼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때의 이야기들은 이 노래들과 함께 전달이 되죠. All I Care About 그리고 We Both Reach for the Gun.

추석 연휴 특집 매직 어워 스페셜 김신의 음반 가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은 음반 가운데 다섯 장 소개해드리고 있죠. 오늘 마지막 시간 2002년 작품이고요. 2003년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포함 6개 부문의 상을 받은 그 영화가 시카고고요. 46회 그래미 어워즈 베스트 컴필레이션 사운드 트랙 상을 받았죠. 자, 이제 르네 제레거 록 씨는 세간에 관심이 쏟아지는 게 또 한편으론 좋아요. 스타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초조해지는 건 캐서린 제타존스가 연기하는 벨마죠. 원래 이 빌리라는 변호사가 자기 변호를 해주기로 했는데 록 씨가 스타성이 더 있다고 좀 록 씨에게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좀 초조해진 캐서린 제타존스는 어떻게든 상황을 바꿔보려고 애를 쓰게 되죠. 그때 나오던 노래들. 르네 제레거의 록시 그리고 캐서린 제타 존스의 I can't do it alone.

what do you think? Come on, you can say.

루네 제레거의 럭시, 그리고 캐서린 제타 존스의 I can't do it alone 이었습니다. 록시에게는 남편이 있어요. 순정파 남편. 이 남편은 계속 록시 편이었는데 사실 록시는 다른 사람과 바람도 피우고 있었고 오직 스타가 되는 데만 목적이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비밀을 알게 된 뒤에 좀 서글픈 마음으로 부르는 미스터 셀로판이라는 독창곡이 있습니다. 존 씨 라일리의 노래. 그리고 변호사 리차드 기어에게는 또 다른 사건이 생기죠. 루시리우라는 또 범죄자가 나타나는데 록시보다 더 스타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또 글로 관심이 옮겨가요. 그러면서 록시는 벨마처럼 되고 말죠. 그래서 록시와 벨마가 묘하게 좀 동병상련의 마음이 되어가는 이야기. 이제 벨마와 록시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난 록시와 벨마가 우리 한번 팀을 꾸려보자 해서 함께 무대에 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까지의 이야기에는 이런 곡들이 흐릅니다. 존 씨 라일리의 미스터 셀로판, 리차드 기어의 레즐 레즐, 루네 제레거와 캐서린 제타 존스가 함께 부르는 Nowadays Hot Honey Rag까지 세 곡 이어드릴게요.

next to you is unimpressive, undistinguished, you.

시카고라는 영화는 원래 뮤지컬이 원작이기 때문에 뮤지컬의 노래를 배우들이 다시 이제 부르게 되죠. 그런데 뮤지컬에 없는, 영화에만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곡, I Move On. 아카데미 주제가상 후보였는데 하필이면 경쟁 상대가 에잇마일이어서 에미넴의 Lose Yourself에 밀려서 상을 받지 못한 그 노래 I Move On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닷새 동안의 추석 연휴 특집 김신의 음반 가게는 이렇게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한군.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castle. Go play, yeah. 헤엄아 던 대로 계속해 멈췄으면 좋겠어.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온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산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질 않았어.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난 바람에 나붓기는 자네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이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여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마루일 뿐이라고.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2: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3: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Aha. Чусок.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치단체 하나 이렇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뜻밖의 행운을 얻었을 때 우리는 보통 횡재했다라는 말을 쓰죠. 횡재는 가로 횡자에 재물 재자를 써서 가로 방향에서 날아든 재물이라는 뜻인데요. 오, 왜 하필 가로 방향일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옛날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은 물론이고 복도 위에서 아래로, 즉 세로 방향으로 곱게 떨어진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하지 못한 행운은 정상적인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곳에서 온다고 여겨서 가로 횡자를 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연휴 끝나고 오늘 일터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운 분들 정말 많으시죠. 가로든 세로든 상관없으니 어디서든 뜻밖의 행운이 툭 하고 불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9월 28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마룬5의 럭키 스트라이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잘 일어나셨나요? 괜찮으신가요? 아 가뜩이나 연휴에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잠도 또 늦잠도 많이 자서 몸도 무거운데 또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하필. 하지만 일상을 다시 시작해야죠. 맞아요. 근데 또 연휴가 찾아오더라고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또 쉬는 날이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참아주시면 또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힘내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새 아침 모닝 루틴 더 힘차게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엔 반짝 뉴스 있는 날이죠. 원래 이 코너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 했는데요. 다은 아나운서가 아시안게임 방송 준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이휘준 아나운서가 다시 돌아와요. 인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금방 돌아왔죠? 유쾌한 휘준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뉴스들 그리고 퀴즈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팀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슬립이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파이팅. 한계를 뛰어넘는 최고의 플레이를 위해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슬립.
6: 중하여 가까이
7: 새집이 라온.
6: 기다려온 서울 새집
7: 드디어 라온.
6: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7: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6: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Walk it,
8: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0: 안전화.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부궁 1522588 관절 부궁.
11: 관절을 편하게 관절 부궁.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12: 관절 부궁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3: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0: 마크 확인하고 건강히 사세요. 경기도 지사 인증 지마크.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5: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백지혜님, 1년차 신혼입니다. 근무 때문에 남편과 주말 부부로 지내고 있는데요. 집에서 저희 회사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월요일마다 출근하며 영은 언니를 만날 수 있답니다. 지금도 회사 가는 길입니다. 하셨네요. 아, 1년차 신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주말 부부라니. 이럴 수가, 너무 애틋하고 아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 반이면은 네, 주말 부부로 지낼 만하네요. 왕복 5시간은 좀 쉽지 않죠? 월요일마다 함께합니다. 네, 오늘도 출근 잘하세요. 5773번님, 새벽부터 근무지로 향합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데요. 상주님들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 슬픔에 차 계신 분들에게 그 인사를 하는 게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면서 고민 중입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안녕하세요라고 했다가 아차 싶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올 것 같습니다. 정말 슬픔에 차 계신 분들을 어떻게 해드릴 수도 없고, 그럴 때는 그냥 목례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싶기도 한데, 아, 그래도 오늘도 출근 잘 하시고요. 힘찬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932번님.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사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당직을 서는데 원의 규모가 작다 보니 당직이 너무 빨리 돌아와서 저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까지 도착해야 해서 서둘러 갑니다. 아, 원장님이신데 같이 당직을 서시는군요. 오, 근데 어린이집에도 당직이 있네요. 좀 일찍 출근을 하신다는 의미겠죠? 7시, 아, 빠르기는 하네요. 오늘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당직도 네, 무사히 잘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4080번님이요. 이 아침 모닝송으로 퇴사할게요 신청합니다. 출근과 동시에 퇴사를 꿈꾸는 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하셨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더 많은 분들이 이 노래에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출근할 때마다 듣는데 갑자기 좋은 꿈을 꾸다가 확 하고 깨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아무튼 신나는 노래로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소연의 퇴사할게요.

소연의 퇴사할게요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017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새싹이시네요. 영디, 저는 교통사고 나서 렌트한 차량을 타고 출근하다가 우연히 이 방송을 접하게 됐는데요. 드디어 제 차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 출근길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제 차에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노래는 리센의 프리티걸 부탁해요 라고 해주셨어요. 오, 교통사고가 나셨군요. 몸은 괜찮으신가요? 차 수리를 맡기시느라 렌트를 하신 것 같은데 어쩌다가 또 우연히 새 아침을 듣게 되셨네요. 저희 수도권 사시면 91.9번 저장 꼭 해주시고요. 라디오 기능이 없다면 미니도 있으니까요. 다음에 꼭 한번 확인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검사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이렇게 리셋네 프리티걸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백지혜님, 0172번님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정다윤님입니다. 제 자취방이 공사 중이라서 당분간 여동생네에서 지내게 됐는데요. 조카들을 보니까 아침 7시부터 일어나서 아침 먹고 학교 갈 준비, 어린이집 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아이들도 참 피곤하겠다 싶었습니다. 여동생 집에서는 항상 아침을 먹으니 덩달아 저도 일찍 일어나게 되네요. 오늘 아침은 제가 준비 중입니다 하셨어요. 아, 참 여동생네 가족들과 같이 지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또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른 아침 아침을 함께 하게 되시네요. 근데 요즘 아이들 진짜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도 가야 되고 학원도 뭐 하루에 몇 개씩을 연달아서 스케줄을 소화를 해내야 하더라고요. 우리 라떼 우리는 학교 끝나면 무조건 뛰어가서 놀이터에서 거의 뭐 대여섯 시간씩 놀다가 엄마가 밖에서 불러가지고 겨우겨우 들어가고 그러고 놀았는데 요즘 친구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학원을 안 가면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오히려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더 보내게 된다. 아유, 짠하네요. 다윤님도 네, 얼른 공사 끝나고 집으로 또 돌아가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9540번님이에요. 영디, 요즘 핫하다는 피자설기 드셔보셨어요? 백설기 위에 피자 토핑을 얹는 떡인데요. 선물 받아서 아침 대신 먹어봤는데, 글쎄요. 저는 그냥 피자는 피자대로, 백설기는 백설기대로 먹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떡 위에 페페로니가 올라가 있으니 뭔가 어색하네요. 어디까지나 제 취향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저도 아직 먹어보지는 못했거든요. 피자 설기. 근데 유행을 하고 있다고 듣기는 했어요. 아, 우리나라 유행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 왜 이렇게 휙휙 바뀌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두쫑쿠는 정말 맛있기는 한데 비싸서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다. 하지만 피자 설기는 뭐 하나에 2,000원 꼴? 그 정도 한대요. 그래서 가격이 부담이 되지 않으니까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라고는 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냥 피자는 피자가 맛있고 떡은 원래 떡이 맛있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입니다. 근데 외국인 관광객들이 요즘 하도 우리나라 찾아오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쉽게 접근하기에는 이 피자 설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어서 0411번님인데요. 대전에서 세종으로 출근합니다. 라디오는 최근 들어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예전 생각도 나고 참 좋네요. 김종서 노래 중에 오늘 하루 행복하길로 시작한 노래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그 노래 제목이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0411번님. 출근 잘하시고요. 노래는 바로 이어서 들을게요. 김종서의 아름다운 구속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9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자 연휴가 끝난 첫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안개로 흐릿하게 시작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현재 춘천, 태안, 고성 등 강원, 충청, 경북 내륙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00m 안팎인 곳들이 많은데요. 조심해서 출근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이 19도, 대구 안양 파주가 14도로 출발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 25도, 광주, 대구 27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는 내일 동해안 쪽에 비가 오겠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 소식 들어있는데요. 이 비가 지나고 10월은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저 화음 넣었어요.
1: 잘했어요. 왔네 왔네 또 왔어. 새 아침에 방고정이 됐습니다. 반창 뉴스의 이휘준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1: 아우, 너무나 자주 뵙고 있는데.
0: 그러니까요.
1: 명절 이제 끝났어.

0: 축하드립니다.
1: 이게 어머님들의 마음입니다.
0: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시고요.
1: 일해야죠 이제. 네.
0: 자, 지금부터 휘준 아나운서가 전해주는 반장 뉴스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뉴스는요. 네.
1: 첫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외식업 하는 사장님들 주목. 영디 혹시 음식점 갔다가 메뉴판이나 가격표에 적어놓은 금액이랑 그 실제 계산한 금액이 좀 달라가지고 당황한 적 있어요?
0: 아, 좀 양심에 찔리는데 네. 저는 이렇게 가격표를 그냥 쓱 하고 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비교해가면서 계산을 해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잘 해주시겠거니 하고 믿어요.
1: 보통은 뭐 네. 그런 경우가 많죠.
0: 그쵸? 네,
1: 한번 오늘 어떤 소식인지 알아볼게요. 자, 빵그리 여러분 가운데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고 특히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 분들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9월 1일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공포했는데요. 어떤 게 달라졌는지 하나씩 좀 알아보겠습니다.
0: 네.
1: 가장 눈에 띄는 건 음식점 가격표와 관련된 규정이 더 엄격해졌어요. 가끔 음식점에서 가격표를 좀 제대로 붙여놓지 않거나 좀 적어놓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받는 경우가 아까 말한 것처럼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메뉴판에는 만 원이라고 해놓고 계산할 때는 12,000원을 받는 그런 식이에요. 기존에는 근데 이런 일이 처음 적발되면 일단 고치라는 의미에서 시정명령을 내렸었어요.
0: 네.
1: 앞으로는 달라집니다. 첫 번째 적발부터는 영업정지 5일 그리고 같은 위반이 또 적발되면 처분기간이 더 길어져요. 두 번째면 영업정지 10일 세 번째면 20일입니다.
0: 오, 세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이제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정해놓은 가격 그리고 또 실제로 손님에게 받는 금액이 다르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여러분 확인해 주세요.
0: 네. 정부가 이렇게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1: 네.
0: 하지 않잖아요. 어떤 이유 때문이죠?
1: 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대책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기나 큰 행사가 열리는 기간엔 가격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이렇게 나와요.
0: 네.
1: 이런 피해를 좀 줄이고 음식점에서 가격을 더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하자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러면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체크해보는 게 좋을까요?
1: 네, 요즘은 매장마다 요일별 할인 메뉴도 있고 신메뉴 출시 기념으로 한시적으로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땐 별도의 안내문이나 포스터를 붙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할인이 끝났는데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예요. 네, 손님은 할인된 가격을 보고 주문했는데 계산할 때 다른 가격을 받게 되면 이거 두고 이제 또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0: 그쵸,
1: 수가 있겠죠.
0: 있죠. 네.
1: 그러니까 할인 행사나 이벤트를 하셨다면 안내문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혹시나 이제 행사가 끝났다면 예전 안내물이 그대로 남아있진 않은지도 꼭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0: 네.
1: 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배달앱 많이 쓰시잖아요.
0: 그쵸?
1: 매장 가격이나 그 가격과 배달이나 포장 주문의 가격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럴 때도 소비자가 왜 가격이 다른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용이나 가격 차이를 명확하게 안내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매장에서 먹는 경우, 뭐 포장하는 경우, 그리고 배달하는 경우 가격이 어떻게 다른지 이것도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우리도 소비자도 체크를 해야겠고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이제 이런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가격표를 잘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다고요. 어떤
1: 네.
0: 게 있죠?
1: 자, 처분을 강화한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번거롭게 느꼈던 행정 절차는 좀 간편해졌습니다. 그동안 영업허가나 등록, 신고 내용을 변경하려면 영업허가증이나 등록증, 신고증 같은 원본 서류를 꼭 제출해야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영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0: 네.
1: 그동안은 음식점 같은 영업장 안에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반드시 보관해둬야 됐어요.
0: 오, 맞아요. 맞아요.
1: 걸어두는 경우도
0: 맞아요,
1: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죠?
0: 많죠.
1: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업소에 보관해야 하는 의무 자체가 없어졌어요. 또 관련 과태료 규정도 함께 삭제됐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다 보면 챙겨야 할 서류도 많고 행정적인 절차 하나하나 신경 쓰는 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간소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0: 네, 이 내용들은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 한번 꼭 체크를 해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자,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다음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B.O.B가 피처링했네요. 제시제이의 프라이스 택 함께 하시죠.

0: 조소비가 피처링한 제시제이의 프라이스택 듣고 오셨고요. 반장 뉴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1: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겁니다.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우린 질서를 지키지. 봉명강 출신이에요.
0: 왜 이렇게 잘해요?
1: 네, 봉명강 출신이에요.
0: 역시.
1: 자, 에스컬레이터 이용하다 보면 한 줄 서기를 해야 하는지 두 줄 서기 해야 하는지 여러분 헷갈리잖아요.
0: 네.
1: 영디 보통 어떻게 하세요?
0: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서서 한 줄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두 줄 서기는 쉽게 못 보는 경우이지.
1: 오른쪽에 많이 네. 그리고 서 있죠.
0: 네, 그쵸? 맞아요.
1: 저도 급할 때는 왼쪽에서 이렇게 좀 걸어가기도 그쵸? 하고. 자,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기억하는 분도 계실 텐데 2000년대 초반엔 에스컬레이터 한 줄 서기 캠페인이 널리 퍼졌었어요.
0: 아, 그랬군요.
1: 네, 오른쪽엔 서 있고 왼쪽은 급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비워두자는 방식이었어요.
0: 네.
1: 저희는 아직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0: 그러네요.
1: 네, 그렇죠. 자, 이후에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고 한쪽으로만 사람들이 몰리는 것보다 양쪽에 서서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두 줄 서기 캠페인이 추진돼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이 정책을 조금 다르게 바꾸기로 했습니다.
0: 어떻게죠?
1: 특정한 줄 서기 방식을 정하기보단 3대 안전수칙을 지키는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기로 한 거예요.
0: 두 줄 서기 캠페인을 한다고는 언뜻은 들은 것 같은데
1: 네.
0: 이게 정착은 쉽지가 않았나 봐요. 이렇게 정책을 전환하게 된 데는 계기가 있었을

0: 같은데요. 어떤 계기죠?
1: 네, 행정안전부가 지난달에 국민과 전문가 200여 명이 함께 참여한 모두의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사람들이 실제로 에스컬레이터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또 시설이나 제도는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까지 여러 이야기가 나왔어요.
0: 네.
1: 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빨리 가려고 앞사람한테 잠깐 비켜주세요 하기보단 조금 늦더라도 그냥 기다려주는 문화를 만들어보자라는 거였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에스컬레이터 사고가 꼭 한 줄로 서냐 두 줄로 서냐 이것 때문에 생긴 것만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지나가려고 옆으로 비켜가는 과정에서 균형을 잃거나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0: 그렇군요.
1: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토론 전후에 설문조사도 진행했는데요. 여기서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한 줄서기 방식을 딱 하나로 정하기보단 줄 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단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행정안전부도 이런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기존에 추진해왔던 두 줄서기 문화 정착 정책을 앞으로는 3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고 자율적인 안전문화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0: 그러니까 이제 한 줄이든 두 줄이든 자율적으로 안전하게 잘 지키는 문화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안전수칙을 바꾼 것 같아요.
1: 네.
0: 우리가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이 그럼 따로 있다는 거겠죠? 그게
1: 네.
0: 뭔가요?
1: 행정안전부가 강조하는 3대 안전수칙 바로 이겁니다. 먼저 손잡이 잡기.
0: 아.
1: 네, 두 번째 에스컬레이터에서 걷거나 뛰지 않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선 지키기.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0: 네,
1: 간단하죠?
0: 네.
1: 그리고 앞으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이나 주행거리가 아주 긴 곳처럼 안전관리가 필요한 곳엔 공공근로나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안전한 이용을 돕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고요. 안내표지나 바닥표시처럼 이용자들이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용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에스컬레이터를 탈 땐 나는 왼쪽에 서야 하나? 오른쪽에 서야 하나? 이걸 고민하기보단 일단 손잡이를 잡고요. 걷거나 뛰지 않고요. 안전선을 지키기.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하지만 가장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우리의 안전. 안전이니까요. 이 바뀐 정책이 또 잘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1: 네.
0: 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퀴즈 풀어보시죠.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대한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 관련해서 OX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문제 드릴게요. 음식점 같은 영업장 안에선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반드시 보관해둬야 한다. OX로 여러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음식점 같은 영업장 안에선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반드시 보관해둬야 한다. 자,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0: 네,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나요?
1: 네, 문자번호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0: 힌트 주세요.
1: 네, 편하게 하자.
0: 네. 완화 됐다.
1: 됐다.
0: 됐다.
1: 그리고 반드시가 들어가면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자, 다 줬다, 진짜.
0: 감사합니다.
1: 네.
0: 노래 듣고 와서 우린 정답 확인해 볼게요. 휘준 아나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1: 또 만나요.
0: 가세요.
1: 안녕.
0: 자, 이 노래 함께 하겠습니다. 옥상달빛의 괜찮습니다.

0: 옥상 달빛에 괜찮습니다.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오늘의 반찬 퀴즈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음식점 같은 영업장 안에서는 영업신고증이나 허가증을 반드시 보관해둬야 한다. 정답은 네, X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할게요. 영업신고나 허가 자체가 필요 없어졌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영업 관련 정보는 행정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영업자들이 서류를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불편을 줄여준 거니까요. 이 점은 꼭 구분을 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7: 꽉 막힌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bad boy.
7: 쉴 새 없는 피로, 비맥스 제트로 빼.
8: Bad boy, I gotta be a
7: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0: 제트로 허각헌자 출신 녹십자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1: 대한민국 학부모님, 학부모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학원비, 교재비, 인터넷 수강료 하나하나가 더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드는 국가 데이터로 활용됩니다. 아이들의 내일을 설계하는 힘, 바로 학부모님의 응답이 시작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와 교육부가 함께하는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집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3: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4: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입니다. 2732번님이에요. 오늘 회사 끝나고 처음으로 가구 공방에 가구 만드는 거 배우러 갑니다. 원래 관심이 있었는데 애들 학원비 낼 생각을 하니 저까지 뭘 배우는데 돈을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 이러다간 평생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큰맘 먹고 등록했습니다. 한 달로 끝날지도 모르는 배움이지만 행복하네요. 노래는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예약합니다 하셨어요. 오, 너무 잘하셨어요. 진짜 이러다가 계속 미뤄서 나중에는 에이 내가 뭘 해야 하고 포기를 하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맞아요.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해야죠. 그거는 남한테 양보한다고 해서 그 충족감이 또 다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결정 잘 하셨고요. 가구 공방 여기에 빠지면은 정말 끝없이 빠진다고도 하더라고요. 또 다치지 마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데서도 줄일 공간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끝곡으로 신청해 주신 퍼렐 윌리엄스의 해피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도 망설이고 있는 게 있다면 용기 내서 한 걸음 꼭 내딛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입니다.
1: 평소 과식을 하거나 기름진 음식, 야식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배가 더부룩하신 분, 그리고 위 내시경 검사 후 위염 치료를 받았으나 약을 먹어도 증상이 자주 재발하고 상복부나 오목가슴에 통증이 있어 고생하신 분들은 담낭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담낭염은 대부분 담석 때문에 발생하지만 담석이 없어도 담낭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반복되는 만성 담낭염은 수술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급성일 경우 응급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담낭염의 수술은 복강경 수술로 진행되어 회복이 빠르며 수술 후 담낭이 없어도 음식 소화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증상이 호전되어 음식 섭취 후 부담감이 사라집니다. 담낭염이 의심된다면 24시간 이내에 응급 복부 수술이 가능한 외과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외과 전문의 서경원 의학 박사였습니다.
2: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3: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테이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음 긴 연휴 언제인지 벌써부터 기다리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희 찾아봤는데 무려 9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있는 그런 해가 온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2082년 10월 50년 더 남았어요. 연휴 계획 세울 거예요? 예? 어디 가려고요? 2082년이면은 뭐 계속 쉬고 있을 것 같은데 연휴가 중요한가? 어쨌든 코앞의 연휴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개천절 연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글날 연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씩 기다리는 재미로 월요일 아침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Green Day,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9월 28일 월요일 굿모닝 FM 테이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어요. 월모닝 월요일 아침 어떠세요 여러분? 컨디션 어떠세요? 생각보다 괜찮다고요? 나이스 나이스. 자, 여기 찾아봤는데 2082년 맞아요. 50년쯤

0: 뒤 예, 10월 가잖아요. 그러면 10월 3일 개천절이고 근데 개천절이 토요일이야. 그래서 4일 일요일 5, 6, 7이 추석 연휴. 그래서 3일날 대체 공휴일이 8일로 끼고요. 9일날이 한글날. 그리고 또 토일이에요. 그러니까 쫙 쉬는 거예요. 와, 이게 의미가 있나 근데? 50년 뒤면. 정문주님이 2082년이요? 저는 지금 그냥 이 순간을 즐겁게 살게요. 크크크크. 예, 맞아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8144번님이 드디어 연휴가 끝났네요. 저는 연휴 동안 새우 파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팔이랑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하셨어요. 오, 대하철인데 요새 새우 파셨나? 어, 고생하셨어요. 네, 어깨가 아플 정도로 이렇게 많이 파셨다면 축하드립니다. 몸은 좀 아프더라도 기분은 좋으시죠? 자, 월요일 아침 어떤 컨디션이든 여러분들 우리 뭐밖에 없다고요? 예, 파이팅밖에 없습니다. 파이팅으로 가야죠. 자, 2시간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이쯤에서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깨알 뉴스 민정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나세훈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 요즘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들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에 어, 그 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이카운트,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키움증권, SK케미칼, 음주유엔 팀앱 대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강원특별자치도청, 노무법인 폐, 와이즈플래닛 컴퍼니, 군산시청, 베스트슬립과 함께합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6: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7: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0: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9: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2: 세계적 규모의 미래 교통기술 행사 2016 강릉 ITS 세계총회가 열립니다.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에서 미래 교통의 새로운 순간을 만나보세요.
3: 7시 11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4: 네, 테디 다시 월요일 아침. 네. 굿모닝.
3: 굿모닝.
4: 이번 주는 옷장도 달력 따라 한 장 넘기셔야겠습니다. 9월까지는 선선한데요. 목요일 10월부터는 쌀쌀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보유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구름만 가끔 많겠고요. 내일은 동해안 지역으로 비 소식이 있고 수요일에는 서울 포함한 중부지방, 전북 지역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10월의 첫날 목요일은 급격히 쌀쌀해지면서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겠는데요. 10월 말, 11월 초에 입는 옷을 꺼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내륙, 충청 경북 내륙 지방으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고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구 전주가 2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 2도 가량 낮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 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해요.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 딱 들려드립니다.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짧게 들으시고 제목 맞춰주셔야 돼요. 말이 되나 싶은데 됩니다. 집중하면 들려요. 자, 긴장감까지 올리겠습니다.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상원에서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자, 문제 나갈 거거든요.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셔야 돼요. 민경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주세요. 야, 얼마 전에 이 음악을 만났는데 내가 그래서 너무 알겠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많이들 보내주셨는데 벌써 신의 영역 나왔거든요. 나왔는데도 이게 들어요? 보너스 드린대요. 보너스 다른 부분의 1초도 준비했습니다. 그 1초도 들려주세요. 한 번만. 모르면 안 된다 진짜. 특히 7, 8 요때 이제 연생들 모르면 안 돼요. 자, 1등 정답자는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 번호 0593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선착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선착순 아닌 다섯 분 뽑는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정답석 왕곡으로 들려드릴 동안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섯 분 선정되면요 카페라떼 쏘겠습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노래잖아요. 알잖아요 이 노래. 예. 왕곡 듣고 올게요.

0: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아 좋네요. 오늘의 정답 노래 일체 듣고 제목 맞히기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Missing You 였습니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가 8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을 한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환희 씨랑 브라이언 씨 각자 개인 활동을 열심히 활발히 해오셨잖아요. 두 분이 제대로 풀트로 무대에 쓴다고 합니다. 아, 팬들 너무너무 기다렸죠. 이 순간을 보기 위해서 너무 반갑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선배 형들이거든요. 아 완전체 더 멋진 모습으로 올라오실 거라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정답자 발표할게요. 김찬호님이 정답 Missing You. 테디 한 번만 내 문자 뽑아줘. 센스 뽑았어요. 그래서 2327번님이 Missing You. 와 제 노래방 애창곡인데 안되겠다 오늘 코너 갑니다 하셨는데 저랑 또 예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투바투의 태연씨랑 이 노래를 또 커버해서 부른게 있거든요. 얼마 전에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듣자마자 알았는데 그 버전도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카페 라떼 쏘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1: 언젠가 네가 내게 사준 베개야 한시도 떨어져
0: 베개에서 떨어져 이제 일어나야죠 학교 가야죠 아침 7시 기상 점호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2: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I like a
0: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을 쏩니다. 보내실 곳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예요. 먼저 도착한 8993님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영화 왕가 사는 남자가 추석 연휴 TV 시청률 1위 한 거 봄? S본부에서 추석 특선 영화로 방송을 했는데 시청률이 무려 11%가 나왔대요. 그리고 극장에서는 영화 암살자들이 제일 인기였다는데 테디도 추석 연휴에 영화 보셨나요? 하셨는데 오 그랬군요. 11%나 나왔다고? 대박이다. 예, 저도 암살자들 봤습니다.

암살자 가로들 바로 닫고 있죠. 재밌더라고요. 아, 재밌더라고. 쫄깃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뭐 보셨어요? 8953님 오징어 다리 드립니다. 6293번님 배우 박지현 씨가 한국 여성 배우 최초로 국제 에미상 여자 연기상 후보에 오른 거 봄 드라마 은준과 상현으로 이름을 올렸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배우인데 수상까지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국제 에미상은요 미국 밖에서 만들어진 TV 스트리밍 콘텐츠를 대상으로 주는 예, 상입니다. 수상작은 11월 23일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좋은 소식 들려오길 응원하겠습니다. 아, 요 그 정도로 연기를 잘했는데 못 봤네 아직도. 아, 은준과 상현 봐야 되는데. 6293번님 황치즈 맛 과자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에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은준과 상인의 OST 듣고 올게요. 최유리 리젠트.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은중과 상인 OST 최유리 리즌 듣고 오셨습니다. 어우 아침에 음산하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959534번님 광명역에 디지털 노약자석 있다는 거 봄. 요새는 티켓 예매를 모바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르신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광명역에 디지털 노약자석을 만든 건데요. 이 자리에 앉아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고 해요. 다른 역들이나 터미널에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하셨는데 오 진짜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기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계시면 지나가다가 예, 시민들이 또 도와주는 거죠. 아 이렇게 세대 간에 좀 도와줄 수 있는 환경들이 막상 도와주세요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앉아있으면 도와주는 이런 환경들 참 따뜻한 배려들이 사회적으로도 생기면 좋겠네요. 너무 좋네요. 9534번님 감자맛 과자 드립니다. 6499번님 요즘 MZ세대 사이에서 핫한 찹쌀떡 봄?

이 과일 찹쌀떡 브랜드인 한땡선이 화제인데요. 서울역에 있는 지점은 추석 연휴에 오픈하기 전부터 대기자 500명이 넘을 정도로 인기였다고 해요. 저도 정말 좋아하는 떡인데 오래 기다릴 자신이 없네요. 유유. 이렇게까지 핫해요? 어쨌든 뭐 과자들 뭐 여러가지들 핫하는 것보다 떡이 이렇게 많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6499번님 오징어 맛 과자 드립니다. 8643번님 17살에 황서연 선수가 평균대 금메달 딴 거 봄? 한국 선수가 여자 평균대에서 우승한 거 무려 40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133.8cm의 작은 키로 평균대 위에서 아주 그냥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작은 거인이라는 말이 딱 떠올랐어요. 하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는 평균대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금메달 딸 수 있는지도 몰랐어. 오, 거기는 다른 세계인 줄 알았는데 해냈군요. 너무 좋다. 이따가 OK 뉴스에서도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8643번님 옥수수 맛 과자 드립니다. 간식 맛있게 드십시오. 전국 스탠딩 넥스트 유. 짧게밖에 못 듣겠지만 듣고 돌아올게요.

0: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을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목포 원예 농협 하나로 마트, 광주은행, 사모농협, 대창식품, 일로농협 하나로마트, 목포신항만 운영, 목포수협, 전남개발공사, 목포신협, 무한농협,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 해남화원농협, 대신푸드시스템, 롯데아울렛 남학점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사막도 목포왕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오늘 출근하는데 보름달이 엄청 크게 떠 있더라고요. 네, 아직 명절의 여운이 남아있는 출근길인데요. 평소 월요일보다는 조금 덜 밀립니다. 명절 전에 워낙 많이 밀렸어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 오늘도 휴가인 분들도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소 월요일보다는 좀 덜 밀리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가 조금 덜 밀리는데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국회 앞에서 한강대교까지 지체고, 동호대교 부근은 지금 사고가 있어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강 서쪽으로도 강변북로는 광진구와 한남동 일대, 올림픽대로는 잠실에서 반포 구간만 속도가 떨어집니다. 고속도로도 오늘 많이 밀리지는 않는 편인데요.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신갈,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 부산 방향은 신갈 일대, 오산에서 남사까지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 소식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북항이를 보기 위해서 무려 4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1: SNS 보면 북항이 나오기는 진짜 많이 나오더라고요.
0: 맞아요.
1: 핫한 것 같아요.
0: 네, 이 북항에서 발견됐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북항이라는 별칭이 붙은 건데요. 북항이는 지난 18일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뒤로 열흘째 이곳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사이 방문객 수도 빠르게 늘었는데요. 지난 19일 8,800명이었던 방문객 수는 27일까지 9일간 누적 49만 7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와. 특히 북항 친수공원은 부산역에서 직선거리로 약 500m가 떨어져 있어서요. 이 여행용 가방을 끌고 북항이를 보러 온 방문객도 많았다고 해요.
1: 야, 근데 실제로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북항이는 계속 머물러 있어도 괜찮을까요?
0: 안 그래도 전문가들도 이 북항이의 상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수로에 갇혀서 제대로 먹지 못하면 기력이 떨어지면서 위험해질 수도 있고요. 헤엄치다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딪히거나 수심이 낮은 곳에서 배 쪽이 바닥에 닿으면 크게 다칠 수도 있거든요. 이에 부산시는 오늘 북항이의 바다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과 회의를 열 예정인데요. 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기보다는 동물 보호를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북항이가 무사히 바다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네요.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명절 선물 세트를 되파는 게시물들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게 선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판매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1: 오, 선물 세트도 품목에 따라서 거래할 수 있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있군요.
0: 네, 맞아요. 먼저 홍삼이나 비타민 같은 건강기능식품은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개인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제품에 건강기능식품 표시가 있어야 하고요. 제품명 등 표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미개봉 상태로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고 실온 또는 상온 보관 제품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했거나 구매대행으로 들여온 제품은 거래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이 대용량 제품을 임의로 나눠서 판매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1: 명절 선물로 많이 들어오는 와인, 뭐 양주 이런 건 어때요?
0: B 요거는 개인간 중고 거래, 주류는 불가능합니다.
1: 아, 주류는 불가능하고요.
0: 네, 전통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주류를 판매하려면 판매업 면허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무면허로 주류를 판매할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엄청 세네요. 제대로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고기나 햄 같은 식품 이 선물 세트 같은 건 거래할 수 있나요?
0: 네, 이 육류 선물 세트는 진공 포장 상태가 유지가 되고 소비 기한에 문제가 없다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또 햄이나 참치 같은 가공식품도 포장이 훼손되지 않고 소비 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데요. 다만 냉장이나 냉동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적정한 방법으로 보관됐는지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선물 세트 판매하기 전에 거래 가능한 제품인가 요거 먼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한 유튜버가 이른바 엉덩이 기억 상실증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하면서 해당 증상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테디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엉덩이 기억 상실증은 전 처음 들어보는데. 이런 병명이 있군요. 이거 무슨 증상이에요?
0: 네, 이름은 참 귀엽지만 알고 보면 무서운 증상입니다. 엉덩이 기억 상실증은 엉덩이 근육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엉덩이 근육 가운데 대둔근은 골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특히 앉았다 일어서거나 걷고 뛰는 과정에도 크게 관여를 하는데요.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이 반복되면 이 둔근이 제때 활성화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근육이 힘쓰는 방법을 마치 잊어버린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엉덩이 기억 상실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어요.
1: 장시간 앉아서 일하는 직장인들도 주의를 좀 해야겠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평소 이 엉덩이 근육이 잘 쓰이고 있는지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엎드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릴 때 엉덩이보다 허벅지 뒤쪽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거나 상체를 뒤로 젖힐 때 엉덩이에는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허리만 뻐근하게 느껴진다면 한 번쯤 병원을 찾아가서 둔근의 기능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좀 무섭네요. 오래 앉아 있으신 분들이라면 중간중간

0: 일어나서 몸도 좀 풀어주시고요. 엉덩이 힘도 한번 주시고 소중한 이 엉덩이 근육 잘 지켜보자고요.
1: 네, 김치현님이요. 북한이 보러 간 40만 명 중에 1인이었습니다. 근데 잘 보기 힘들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실제로 가도 이렇게 육안으로 보기 쉽지 않구나.
1: 네.
0: 김정현님이 북한이 부산 경지 살려줘서 고마웠어. 조심히 바다로 가. 그렇네. 또 몰렸으니까.
1: 맞아요.
0: 아, 그래도 원래 있던 곳으로 보내야죠. 예, 보내야 됩니다. 깨알 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도록 합니다. 화사의 굿 굿바이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눌게요. 내일.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반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

0: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명절 증후군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 앤 콜라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신청 사연 바로 만나볼까요? 오늘 저만 출근하나요? 유유. 월요일이라 평소보다 빠르게 나왔는데 차가 별로 없어서 너무 슬프네요. 점점점. 월, 화, 수 야근이 예정되어 있어서 반반키 성공해서 야식으로 치킨 먹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 넘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 바라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1: 네.
0: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39살 한경우라고 합니다.
0: 아, 경우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0: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1: 네, 아주 잘 쉬다가 오늘 네, 출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아하. 아니, 월, 화, 수 이렇게 3일 야근하는 날이 원래 있어요? 아니면 이번에 특별히 또 있으신가?
1: 제가 추석 연휴 전에 너무 일하기 싫어서 좀 밀어놔가지고.
0: 아, 조삼모사였구나.
1: 네, 맞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럼 뭐 해내야 되는데. 아하. 네. 그래서 월요일이 더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오늘.
1: 네.
0: 아, 참. 파이팅 해가지고 치킨 받으면은 좀 파이팅 있게 야간 할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그럼요.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0: 괜히 또 드시고 당 스파이크 와가지고 더 힘드신 거 아닌가?
1: 그럴 수 있겠지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평소에는 어때요? 그 퀴즈를 같이 좀 풀어보셨나요?
1: 한 보통 반 정도는 맞췄던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전화가 연결이 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드네요.
0: 그죠, 약간 떨리죠?
1: 네.
0: 아, 이거 파이팅 한번 외치면 좀 나아지는데. 파이팅 한번 외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제한 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는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52 빼기 15는?
1: 37.
0: 3촌을 영어로 하면?
1: 엉클.
0: 이만기는 어떤 스포츠 종목의 선수였을까요?
1: 씨름이요.
0: 사자성어예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꿰뚫어 통한다. 철두?
1: 패스요.
0: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제목. 나의?
1: 아저씨.
0: 추석 밤 여성들이 손을 잡고 둥글게 원을 그리며 노래하고 춤추는 전통 놀이는?
1: 강강설레.
0: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좋은 날에.
1: 비원에이퍼.
0: 속담을 이어서 말해주세요. 도도 말고 늘?
1: 한가위만 같아라.
0: 세계 7대륙 중에 가장 작은 대륙은?
1: 아시아?
0: 아니야.
1: 패스요.
0: 패스. 2016년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대한민국이 일본을 꺾고 8년 만에 금메달을 획득한 종목은?
1: 펜싱.
0: 아니에요. 8년 만에.
1: 핸드볼.
0: 오. 다시 사자성어. 머리부터 꼬리까지 꿰뚫어 통한다. 철두?
1: 모르겠습니다.
0: 큰일 났네. 세계 7대륙 중 가장 작은 대륙은?
1: 아프리카?
0: 아니에요. 계속 외쳐봐. 호주가 있는.
1: 오세아니아.
0: 와! 요거 정답. 전답. 인정. 인정. 와, 문제 잘 푸시는데요? 경훈님.
1: 네.
0: 만점 나올 뻔했어요.
1: 그럼요.
0: 아니, 사자성어. 왜 사자성어? 9개 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치킨을 골랐을 때 하셨습니다. 야, 아깝다. 들으면 감사합니다. 이럴걸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꿰뚫어 통한다는 철두 철미. 아, 너무 아까워. 야, 근데 퀴즈 너무 잘 푸시네요.
1: 아닙니다.
0: 이게 안 떨렸으면 만점이었다 지금. 경호님.
1: 문제를 너무 네.
0: 예, 뭐라고요?
1: 문제를 너무 잘 내주셔서.
0: 강미기님이 조용히 너무 잘하신다 하시면서. 경호님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오늘 이렇게 저에게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제가 자고 있는데 깨운 여자친구 너무 사랑하고요. 가족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0: 월화수 야근 잘하시고요.
1: 네. 넵.
0: 네. 경훈님 응원합니다. 보내드릴게요. 안녕.
1: 네. 감사합니다. 안녕.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강강술래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조선의 명장인 이 사람은요,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을 속이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강강술래를 추계했다는 전설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북선을 끌고 조선을 지켜낸 영웅, 이 사람 누구일까요? 주관식이에요. 뭐 너무 유명하신 우리나라 장군. 힌트를 드리자면 100원짜리 있어요? 그 동전에 그분 계십니다. 예. 정답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합니다. 찰리 푸스 히어로.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축제의 계절 10월 첫 번째 축제는 군산에서. 군산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시간여행 군산 시간여행 축제가 10월 2일부터 5일까지 펼쳐집니다. 군산만의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린, 하이키, 야다의 무대까지. 10월엔 군산 시간여행 축제에서 만나요.
2: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0: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주민들에게 강강순례를 추계했다는 전설로 잘 알려진 조선의 명장. 정답은 이순신이었습니다. 심유영님이 정답 이순신 장군님. 광화문에도 이순신 장군님 동상이 있죠. 가끔 가서 인사드리고 온답니다. 호호호. 그러시군요. 1270번님이 정답 이순신 장군. 제 이름은 이순진이에요. 비슷하네요 이름이. 진짜 한 획 차이네. 두 분 포함해서 정답 맞추신 다섯 분께 꿀스틱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NCT 위시의 Sail Away 들으시고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꿈 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쫓는 자와 쫓기는 자 중에 누가 더 유리할까? 실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둘 다 비슷하고 제일 기량을 잘 발휘하는 경우는 둘이 동률, 동점 상태일 때랍니다. 축구 승부차기에서 먼저 찬 쪽이 유리한 것도 이것 때문인데요. 처음 시작할 땐 0-0 동률이라 마음이 제일 평온하단 거죠. 동기부여도 이 원리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잘못하면 역전당한다. 열심히 해서 따라잡자 보다는 이번에 우리랑 저쪽 둘 중 하나가 1등할 거야. 이렇게 지금은 둘이 동률이다를 강조하면 효과 최고랍니다.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0: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를 머리 위로 들기 힘들거나 밤에 잘 때 어깨가 쑤시고 아프다면 어깨 힘줄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체를 통해 힘줄 손상이 의심되면 초음파나 MRI 검사를 통해 힘줄 상태와 파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 힘줄은 한 번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상태에 따라 수술적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절 레싱을 이용하면 절개를 최소화하면서 손상된 힘줄을 봉합할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증상으로 넘기지 마시고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거나 반복된다면 어깨 전문의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싸늘하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3: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이를 관리한다.
4: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3: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4: 경농이 만듭니다.
5: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6: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 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경기도의 호평동에 살고 있는 허순예라고 합니다. 아침 8시에는 차 속에서 출근하면서 들어요. 누구야, 제동이 뭐 노홍철이 할 때 옛날부터 들었어요. 굿모닝. 네. 20년도 더 됐지 싶어요. 현재 태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활력소도 있고 씩씩하게 화이팅할 수 있는 그런 점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딸은 지금 44살인데 좀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저씨가 지금 퇴직하고 집에 있거든요. 항상 잘 돌봐주고 살림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고맙고요. 우리 딸은 장애를 가졌지만 그래도 씩씩하게 돌봄센터에 잘 다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방님도 그동안 내가 한 번도 앞에서 사랑한단 말을 못했거든요. 사랑한다고, 많이 사랑한다고 해주고 싶고요. 표현을 많이 더 해줘야 되는데 제가 많이 못하는 편이라. 인영아 사랑한다. 해버 굿 페이.
2: 와, 전 진짜 예뻐요. 지금 눈물 나는 걸 참고 있어요. 진짜로. 굿모닝 FM의 찐 애청자 허승래 씨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했습니다. 제 따님이 제 또래인데 지금 같이 듣고 계실 거 같이 듣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예, 늘 응원하고 있고 좀 울컥해서 큰일 났네. 아니 그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시다가 하시는데 그 참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말로 뱉는데도 많이 사랑한다고 라고 하실 때 울컥하네요. 굿모닝 FM 옛날부터 20년 넘게 듣고 계시다면 저보다 더 굿모닝 FM에 대한 애정이 크실 것 같은데 문자도 자주 보내신다고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타 많이 내셔도 괜찮아요. 이해해달라고 하시는데 오타 저 잘 읽습니다. 예, 대충 보내셔도 찰떡같이 저희가 알아먹을 테니까 앞으로도 굿모닝 FM 아침에 친구처럼 많이 사랑해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저희도.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 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 유의. 명절 중국어는 이분과 함께 날려야 제맛입니다. 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이준입니다.
2: 예. 예. 제가 지금 너무 울컥해가지고.
3: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서 예. 같이 듣고 있다가 눈물 날 뻔했어요.
2: 그러니까요.
3: 네.
2: 이렇게 또 가족이 최고인데.
3: 진짜. 사랑, 사랑.
2: 사랑이에요.
3: 그렇죠. 제 일은 사랑입니다.
2: 맞습니다.
3: 네.
2: 추석 때 어떻게 가족들과 보냈나요?
3: 저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부모님이 음식하시는 걸 지켜보면서.
2: 그게 또 효도죠.
3: 네, 저도 사랑을 느꼈어요.
2: 효도지.
3: 네, 사랑을 아까 이제 메시지를 느꼈듯이 저희도 이제 어머니에게 사랑을 느꼈습니다.
2: 이렇게 뭐 음식으로 또 고대 노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용돈으로 좀 보답해드렸나요?
3: 저희는 이제 용돈을 그렇게 막 주고받는 가족은 아니긴 해요. 사실은 진짜. 선물 형태로.
2: 아무것도 모르네 진짜. 선물은 선물이고 용돈이 용돈이죠.
3: 그래요.
2: 뭐 선물 준다고 용돈을 안 줘?
3: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듣고
2: 어머니
3: 계실
2: 제가
3: 텐데.
2: 아들 좀 예 좀 많이 단돌이 칠게요. 자 그래도 가족들하고 보내는 그 시간 소중했죠?
3: 소중합니다.
2: 맞습니다. 네. 잘 충전하고 오셨으니까 다시 일하겠습니다. 오늘이 시작해볼까요?
3: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 Let's go.
3: 할머니 할머니 저 귀 좀 봐주세요.
4: 어이야 보자 우리 강아지 귀 속 한번 볼까. 자 우리 손주는 아이고 귓볼도 예쁘게 생겼네.
3: 아이 차 할머니 귓볼이 아니고 귓불이에요. 불
4: 기뻐를 알았다. 근데 귓밥이 왜 이래 많노?
3: 아이 참 할머니, 귓밥이 아니고 귀지, 귀지.
4: 귀지.
3: 에? 귓밥은 귓불이랑 같은 뜻이에요.
4: 아 그래? 아이고 알겠다 알겠다. 기지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이거 누구 닮았을까?
3: 아, 할아버지?
4: 콱 그냥. 할배 얘기 꺼내지도 말아마. 그 할미 몰래 친구들한테 돈 빌려주고 한 푼도 못 돌려봐. 어. 아이고 내 팔자야.
3: 아이고 할머니 귀집하다 말고 갑자기 왜 화내?
4: 가만히 있어 보니까네. 니 할배랑 똑 닮았네.
3: 응? 어?
4: 꼴도 보기 싫네 마. 자 머리 차.
3: 아 할머니 미워.
4: 내가 더 밉다.
3: 미워. 오늘 우리가 유해 우리 말 귓볼 귓불 그리고 귓밥 귀지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온갖 귀에 관련된 단어 다 등장했습니다.
2: 예.
3: 먼저 할머니가 손주의 귀를 파주면서. 아이고 귓볼도 예쁘게 생겼네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귓볼 진짜 많이 쓰잖아요.
2: 귓볼 위 귀 밑에 도톰한 살 요거 얘기하는 거죠?
3: 그런데
2: 그런데
3: 귓볼은 표준어가 아닙니다.
2: 아 거짓말하지 마. 우리가 다 귓볼이라고 하는데?
3: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귓바퀴 아래쪽에 붙어있는 이 살 귓볼이 아니라 귓불이라고 해야 합니다.
2: 아, 불.
3: 불이에요. 불. 발음할 때 귓불이겠죠. 귓불. 자 또 할머니가 손주

0: 를 보고 귓밥이 많다라고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데 많이 하네. 예. 그런데 귓밥 아니에요. 귀지가 맞습니다.
1: 아, 귀지.
0: 귀지.
1: 뭐 이거는 뭐?
0: 이거는 뭐?
1: 인정.
0: 네, 귀 속에 낀 때를 뜻하는 표준어는 귀지입니다. 자, 귓밥은 전라도와 제주도 등 일부 지역에서 귀지의 방언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예. 사실 이 귓밥이 없는 단어는 아니에요. 표준어인데 정확한 뜻은 귓불과 같은 의미입니다.
1: 아.
0: 귓바퀴 아래쪽에 붙어 있는 살. 이거를 귓밥이라고 한대요.
1: 이것도 귓밥이라고 했어요?
0: 네.
1: 오, 세상에.
0: 네. 귀와 관련해서 헷갈리기 쉬운 표현이 또 있습니다. 바로 귀걸이, 귀고리인데요.
1: 귀걸이와 귀고리. 귀고리.
0: 예. 이거는 둘 다 표준어기는 해요. 하지만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1: 뭐예요?
0: 귀고리는 귀에 다는 장신구를 뜻해요. 뭐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죠?
1: 예.
0: 근데 귀걸이는 좀 더 넓어요. 귀에 걸거나 귀를 덮는 물건을 두루 가리킵니다.
1: 아.
0: 귀에 거는 장신구를 뜻할 때도 쓰고요.
1: 어?
0: 귀를 따뜻하게 덮는 방한용품, 귀마개와 같은 의미로도 쓴다고 합니다.
1: 아, 더 상위 개념이구나. 귀걸이.
0: 좀 더 넓어요.
1: 예, 예.
0: 둘 다 쓰셔도 됩니다.
1: 그렇네요. 재밌네요. 귀 관련 표준어들 알아봤습니다. 네. 8231번님이 태할머니 저도 귀 좀 파주세요. 하셨어요.
0: 네.
1: 아, 뭐 용돈 주면 뭐 다 갖다 줘라.
0: 아, 돈 드려야 됩니까?
1: 아이, 나 돈 필요 없다.
0: 필요 없다 하시지만
1: 계좌번호.
0: 좋아하시죠, 그죠? 자, 서보람님, 저는 굿모닝 FM 안 들으면 귀에서 기지 나와요.
1: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예. 귀에서 피나요? 보통 그러지 않나? 귀지 나와요.
1: 안 들으면
0: 네,
1: 많이 들으면 피나오나? 그럼 안 되는데.
0: 네, 그래요?
1: 건강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귀 건강하게
0: 네.
1: 하겠습니다. 퀴즈 아나운서 보내드립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
0: 안녕.
1: 여자친구의 귀를 기울이면 듣고 올게요.

0: 여자친구 귀를 기울이면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MBC 나세형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대한민국 강타하고 있는 유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현대자동차, IS동서, 음주엔 팀앱 대리, 샘표식품 주식회사, 코끼리베이글닷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도시공사, 서울우유협동조합, 브레이브 모바일과 함께합니다.
1: 사과가 달콤하게 물을익는 가을.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가을의 카레, 사과 카레.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2: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 클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5: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6: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링.

0: 가면 집으로 코끼리 베이글닷컴.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1336 1336 1336 1336.
4: 아, 도박 문제하면 1336. 도박 중독은 질병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5: 한국 도박 문제 예방 지원 1336.
1: 다음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배려처럼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 다음 환자를 위한 배려입니다.
6: 환자 경험 평가는 입원 중 겪은 일을 환자분이 직접 들려주는 조사입니다. 9월부터 11월 병원에 입원하신 경험이 있다면 퇴원 후 휴대전화로 안내가 갑니다.
1: 겪으신 일을 들려주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6: 당신의 참여로 의료 문화가 더 나아집니다.
1: 환자 경험 평가 참여

0: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1: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0: 나아요.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2: 8시 16분 21초 2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3: 네, 저는 귀지 대신에 날씨 정보를 귀 속에 쏙쏙 넣어드릴게요.
2: 아, 최고입니다.
3: 연휴 끝나고 이제 가을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겠습니다. 주 초반에는 아직까지는 하복 입히셔도 되겠는데요. 하지만 주 후반으로 갈수록 춘추복 꺼내 입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아침까지 강원 내륙, 경북 내륙으로는 짙은 안개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9도, 파주가 16도,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부산 28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는 선선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대체로 구름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동해안으로, 모레는 서울 포함한 중부지방, 전북지방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 비가 지나고 10월의 첫날 목요일부터는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 10도 안팎, 낮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MBC 나세웅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나세웅입니다.
0: 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1: 네, 잘 쉬고 왔습니다.
0: 네, 아, 다행입니다. 네. 네. 어떻게 나세웅 기자님은 어떻게 그 체중 관리 같은 걸 하시나요?
1: 아, 그러게요. 지금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까 어제 안 그래도 제 근수를 재봤는데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0: 아, 그래요?
1: 네네네.
0: 근데 늘 탄탄한 몸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1: 아, 예, 풀만 먹어야 됩니다, 지금.
0: 몸 관리를 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 역시나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저랑 뭐 다를 바 없습니다. 같이 운동하는 걸로. 자,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뉴스 본격적으로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키워드는 한일전 승부 G2 휴전 포로 송환입니다.
0: 네, 첫 번째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1: 아,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한일전 승부인데요. 네, 어제 어제 먼저 네. 대 OMP에 도전한 야구 대표팀이 일본과 결승에서 만났습니다. 앞서 슈퍼 라운드 중에 일본에게 한 점도 득점하지 못하고 완패를 당했었는데 이번엔 3대 1로 서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0: 아, 나이스.
1: 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메달을 목에 달았고요.
0: 예.
1: 또 펜싱 남자 에페 대표팀이 단체전 준결승에서 개최국 일본과 만났습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장효민이 종료 37초를 남기고 멋진 득점에 성공하면서 38대 37, 1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반면 결승에선 카자흐스탄에게 아쉽게도 1점 차로 져서 은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여자 사부르 팀도 단체전 결승에서 일본을 만났습니다. 이번엔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여자 핸드볼에서도 한일전이 있었는데요. 한일 모두 5전 전승을 거두고 만났습니다. 속된 말로 단두대 매치가 열렸고 27대 21로 우리 대표팀이 승리했습니다. 한국 여자 핸드볼이 8년 만에 왕좌를 탈환한 순간이었습니다.
0: 아, 너무 기분 좋은 소식들입니다. 기대 못했던 종목에서도 기쁜 메달 소식이 나왔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본이 세계적으로 강세인 스케이트 종목에서 한국 사상 첫 금메달리스트가 탄생했습니다. 어허. 주인공은 이 고등학생인 17살 강준희 선수고요. 스케이트보드 남자 스트리트 종목에서 우승했는데 과정도 극적이었습니다. 고난도 기술을 겨루는 트릭에서 1, 2차 연속으로 넘어져서 0점을 받았거든요. 아쉬움에 눈물까지 쏟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차 시기에 같은 기술로 다시 승부를 걸었고 92.4점을 받아내 우승했습니다. 그제 e스포츠 대전 격투 게임 종목에서도 우리 대표팀이 결승에서 일본을 5대2로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대표팀 세 선수 평균 나이가 41.7세 노익장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0: 예.
1: 한편 승마 마장마술 개인전 결승에선 남동원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한국이 이 종목 정상에 오른 건 12년 만입니다.
0: 예. 아, 제가 또 약간 꺼드럭을 들려면
1: 네.
0: e스포츠 격투 게임 있죠?
1: 네네.
0: 이 국가대표 저랑도 매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제가 이긴 적도 있어요, 심지어.
1: 아, 철권이셨네요.
0: 맞아요. 기분 좋은 소식 계속 들려와서 너무 기쁜 네. 며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두 번째 키워드는 G2 휴전입니다.
0: G2, 미국과 중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정상회담 결과 소개해 주시죠.
1: 네, 겉은 화려했지만 알맹이는 없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시진핑

0: 수석이 지난 23일 미국을 국빈 방문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이례적으로 공항까지 영접을 나가고 레드카펫을 까는 최고의 예우를 갖췄습니다. 다음날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도 갖고 AI 기업 수장들이 대거 참여하는 국빈 만찬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협의 결과가 좋으면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을 발표하고 공동 기자회견도 여는데 이번엔 셋 중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화려한 의전과 상투적인 발언만 많았다고 평가했습니다.
1: 예, 그러면 미국과 중국이 실제 합의한 건 어떤 내용일까요?
0: 일단 미국은 회담 다음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팩트시트라는 걸 공개해서 미국 입장에서 중요한 협의사항을 공개했고 중국도 별도로 발표했습니다. 미중은 첨단 기술과 무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품목에서 300억 달러어치 물품에 대해선 상호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중국이 미국 석탄을 내년과 내후년 최소 1천만 톤씩 사주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는데 중국 자료엔 이 내용이 빠졌고요. 특히 미국이 아파하는 게 이 첨단 제품 필수적인 중국산 희토류 수출 제한인데 백악관은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중국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가장 큰 협의는 11월 만료되는 이 무역전쟁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한 겁니다. 급한 분만 끈 셈입니다.
1: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AI 규제의 문제인데 어떤 합의가 있었을까요?
0: 네, AI 인공지능 분야 합의도 나오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보다 1년에서 1년 반 이 분야에서 앞서 있다면서 선두를 달릴 때는 서로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은 AI에서 이기는 자가 모든 걸 승리한다는 인식을 보여왔거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고 시진핑 주석은 다음 달 중국 공산당의 큰 회의인 5중 전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두 정상이 갈등을 키우지 않는 선에서 무리하게 합의를 서두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중국 측 발표엔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대목도 있었는데 백악관은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백악관 발표에선 이전과 달리 북한 비핵화 표현이 빠진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1: 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도 피해가 좀 있었는데 그러니까 네. 휴전이라니 뭐 여전히 불안하기는 합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포로 송환입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됐던 북한 군인 두 명이 한국행을 선택을 했어요.
0: 네, 러시아 편에서 싸우다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된 북한군 두 명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 23일에 뉴욕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최근에 한국에 보냈다고 깜짝 공개한 건데요. 다음 날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 국회 기자회견에서 며칠 전 무사히 대한민국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고 우리 정부도 당사자 희망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송환 사실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지금 국내 모처에서 부상을 치료하면서 정보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예, 이걸 비공개로 하느냐를 두고 우크라이나와 신경전을 벌였다면서요.
0: 네,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한 우크라이나 측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직접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도 사실 조용히 처리하기로 서로 양해를 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유엔 연설 직전에서야 북한군 포로와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 이런 수준의 통보만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자 이번엔 젤렌스키 대통령실 참모가 그런 합의는 없었다. 포로들이 어디로 가는지 숨기는 건 오히려 잘못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유력 대선 주자 측이 이 문제를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판하는 소재로 삼으면서 나온 반응인데요. 국내 정치적인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홍보수석이 나서서 우크라이나 국내에서 자국 포로와 그러니까 러시아에 있는 자국 포로와 교환할 기회를 포기했다는 비난을 받은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먼저 비공개를 요청했었다고 논의 과정을 공개했고 사과와 해명도 요구했습니다.
1: 예, 야당은 북한 눈치 보기 아니냐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사실 두 병사는 MBC 피드수첩에서 방영된 인터뷰에서 한국에 가고 싶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후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북한 병사들 뜻을 존중해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한국에 보내달라 요청해둔 상태였습니다. 동시에 러시아는 전쟁 포로니까 우리 서로 막귀한 논의를 하자고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엄밀히 따지면 교전 상대국은 아니거든요. 예. 이 경우에 비공개로 송환하는 것이 외교 관례에 비춰보면 벗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과거 이 고위 북한 인사의 탈북 과정 취재한 적 있고 탈북 경로도 가본 적 있었는데요.
1: 예.
0: 이 북한에 남은 가족들 안전 문제가 있고 또 탈북 경로가 노출된 우려 때문에 보통 국정원은 비공개 방침을 유지해왔습니다. 오히려 이제 특정 시기에 선거를 앞두거나 이런 특정 시기에 대대적으로 탈북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기획 탈북이다 이런 논란이 휩싸이곤 했었거든요. 다만 이 성원에 동의해준 우크라이나와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갈등을 빚는 건 앞으로 또 있을 수 있는 이 추가 송환 문제를 고려할 때 현명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1: 예, 걱정이네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네, 이 코너에서 AI 위험성이 드러난 사건들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빌 게이츠가 악의적인 사람들이 쓰면 AI가 10억 명이 사망할 사건을 촉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한 줄은 미중 경쟁할 때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협력할 때라고 하겠습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에 힘을 좀 합쳐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자, 나수영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로제의 뉴트릭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전민규 유행사무총장인가 유행본부 시작할게요.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보다 쉬운 분야부터 좀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5: 8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오늘 평소 월요일보다는 좀 덜 밀리고 있고요. 또 지체가 빠르게 풀려가는 편입니다. 전 시간보다 좋아진 곳들이 좀 많은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은 월드컵 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 36분 정도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노량진에서 동호대교까지 지체인데 이 구간 26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 강변북로는 광진구와 한남동 일대로 길지 않게, 올림픽대로도 잠실에서 성수대교까지, 다시 한강대교 일대로 역시 길지 않게 밀려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한강대교가 남에서 북쪽으로, 반포대교도 남에서 북쪽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도심 지나는 시내길들도 지금은 대체로 수월한 편이고요. 남산 터널도 수월합니다. 고속도로도 오늘 정체가 길지는 않은 편인데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이 계속 부평에서 서인천까지 지체고,

0: 세계의 정세, 세상의 흐름을 전달하는 굿모닝 FM 트렌드 연합본부 유행본부. 요즘 뭐가 유행하나 이렇게 일일이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 알고리즘 이분이 있으니까요.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유행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0: 에서 2kg 쪘는데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애를 봤더니 다시 이제 원상복귀가 됐어요. 아이랑.
1: 역시 급진은 급빠지기는 하네요.
0: 자전거를 막 2시간 타고 그랬더니
1: 체력이 진짜 형은 20대예요. 아 진짜로 너무 너무 지금 체력이 좋으시고 보기도 너무 좋아요.
0: 아 근데 족저근막염이 와가지고. 아니, 이게 꼭 그렇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1: 그렇지,
0: 약간.
1: 그렇지. 예, 뭐 다 얻을 수만은 없네요. 잃는 게 있네. 잃는
0: 참
1: 게
0: 속상해.
1: 알겠습니다. 네. 참, 그래도 보기는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전민기 유행사무총장이가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유행본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0: 네. 오늘도 제가 유행본부 타이틀에 걸맞은 핫한 키워드들을 준비해왔는데요. 그 첫 번째 분야는 힙해지려면 꼭 알아야 하는 최신 유행을 소개하는 시간 이름하여 Weekly Trend.
1: 아 맛있다. 오늘 알아볼 트렌드 어떤 거예요?
0: 아련함과 흥이 동시에 폭발하는 반편지 챌린지.
1: 뭐야 반편지는 아이유 씨 노래 좀 된 거 아니에요?
0: 맞아요.
1: 이게 또 다시 챌린지가 유행하는군요.
0: 노래는 맞는데 예. 그 아이유의 반편지가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신나는 댄스 버전으로 리믹스한 곡이 있습니다.
1: 예.
0: 이 노래를 틀어놓고서 앞에서는 한 사람이 아련한 표정으로 애절하게 반편지를 립싱크하고 뒤에서는 또 다른 사람이 신나게 춤을 추는 챌린지가 유행 중인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들어보죠.
1: 네.

0: 야, 아, 네. 이런 거구나.
1: 알겠죠.
0: 아, 알겠어, 알겠어. 네. 귀여운 챌린지네요, 나름.
1: 저 근데 뒤에 촐랑거리는 거 누가 해야 될지 벌써 걱정이네.
0: 아, 그래도 형님 시킬 수는 없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1: 진짜죠?
0: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반편지 들으니까 또 색다르네요.
1: 그렇죠. 참고로 이 노래는 AI로 만든 게 아니라 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아티스트가 이 반편지를 댄스 버전으로 리믹스한 곡이에요. 그래서 발라드를 댄스 버전으로 바꾸면 사실은 좀 어색해질 수 있는데 이 반편지는 아련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나는 느낌이 가미돼서 아주 소소하게 좀 화제가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챌린지가 만들어지고 또 유행하면서 최근엔 원곡자 아이유 씨가 직접 등판을 했어요.
0: 진짜요?
1: 앞에서 아련하게 립싱크하는 역할도 직접 하고 뒤에서 신나게 춤추는 역할도 직접 소화해서 합성한 영상을 올렸는데 특히 이제 춤추다가 웃음을 못 참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0: 이따 보죠.
1: 본인도 현타가 온 거지.
0: 보고 있다 지금. 이거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네. 예, 토끼춤 추시네. 토끼춤. 어디서 많이 보던 춤.
1: 그렇죠. 예. 이 춤은 그 크로카라고 하는데 예전에 이제 한국에서도 한번 유행했었어요. 이제 발 스텝 이용한 춤이고 셔플 댄스하고 비슷한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댄스 버전으로 리믹스가 되지만 그래도 굉장히 아련한 반편지와 이 크로카 춤이 결합한 건데 극과 극의 온도차가 챌린지의 좀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 반편지 챌린지 저희도 네. 끝나고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 네. 굿모닝 FM 인별에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꼭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네. 자, 다음 파트 넘어가 볼까요?
1: 네, 이번에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소개해드릴 시간.
0: 위클리 피플. 아, 화제 인물 누구예요?
1: 무대 위에서 이제 스크린 속으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래퍼 스윙스 배우 문지훈 씨입니다.
0: 아, 스윙스. 최근에 이제 영화 배우로 데뷔를 했습니다.
1: 맞아요. 요즘 그 한창 상영 중인 영화 타짜 벨제부의 노래 캐스팅이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영화에서 스윙스 씨가 맡은 역할은 아브라함이라는 잔혹한 살인 청부업자예요. 그 뭐 이전에 단편 영화 등에 출연한 적은 있는데 이번에 특별 출연의 느낌이 아니라 배우로서 정식 데뷔한
0: 거죠. 그렇죠. 역할 받아서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캐스팅까지 됐을까요?
1: 아, 이 캐스팅 과정이 참 재밌더라고요. 예. 원래 제작진이 아브라함 역할 두고서 오디션을 굉장히 많이 했대요. 근데 딱 맞는 배우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오. 그러다가 이제 타짜에 먼저 캐스팅된 배우가 이제 변요한 씨잖아요. 예. 이 변요한 씨 알고리즘에 스윙스 씨가 올린 연기 연습 영상이 계속 떴었대요. 그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그 영상이 자꾸 잔상에 남았고 이 스윙스 씨를 타짜의 최국희 감독에게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0: 야.
1: 그렇게 캐스팅까지 이어진 건데 스윙스 씨는 배역을 위해서 태닝도 하고 한 105kg까지 몸무게가 나갔었는데 예. 92kg까지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0: 엄청 많이 빼지는 못했네요. 좀 애매하네.
1: 아, 많이 뺀 거 아닌가? 아,
0: 칭찬해드리고 싶은데 좀 애매하네요. 네. 네.
1: 또 배우로서 이제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기 위해서

0: 팔에 있던 문신도 지우기 시작하면서 어머머. 스스로 이 배우 학도의 길을 걷는다. 라고 밝히기도 했는데 뭐 대단하죠. 예.
1: 사실 종종 SNS에 떴는데 예. 그 진정성이 느껴져서 아. 저는 너무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래퍼로서의 스윙스 씨는 뭐 어마어마한데 커리어가.
0: 맞아요. 사실 뭐 배우로서는 어찌 보면 신인이죠. 예. 근데 래퍼 경력으로 따지면 벌써 데뷔 18년 차더라고요. 예. 이 강렬한 랩 스타일하고 펀치 라인으로 그 본인의 색깔을 확실하게 만든 래퍼라고 이제 평가를 받았었고 또 저스트 뮤직, 인디고 뮤직 같은 힙합 레이블 만들고 이끌면서 후배 래퍼들을 발굴하고 제작하는 역할까지 해왔었죠. 특히 이제 2020년 쇼미더머니 9에 참가자로 출연한 것도 그때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힙합 씬에서 유명한 래퍼였고 그전에 쇼미더머니 프로듀서도 했었는데 굳이 다시 참가자가 돼서 다른 래퍼들과 똑같이 경연하고 평가받는 자리에 스스로 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도전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진짜 그런 것 같아요.
0: 현재 좀 안주하지 않는 스타일인 것 같고요.
1: 맞아요. 네. 뭐 한국 힙합씬의 스윙스라는 래퍼는 뭐 개인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예. 씬 전체를 영향을 준
0: 맞아요,
1: 스윙스
0: 맞아요.
1: 이전과 이후의 랩씬은 다르니까
0: 그렇죠. 예.
1: 대단한 분이죠. 맞습니다. 스윙스 씨 멋집니다.
0: 네. 그 실제로 배우에 도전할 때도 주변에서 좀 걱정을 많이 했대요.
1: 아, 저도 걱정했어요. 네.
0: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스윙스 씨는 아직 내가 젊지 않냐 하면서 과감하게 배우의 길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1: 맞아요.
0: 바로 이런 스윙스 씨의 건강한 마인드 덕분인지 요즘 많은 분들이 스윙스 씨의 진가를 알아보고 있는데 최근 화제가 된 SNS 게시물이 있습니다. 제목 스윙스 멋있는 것 같아. 팬은 X 아니라는 뜻이죠. 그냥 멘탈이. 내용 정신이 멋있어. 배우 도전해서 결국 배역 따는 것도 멋있고 성격이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남성적으로 좋아하는 건 아님. 저런 상사 밑에서 일하면 할 말 하면서 지내도 나 예뻐할 것 같아. 스윙스한테 예쁨 받고 싶은 건 X. 이런 게시글이었는데.
1: 아니 칭찬을 하고 왜 뒤에 자꾸 사적으로 선을 끊고 아니,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0: 개인적으로 네. 좋아해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평가를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를 스윙스 씨가 직접 자신의 인별그램에 공유하고 무대 인사에서 읽기도 하면서 샷아웃하는 소탈한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 예, 근데 스윙스 씨 진가를 알아봐주는 사람이긴 한데 네. 팬은 아니다.
0: 저도 주변에 이런 사람들 좀 있어요.
1: 아 근데 진가를 알아보는 건 좀 기쁘긴 하죠.
0: 맞아요, 예. 맞아요.
1: 아 건강한 마인드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도 배우로서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했는데 밖에서는 스윙스로 사람들이 알아봐도 영화판에선 아직 자신이 증명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번 작품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다시 한다면 더 잘할 자신이 없다. 보통은 다시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1: 자신이 있다라고
0: 이렇게 하는데 네. 와 다시 한다면 더 잘할 자신이 없다라고 말을 했대요.
1: 그 정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와, 최선을
0: 멋있다.
1: 끄집어낸 거죠. 와.
0: 저는 늘 뭐 하고 나면 후회하거든요.
1: 아 진짜?
0: 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1: 맞아, 대부분 그렇게 하는데 네,
0: 그러면서 제작진 욕하고 출연자들 욕하면서 이 내 문제는 아니고 늘 외부에서 이 환경 탓을 했는데 예. 스윙스 씨 보면서 또 반성합니다.
1: 아 그러니까 네. 아 반성 많이 됩니다. 앞으로 래퍼 스윙스 는 뭐 대단하니까 네. 배우 문지훈으로 활동
0: 저도요.
1: 저 너무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0: 네.
1: 자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강승현 씨의 노래 피처링이 스윙스예요. 원곡은 이제 윤종신 씨의 노래죠. 본능적으로 듣고 올게요. Yo,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is girl and she's just

0: 강승윤 피처링 스윙스 본능적으로 듣고 왔습니다.
1: 네.
0: 0524번님 이 반응 좀 소개해 주세요.
1: 네. 타짜 무대 인사 보니까 스윙스 씨 진짜 유쾌하더라고요. 크크 하고서 과로하고서 팬된 건 X.
0: 아 근데 이런 게 이제 슬슬 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1: 아, 이런 게 재밌어.
0: 호감으로 네. 긍정으로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 예뻐 보이잖아요.
1: 지금 막 많이들 올리고 계시네.
0: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유행본부 마지막 파트 가볼까요?
1: 네 이번엔 요즘 화제인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위클리 컨텐츠.
0: 오늘 소개해 주실 컨텐츠 어떤 거예요?
1: 입소문을 타고 타고 N차 관람의 열풍이 불고 있는 영화 바로 옵세션입니다.
0: 아 요새 짤이 많이 떠가지고 네. 무서워.
1: 드디어 제가 소개하기 전에 봤습니다.
0: 야.
1: 거의 최초의 일이 아닐까 싶어.
0: 야 너무 기대는 본 영화 소개는 얼마나 또 잘하실까.
1: 아, 너무 신나.
0: 너무 좋네요. 네. 좋네요. 옵세션 어떤 네. 영화예요?
1: 자 남자 주인공이 오랫동안 짝사랑한 여사친이 있습니다. 이 여사친한테 고백을 한번 제대로 못하고 소가리만 하다가 무엇이든 이루어주는 그 스틱에 이걸 딱 반으로 잘라가지고 소원을 말하면은 이게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0: 약간 포춘쿠키처럼.
1: 네, 그래서 연인이 돼요. 근데 이제 행복도 잠시. 여자친구의 그 사랑이 점점 집착으로 변하게 되는데 두 남녀의 끔찍한 사랑을 그린 공포영화가 바로 이 옵세션입니다. 주말 기준으로 보니까 누적 관객수가 83만 명을 돌파하면서 대작들 사이에서도 꾸준한 흥행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0: 야, 이게 공포영화인 거죠, 이게?
1: 맞습니다.
0: 예. 네. 살목지에 이어서 공포영화 뭐 여전히 인기네요.
1: 그 살목지가 누적 관객수 324만 명 기록했고 와. 또 지난 5월에 개봉한 영화 그 백룸도 121만 명의 관객을 기록했어요. 뭐 외국 공포 스릴러 영화가 관객수가 100만 명을 넘어선 거는 2019년 조던 필 감독의 어스 이후 7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옵세션이 이 공포 영화의 흥행 열기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0: 예, 이게 내용이 조금 다른 공포 영화이긴 한데 옵세션이 네. 특별히 사랑받는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보니까 관객들이 영화 속 장면을 직접 따라하고 즐기는 문화도 또 한몫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여자 주인공이 마치 역재생한 것처럼 기괴하게 거꾸로 걷는 장면이 있는데 나 저 지금 얘기하면서 소름 돋았어. 이 장면 생각나가지고
0: 못 봐서 몰라.
1: 이걸 따라하는 영상이 SNS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또 영화 곳곳에 숨어있는 다른 공포영화의 오마주를 찾고 분석하는 재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봤던 영화를 또 보러 가는 N차 관람도 이어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게다가 이 영화가 제작 과정부터 굉장히 독특합니다. 촬영 기간이 단 20일.
0: 어머.
1: 예. 제작비도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 정도밖에 어머. 들지 않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을 거두고 있어요. 제작비에 무려 660배가 넘는 약 6,900억 원의 수입을 와. 거뒀다고 합니다.
0: 와. 네. 지금 우리나라 영화 안에서도 10억이라고 하면 이제 소자본이라고 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죠. 근데 네. 이렇게 적은 제작비로 엄청난 흥행을 이뤄냈습니다.
1: 네.
0: 감독이 굉장히 또 젊네요.
1: 이 옵세션의 커리 바커 감독인

0: 네, 1999년생의 젊은 감독이에요. 와우. 원래는 유튜버 그리고 코미디 스케치 영상을 만들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방식으로 영화계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았다기보다는 직접 찍고 직접 편집하고 자기 채널에 올리면서 작품을 만들어온 사람인 거예요. 그 11살 때부터 영상 편집을 해왔다고 하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던 경험이 지금의 작업 방식에도 영향을 줬다고 합니다. 그 요즘엔 이렇게 온라인에서 자기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온 젊은 창작자들이 장편 영화까지 진출한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아 굉장히 뭐라고 말해야 되지? 좀 감각적이고 아 진짜 무서워요.
1: 이게 그냥 물리적으로 봤을 때 어떤 컨텐츠가 영화계다 뭐 너튜브다 이런 게 떠나서 물리적으로 봤을 때
0: 맞아요.
1: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작품의 그것들을 다 소화를 해냈잖아.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어떤 경험은 와 반드시 능력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근데 막상 보고 와도 안 본 거나 뭐 큰 차이가 없네 내가 설명하는
1: 저도
0: 게.
1: 뭐 큰 큰 뭐 희열을 느낄 수가 없네요, 형님. 뭐 좀 디테일한 거 뭐 하나 알려주세요. 뭐 보고
0: 싶은 또 저거 할까 봐
1: 기억나는 거. 아 스포할까 봐.
0: 스포할까 봐 말을 못 하겠어.
1: 근데 이게 소원 빌 때 나를 가장 사랑하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소원 빌잖아요.
0: 맞아요. 그거.
1: 누구보다.
0: 그게 문제였어.
1: 그지. 누구보다라고 했던 게 문제였던 것 같아. 난 안 봤는데 왜 이렇게 본 것처럼 알고 있지?
0: 어? 안 본 거예요?
1: 안 봤어요. 저는.
0: 근데 어떻게 알았어 그거?
1: 소개를 봤어. 소개.
0: 그랬구나.
1: 네. 옵세션 N차 관람 열풍까지 불고 있는데 여러 번 본 영화가 있어요. 영화관에서. 영화관에서 두 번 본 영화 있어요. 솔직히.
0: 있어요. 딱 한 번.
1: 있어 뭐예요?
0: 아 그때 왜 그랬냐면 여성분 두 분이
1: 알겠어요.
0: 대학생 때.
1: 뭐 젊을 때 한 번씩 해보는 느낌이네요.
0: 썸녀가 둘이었나봐 내가.
1: 차탄 영화는 하나인데
0: 왜 두 개를 봤지 내가
1: 데이트는 두 번 해야 될 때
0: 괜한 질문해가지고 또 사람 곤란하게
1: 근데 20대 때 그럴 수 있지
0: 그때 약간 좀 누구가 더 마음이 쏠리나를 내가 테스트했나
1: 같은 걸 두고
0: 모르겠어
1: 비교군 대조군 이렇게 얘기할수록 점점 힘들어지죠 저도 영화관에서 두 번 본 영화 잘 없는데 어쨌든 뭐 상황적으로 그랬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저희 정리해야 되니까 저희 광고 듣고 와서 마무리할게요 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4: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3: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숨고 모델 주준입니다. 이사, 청소, 인테리어 집수리까지 사람 부를 일 참 많죠? 그럴 땐 1600만 고객이 3초마다 250만 고수를 부르는 숨고를 켜세요. 기억하세요. 집으로 사람 부를 땐 숨고. 지금 다운로드.
4: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 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6: 조국희 님이 방금 들은 얘기가 공포영화라고. 공무원의 팬들입니다. 전민기 유행 사무총장님과 유행본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반응들이 엄청 이게 또 오네요.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7: 박준성님, 전 총장님 그래도 먼저 보고 와서 설명해 주니까 목소리에서부터 당당함이 느껴져.
6: 아, 이게 체크가 돼요, 여러분? 우린 가족이에요, 그러면.
7: 그럼 3년 내내 오늘만 당당했던 건데.
6: 손원웅님이 전 총장님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팬된 건 X.
7: 아, 팬 좀 해줘요, 여러분.
6: 진짜
7: 아.
6: 여러분들 센스 참 좋습니다. 네. 자, 아이유의 반편지를 끝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네. 이거 듣는 동안 또 챌린지 찍어야 돼요.
7: 좋아요.
6: 예. 아, 오랜만에 또 형님 함께하니까 좋네요.
7: 아, 재밌어요. 역시 태희랑
6: 예, 역시 네. 처음부터 함께해서 네. 호흡이 좋습니다. 저희는 함께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또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인사드릴까요?
7: 좋아요.
6: 여러분 해버 큐.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회전근개 심줄 파일로 봉합수술을 이미 받았는데 다시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실제로 여러 번 수술을 받고도 다시 심줄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깨 회전근개 심줄은 평생 동안 험하게 사용되면서 점점 약해지고 낡아갑니다. 그래서 단단히 봉합을 하더라도 심줄 상태에 따라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심줄을 두껍게 보강하거나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에서 건강한 근육을 옮겨서 치료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한번 어깨 심줄 치료를 실패했더라도 여전히 치료 방법

0: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박지현, 송민준, 김다나, 현진우, 정다경, 정미애.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이 목포에 모입니다. 흥겨운 노래와 뜨거운 무대, 가슴 벅찬 감동까지. 전설의 트로트 여왕 이난영의 음악이 살아 숨쉬는 도시 목포에서 펼쳐지는 2026 난영 가요제. 대한민국 최고의 트로트 스타들과 함께 목포의 가을밤을 만끽하세요. 2026 난영 가요제는 천암해안 기업도시개발, 대성한방건강랜드, 해남미소, 목포농협, 삼양농협, 선일물산, 북신한농협, 목포해상케이블카, 인태성의 요한인의 할인매장, 경신1급자동차서비스, 광림건설, 금천토건, 전남서부항운노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0월 18일 일요일 저녁 7시 삼학도 목포항구축제 주무대에서 함께하세요.
1: 동네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딱 지금 요맘때 건널목에 서 있을 때 말이죠. 다른 사람의 옷차림을 유심히 보게 됩니다. 나만 반팔인가 싶을 때 반팔 입은 다른 사람을 보면 반갑고, 아 오늘 재킷이 좀 오반가 싶을 때 외투 입은 사람을 보면 좀 안심이 되죠. 아직은 등 뒤에 뜨끈한 햇살 때문에 이마에 땀이 맺히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멋쟁이들은 재킷을 꺼내 입는, 건널목에 사계절이 다 있는 가을의 한복판입니다. 다들 연휴 끝 굿모닝이신가요? 9월 2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